아, 오늘 음식은 빠람죽이라고, 이거는 뭐한 1900년도 그 우리 일제시대 전부터 이제 살기가 어렵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보리 농사를 그때 짓고, 그때는 뭐 쌀이 귀해가지고 뭐 쌀은 별로 없을 시절이죠.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100년 전부터 빠람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전해 내려오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름이 이제 빠람죽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이제 익기 전에는 이제 보리를 또 불에 끓여가지고 이제 까먹기도 하고, 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까먹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아이들은 이제 밀서리도 하고 보리서리도 하면서 이제 자라던 시절에 그때 먹던 음식이에요. 이 보리는 이제 겉보리인데, 농사 지어서 이거를 뭐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볶아가지고 그냥 가루를 내가지고 끓여서 죽으로 먹는 음식이 이제 빠람죽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뭐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빠람죽 보리가루만 먹고, 조금 그래도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분들은 이제 쌀을 조금 넣어서 이제 같이 좀 부드럽게 죽을 끓여서 이제 드시고 그랬는데, 이 음식은 지금 뭐한 90, 100 넘으신 분들은 아주 지겨워서 이 빠람죽이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아주 지금도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면 죽은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먹어봤어요. 엄마가 빠람죽이라고 이제 끓여서 주시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재료는 보리죠, 보리. 보리는 가을에 심어요. 늦가을에 심어서 이제 봄이면 파릇파릇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봄에 비는 거죠. 한 4월? 4, 5월에면 이제 보리밭이 보리가 익어가죠. 이게 보리는 이 수염이 엄청 길어요, 이게. 타작을 하면 이게 가시처럼 이런 수염이 많아가지고 이게 붙잖아요. 그래서 보리 타작하는 데 가면 몸이 거꾸럽고, 몸에 이게 바늘처럼. 그래서 이게 보리하고 나락하고는 좀 그게 틀리거든요. 추청이라든지, 뭐, 이제 주로 많이 드시는 쌀. 네, 그런 거를 사용을 해요. 옥천 향수 쌀. 향수 그 노래 있잖아요. 정지용 씨. 이제 향수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보리를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볶아야 돼요. 노릇노릇하게 껍질째 볶아가지고 이제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이제 죽으로 끓이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거친 음식을 많이 드셨지만, 그때는 건강보다도 우선 배고픔을 참 이기기 위해서 거칠거나 어떻게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지, 산에 가서 캘수 있는 거, 주울 수 있는 거다 주워다가 먹고, 나물 종류도 뭐 나물 죽 같은 것도 이제 배고프니까 뭐 쌀이나 이런 거 조금 넣고 막 나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멀겋게 끓이면 그 그냥 순간만 배고픈 거를 참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살아오셨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 빠람죽이라 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별미 음식이고 이게 건강식인 것 같아요. 딴 데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어디 음식점에 써붙인 것도 없고, 카페나 뭐또 토속 음식 한데 가서도 빠람죽이라고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맛있는데 건강상으로도 좋고, 이게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게 요새 현대인들이 뭐 미숫가루처럼 아니면 차 종류처럼 타서 먹는다면 다른 음식보다 진짜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어요.

너무 세면 타니까 좀 은은하게 해갖고요. 보리가 노릇노릇하게 이제 빠도 맛있게 잘 조절을 해서 볶아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안 나요. 보리는 이제 쌀보리하고 겉보리가 있는데 보리 껍질이 있기 때문에 쌀보리나 겉보리 다 해도 돼요. 얘는 겉보리예요. 쌀보리는 보리쌀이 좀 노란하고 겉보리는 조금 보통 보리 색깔이고 한데 이제 쌀보리는 보리밥을 해놓으면 좀 약간 노릇스름하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겉보리를 더 좋아해요. 겉보리 밥을. 아, 보리 이 동네도 농사를 많이 져요. 예. 이좀 필요해서 세 대를 좀 샀어요.

노릇노릇하게 돼가지고 약간 좀 희끗희끗하게 터질 는게 한두 개 생길 때, 예, 그때 하고 한번 이렇게, 예, 하나를 해서 깨물어 보면 그 안에 이 가루가 이제 다 익었을 때. 미숫가루 정도로 갈면, 네, 먹기가 좋아요.

끓으면서 완전히 익진 않아하고 쌀이 조금 겉이 익으면서 여기서는 어른들이 보통 쌀이 좀 따끔따끔해지면

이것을 그냥 또 뜨거울 때 풀으면 덩어리가 지니까 좀 이거를 찬물에 어느 정도 풀어가지고 넣어야지 이게 안 엉기게 되죠.

0: 보청천은 금강 상류인데 이제 일로 청산뜰로 내려가는데 이제 저 물로 농사도 짓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를 잡아서 뭐 끓여도 먹고 튀겨도 먹고 졸여도 먹고 이제 이렇게 했던 역사는 오래된 것 같아요. 뭐다 심어놓고 놀고 하면 철렵을 간다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 갔다 놀고 올 때는 우리 이제 백울리는 옛날에 농악을 했었어요. 뭐 깽매기도 치고 북도 치고 뭐 장구도 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저 시장에서부터 그러니까 국수가 여기 보급이 이제 많이 됐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딴 데서 들어오긴 어렵고.
1: 일제 때부터 여기가 칠보탄장이요. 물가 뚫는 게 기가 일곱 군데고 청산면에 그리고 장은이 청산장 시장 하나요. 그래서 칠보탄장이라 여기.
2: 지금은 이제 냇가가 오염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기가 없는 편인데 옛날엔 들어가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족대라는 게 있어. 그걸로 해서 여름에 그냥 철렵할 때도 그거 잡아서 냇가에서 그냥 생선국수 해 먹고 그런 식으로 살았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특히 힘들고 고기가 없어요, 지금.
1: 족대도 있고요. 투망. 또한 듯이 어항이 있어요, 요즘.
2: 옛날에 그 종두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쌀이로 만드는 거, 이런 동그랗게 그런 데다 잡아가지고 다니고 그랬죠, 옛날에는. 모내기 끝나고 보리타자 끝나고 여름일이 한참 어지간히 끝났을 때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한 번씩 노는 거예요.
1: 텐트 저 포장 갖다 치고 마을별로 다 잔치를 해야 돼.
2: 학생들이 오후 한 3시쯤 되면 다 하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 냇가로 나가. 놀러.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잘 사는 집은 라면에도 한 봉지 주고 그만치 못하면은 소면. 요걸로만 그걸 한 오큼을 주고 거기다가 집에 된장은 있으니까 된장하고 고추장 조금씩 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냇가로 가. 그런 냇가에 가보면은 여기 애들 고기 잘 잡거든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손으로, 맨손으로도 잡아요. 풀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그 바짝 마른 거 주워다가 솥 걸고 그다음 물을 끓입니다. 고기 잡아오면은 고기 집어넣고 그리고 된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소면 넣고 이거 끓게 되지요. 그게 상륙국수인 얘네들 그 간식.
3: 그전에는 그, 저, 결혼식이다 뭐 하면은, 이 방앗간에 가가지고 막 대량으로 빼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바핀 뭐, 나는 이제 고추장 가지고 간다, 국수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냇가에 나가서 해 먹고 그래.
1: 장비 없는 사람들은 이제 피레미하고 속간지 작설질해서 잡는 지금 내 얘기. 이 빠글빠글하는 거, 쏘가리 이런 걸 잡아갖고 이제 해먹었지. 한 년이 60, 70년 전이지요. 한 년, 7, 8세 됐을 때. 아, 그 외에도 성인 돼서도 해먹었지요. 지금은 문화가 그만큼 발전되고 먹을 것도 그전에 때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전엔 배고팠어요.
2: 90년대 초에

내 까간 물이 더러 오염돼서 더러우니까 저기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먹을 거냐 자꾸 말하지는 거지. 요 앞에 이제 원조라는 집이 있어요. 그 남편이 고기를 잘 잡았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청산 사람들에도 저녁에 술 많이 먹고 그 있다 속 쓰린 사람들이 와서 넘기기 쉽게끔 생선 국수를 갖고서 이제 해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철렵 파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 나가서만 저걸 내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는 그 생선국수가 태어난 겁니다.

생선국수라고요. 여기는 이제 바닷가가 없잖아요. 근데 민물 생선도 이 지역에서는 생선이라고 불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선, 민물 생선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래서 생선 국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눈치, 붕어, 이제 치료도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숭어, 봄에 이제 다물치도 가끔 나와요. 다물치, 메기. 아, 그렇게. 여기 옥천군에는 그 어부협회가 있어요. 어부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거든요. 금강, 거기 대청어, 그쪽에서 다 잡으시는 거죠. 생선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곰탕 보듯이 그거를 오래도록 구워요. 그래서 장시간 오래도록 구우면은 이거 생선 살이 다 흐트러져요. 가시도 그렇고, 가시도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그러면 원액을 가지고 물하고 희석을 해요. 그거를 계속 끓여요. 그러면 이제 그 육수에다가 고추장 간을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소면을 넣고, 저기 야채, 그거 넣고 이렇게 삶는 거예요. 이거 생선, 민물생선은 바로 그제 손질을 하셔가지고, 금냉을 하셔야.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해동해서 손질을 해갖고 끓이는 거죠. 생선은 이제 아가미에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게 있으니까 아가미 손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 고기는 눈치라는 거예요. 요거는 눈치인데 좀 크죠? 소붕어입니다. 얘는 붕어입니다.

가득 부어요. 소스. 이게 고기가 꼭 잠겨서 끓여야 되니까. 열어놓고 끓여요. 뚜껑을 닫고 끓이면 그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그 수증기가 다시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비린 맛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한 5시간 이상이에요. 센 불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끓이고 이제 중불에서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끓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이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원액을 이제 육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액을 이쪽 옆에 큰 솥으로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적당량을 저희가 떠서 여기다 넣고 물로 배합을 해요. 물도. 그러면은 이제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육수가 나오는 거예요. 1대3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불에서요.

이렇게 딱 확 보면 여기도 이제 가시가 있는데 손님 상에 나갈 때 혹시라도 저희 눈에 안 보이게 가시가 들어가면 손님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심스럽게 고추장을 먼저 잘 풀어줘요. 완전히 고추장 한 가지만 넣고 간을 맞춘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겉면에 그 전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배합이 되니까 잘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이제 뚜껑을 덮고 조금 불을 약불로 해요. 이렇게 약불로 줄여서 한 2분? 2, 3분 정도 있으면 이게 면이 조금 이제 투명해지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익었다.

0: 경북 안동.
1: 그러니까 내가 25살이었나, 여기.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아들 대까지 3대까지 사는가 봐. 물이 좋아요, 물. 그래서 물이 좋아가지고서 고기가 많아. 그리고 이제 농한기 때는 이제 못 심고 나면은 놀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심심하니까 나가서 고기들을 잡고 뭐 투망질해서도 잡고 낚시를 해서 잡고 그래. 그 잡으면 이제 털레기 굴기라 하나? 저기 매운탕. 매운탕을 끓여가지고서 먹었거든. 그랬는데 그 매운탕을 먹다가 이제 먹내서 간대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날이 이제 해장국을 뭐든 먹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걸 까시를 없애고, 어떻게, 그 국물만 해가지고서 고기하고 국물만 추려가지고서 이렇게 국을 끓이면, 얼큰하게 끓이면 그 해장국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1962년.
2: 그때 이제 62년도에 시작을 하시는 건데, 조그맣게 이제, 그냥, 요, 가까운 지인들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조금 또 지인들 모시고 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팔으셨죠.
1: 이후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라도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서 이제 그걸 한 거지.
2: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계속 학교 갔다 와서도 이제 뭐 이제 심부름 정도는 하고 그랬는데, 그 벌써 이제 자꾸 이제
1: 내가
2: 연세가
1: 늙으니까 이제
2: 드시니까 이제
1: 힘이
2: 저희 이제
1: 딸려.
2: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시니까 조금 버거워 하셔서,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때만 해도 이제 어리니까 그냥 호기심에서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버겁더라고요.
1: 항상 그 비린내가 없어야 돼. 그리고 하다가 뭐 이제 모자란다고 물을 붓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 그 있는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2: 배합이 중요하거든. 원액하고
1: 그래.
2: 물하고 그 배합이 중요하니까
1: 맞아.
2: 욕심 부리지 말고 정석대로 해라. 그리고 야채도 장 조절, 야채 조절.
1: 보면은 이제 치료를 많이 잡아. 피라미, 또 눈치, 모래마주.
2: 동자개라고 해갖고
1: 여름
2: 맨날 이제
1: 되면은
2: 붕,
1: 이제 그막
2: 붕어, 뭐
1: 붕어도 있고,
2: 눈치,
1: 피라미도 있고,
2: 여기.
1: 예, 또 겨울에는 또 저기 뭐야, 그 뭐지, 빠가사리.
2: 붕어, 눈치. 93년? 하여튼
1: 93년
2: 고 무렵에 다리를 새로 놓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도로 뭐 한다고 뭐 채취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그

0: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1: 거기가
0: 통일이
1: 귀해지는
0: 되는
1: 거예요.
0: 것 같아요.
1: 한
0: 하지만
1: 1관, 2관 정도 이렇게
0: 아니요.
1: 매일같이 이렇게 돼 있어.
0: 키로수로 말하자면 1관이 4키로예요.
1: 100관도 되고 뭐 그전에는 또 고기 잡아오면 배는 안 따고 가져와요. 그 잡는 사람이 그거 다배 따서 손질해 가지고서
0: 직접
1: 이제
0: 다 옛날에
1: 해 가지고서 이제 삶고 이제 젓고 이렇게 그 과정이 많지요.
0: 그리고
1: 그렇게 힘들지 뜨거울 때는. 군에서도
0: 그
1: 군 손님들도 많았어.
0: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가족 동반으로 주로 오시고 이제 무슨 모임 단체 모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
1: 오토바이
0: 오토바이
1: 부대들이고
0: 하시는 분들
1: 젊은
0: 그래도 한
1: 사람.
0: 4 40대 60대 4 5 6
1: 6.
0: 그렇게
1: 여름에,
0: 이열 예 이열
1: 여름에,
0: 치열해 갖고
1: 여름에 더
0: 여름에
1: 많이 먹어.
0: 그다지 크게 변화는
1: 밖에 없지.
0: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손맛을 이제 어르신들이 엄마 때 오시던 분들이 지금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때의 그 맛을 이어가야 된다 하셔갖고 거의 엄마가 하던 걸 비슷하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저희 집까지 7개. 얼큰하고 칼칼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면서 이제 그 생선의 구수한 맛.
1: 애들 잘 크고, 손자들 잘 크고 하니까.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1: 와우. 오.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Perfect.

0: 낙엽이 지는 걸 보이 가을도 다 가뿐네. 차나! 차나!
1: 네!
0: 허 뜨겁나!
1: 가요!
0: 차나, 시골은 해가 금방 진다 아이가. 자, 저가 파출소, 그 옆에가 사무소.
1: 근데 여기 탕후루는 안 팔아요?
0: 탕수육! 시내 나가면 팔지. 얼마 안 멀다. 버스까지 30번 버스 타고.
1: 그게 아니고
2: 탕수육!
0: 민수갈매! 민수갈매! 아이고! 아이고, 추운데 뭐 한다고 또 나와가지고.
3: 아이고,
0: 아이고, 쟤. 오늘은 몸이 좀 개아닌갑네.
3: 아유, 할배가 약초 달려줬잖아.
0: 맞다.
3: 덕분에 많이 좋아졌지.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 저 그래가지고 그 새벽부터 힘이 넘쳐가지고 여 마을 사람들 먹으라고 김치전 좀 부쳤지.
0: 박경 신나겠네.
3: 아유, 그러니까. 근데 야는 누구?
0: 내 손자 찬이다. 인사해라. 선우 찬.
3: 손자. 아이고, 똘똘하게도 생겼네. 그래, 찬이는 몇 살?
1: 12살.
3: 아이고, 우리 명석이랑 동갑이네. 아이고, 뽀얀개는 서울에서 왔구나.
0: 네, 찬아, 이 할배가 효감맨의 전세 들리출까?
4: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도깨비들 살고 있었다네. 사람을 좋아하는 도깨비가 사는 독강면 하루요.
1: 독 뭐라고요?
4: 독강면.
1: 도깨비가 있다고요?

0: 당면? 아유, 명수가
1: 몇 차? 아유, 내가 젓가락을 깜빡했네.
0: 얼른 가지러 갈.
1: 가야지.
0: 어, 찬아, 이거 잠깐만 있으래.
2: 어,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3: 진짜 조용하네.

0: 답답한 마을.
1: 독감이야!
0: 아, 깜짝아.
2: 서울에서 왔다고?
0: 뭐야, 너네 누구야?
3: 나는 명석.
4: 나는 주영. 여긴 대성.
2: 야, 야.
3: 우리 모두 독감 초고학년.
2: 아. 너 근데 진짜 잘생겼다. 어?
3: 친하게 지내자.
4: 학교에 5학년은 10명이 전부. 어? 와, 너 진짜 하얗다. 역시 서울 친구. 반가워.
0: 어, 그래, 나도 반가워.
2: 근데 넌 이름이 뭐야?
0: 어, 선우찬.
2: 아, 우찬이?
0: 아니.

0: 찬이고 선우가 성이야.
1: 아, 복성이네. 우리나라의 복성엔 선우, 독고, 남궁, 제갈, 황보 등의 성씨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세 글자 이름을 짓는 관습이 있지. 그래서 드물게 복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을 외자로 짓는 경우가 많아. 선우찬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복성인 남궁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야.
2: 우와! 근데 넌 이름도 진짜 잘생겼다. 역시 서울 사람이라 그런가 봐.
0: 그게 무슨 소리야.
1: 얘들아, 김치전 먹으러.
2: 네! 가자.
3: 야, 우찬.
0: 찬이라니까.
3: 너 주영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2: 뭐?
4: 주영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0: 왜?
4: 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질문이 많아?
0: 내가 왜 네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4: 서울에서 왔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 이거야. 네. 이름도 이상한 게.

0: 마을.
1: 자나 가자.
0: 네.
1: 자, 저가 파출소.
0: 그거 아까 말씀하셨어요.
1: 맞나? 저기 반갑다고 하는 기다. 같이 맞춰주면 맞춰한다. 이거 그게 어디다 놔뒀더라.
0: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야, 이거 신난다.
1: 와이라 너. 유 와서 밥 먹자.
0: 야, 너. 네.
1: 우리 찬이 배고프지요?
0: 네.
1: 원래 배가 비어 있으면 마음도 비어뿐다. 자.
0: 에, 이게 뭐예요? 아, 젤리예요?
1: 메밀무.
0: 메밀무?
1: 도깨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지. 독강면에서는 귀한 손님이 올 때면 이 메밀묵을 내놓는 기야. 옛날에 독강면에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살 때는 한 달에 한 번 이 메밀묵 장수도 다녀갔었거든. 묵은 참 신기한 음식이란다. 팔이 빠져라 주야 완성이 되고 그냥 먹으면 빙숭맹숭하지만

0: 삶의 손님이 왔나 보다. 메밀묵 여 두고 갈 테니까 먹고 자거라. 알았지?
1: 네.
0: 그래 그래.
2: 이 시간에 손님이 온다고? 역시 시골은 참 이상해. 근데 메밀묵이 그렇게 대단한 음식이면 난 왜 한 번도 못 먹어봤지? 푸딩 같기도 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엄마 아빠도 메밀묵 먹어봤으려나? 같이 먹고 싶다. 야, 뭐야? 무슨 소리야? 우와, 이게 언제적 텔레비전이야? 어디 보자. 어, 터지긴 하네.
3: 소방맛 나는 떡수수. 우리 옥수수 밭으로 오시면 버스 정류장까지 30분 정도 더 걸어서 30분 정도.
2: 딴 거.
3: 아, 버스가 1시간.
2: 딴 거. 어, 뭐야, 무슨 텔레비전이 이래. 아, 깜짝이야.
4: 고소한 냄새.
5: 메밀묵 냄새.
2: 어, 뭐야, 누렁아, 너야?
6: 오케이, 흑백 요리조리 스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래기 체크, 두부 체크, 메밀묵. 메밀묵. 이건 메밀묵 냄새!
7: 메밀묵! 맛있겠다!
2: 뭐야, 3D 팀인가? 눈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잖아!
6: 스멜! 이 아니라 오늘 미션에 메밀묵이 있었나?
2: 아유, 피디님! 여기 신통방도 홈쇼핑인데요?
8: 예!
6: 아! 아니야, 지금 이래도 늦지 않았지? 오케이, 신통방통 방송 시작합니다! 개비 액션!
9: 갑자기요?
10: 아, 접수! 접수! 나는 두티!
11: 나는 조리!
12: 우리 앞서 구두리 신통방통! 우리는 신통방통 액션!
2: 나는 두피를 다시 쓴 적이 없는데?

0: 오케이.
1: 도토리, 도토리를 아까 어디서 봤었지?
2: 힌트, 마당을 살펴보세요.
1: 저쪽. 우와, 여기 도토리가 엄청 많잖아. 나 도토리 하나만 줄래? 어, 방송 끝나겠다. 빨리. 아, 고마워. 도토리 하나만. 고마워. 아싸.
3: 잠깐만. 내가 지금 꿈을? 물건을 산다고?
4: 하리야! 도토리 감투 곧 마감합니다!
5: 도토리 한 상자를 모았다면 상자를 누렁이 집에
0: 올려주세요! 아,
1: 이게 조금 부족한데. 누렁아 미안해.
4: 자! 마감 30초죠!
2: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0: 빨리 오삼! 빨리 사고!
1: 오, 이거 안 되는데? 어, 안 되는데?
2: 라고 말하는 당신! 저녁 전화를 이용하세요!
5: 어디냐고요?
0: 저쪽!
4: 653 6543 2. 도깨비 감투 매진
0: 축하해요.
5: 도깨비 감투는 내일 아침 마당으로 배달됩니다.
1: 이건 꿈이야.
2: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4: 안녕. 탁대.
1: 가지볶음 싫어. 어? 아, 누렁아 시끄러워.

아, 잘 잤다. 응? 누나 뭐해? 어? 잠깐만. 아이, 설마. 응? 와, 진짜다. 정말로 택배가 왔잖아. 어디 보자. 오, 도깨비 감초. 이게 정말 사람을 안 보이게 해준다고? 아, 맞다. 학교 가야지. 누렁아,

0: 멍돌아, 그거 한 입만 먹자.
1: 어, 안 돼. 나 이거 용돈 모아서 겨우 산 거란 말이야.
0: 아, 진짜 한 입만 먹고 줄게.
1: 어, 너 저번에도 그래 놓고 네가 다 먹었잖아.
0: 아, 진짜? 너는 친구도 못 믿냐?
1: 어, 안 돼.
2: 그만! 복도에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잖아. 미세먼지 좋음에 해당하는 농도는 0에서 3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보통에는 31에서 8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야. 그런데 지금 여기는 151 이상, 매우 나쁨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코와 상기도에 영향을 미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우리가 기관지가 약한 어린아이들에게 미세먼지는 치명적이라고. 그리고 윤대성도 명석이 거 뺏어 먹지 말라 그랬지?
3: 지영이 넌 맨날 나한테만 그래.
4: 아,
3: 어?
5: 대성아, 이거 네 소리야?
0: 아, 원찬아.
6: 나 아니야.
0: 어? 아, 원찬이잖아, 원찬이.
2: 아니야, 오늘 일기예보에 비는 없었어.
1: 와, 좋았다. 얘들아, 교실로 가자.
2: 가자. 대성아, 가자.
0: 어, 지영아, 먼저 가고 있어. 나 화장실만 갔다 갈게. 휴, 들킬 뻔했네.
1: 어,
0: 야, 우찬, 너 똑바로 안 보고 다녀?
1: 네가 귀를 막고 있었잖아. 그리고 내 이름은 우찬이가 아니라 선우찬이라니까.
0: 이게 진짜. 아, 너. 너 이따 두고 보자.
1: 아하! 도깨비 감투 사용법. 도깨비 감투를 머리에 얹으세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세요?

바람이 불었나? 아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아이, 진짜 시원하다. 뭐야? 누구야? 아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어, 우찬이, 쉬하러 왔어. 하고 가.

0: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너 그거 당장 안 지워?
1: 그럼 나랑 한 가지만 약속해. 앞으로 나한테 못되게 말하지 않기.
0: 알겠어, 우찬아.
1: 그리고 내 이름은 찬이야. 우찬이가 아니라 선우 찬.
0: 알겠어, 우찬아. 찬아.
1: 나 당장 교실로 가서 이거 애들 다 들려줘야겠다.
2: 알겠어. 알겠다고.
1: 약속.
2: 약속.
3: 이놈의 방구.
4: 지금까지 이런 일은 많았다. 난 짜장인가 순경인가. 여기 짜장면집 아니. 예? 사람을 찾는다. 실종 사건인가? 예. 예. 찾으시는 무성함이 양꽃님씨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럼 이만 출동.
5: 박순경아! 아이고.
4: 어, 할아버지. 독가.
5: 어, 독가.
4: 아, 소식 들었습니다. 그 손자가 와 있다고.
5: 맞다.
4: 아, 그럼 전 바빠서 이만.
5: 니한테 줄 게 있어가.
4: 저한테요.
5: 자,
4: 어이구야.
5: 니 요새 배 아프다 안 했나? 이거 무면 뭐 배도 안 아프다.
4: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5: 내 부탁이 있는데.
4: 부탁이요? 말씀하시죠.
5: 우리 손자가 여 와가 뭐 찾아달라 캐도 니 모르는 척해래.
4: 손자가 뭘 물어봅니까?
5: 지금 엄마 아빠 어디에 있는지 주소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다 아이가. 찬이가 여 와 있는 동안 지금 부모 맴이라도 펴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빨리 서울로 돌아갈 테고.
4: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찬이한텐 절대로 이 습.
5: 아, 습.
4: 비밀로 하겠습니다.
5: 어이야, 어이야.
4: 그럼 전 아이고. 이만 독가.
5: 어, 독가.
4: 예.
5: 잘 가래.
4: 예. 아이고.
5: 미용수 갈매.
6: 아이고, 아이고, 미용수 갈매.
7: 이야, 저거 봐, 저거 봐.
8: 아유, 뭔데?
7: 찬이가 벌써 도깨비 감투를 사용했어.
8: 정말이대?
7: 쓰고도 남았지. 대성이가 방구를 빠.
8: 빠.
7: 찬이가 녹음을 따.
8: 따.
7: 대성이한테 한 마디 퍼. 그런데 대성이가 아무리 미운 말을 했다지만 녹음을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인데 저렇게 둬도 될까?
8: 에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찬이도 알고 있을 거야. 아직 서툴러서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7: 지켜보자고.
9: 어디지? 아, MG!
4: MG요?
9: 아니, 대사가 그게 아니죠. 아, 에? 그... 대본에 듣고 해배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부탁한 거겠지? 에이? 라고 써있는데 그걸 틀리시면 어떡해요?
7: 아니야,
9: 조명 아웃!
7: 예? 어, 뭐야?
9: 조명 인!
4: 또!
9: 벌써 3시간이나 지났네!
4: 예? 아,
9: 자, 다음 씬 스탠바이! 깨비
4: 액션! 잠깐! 온다!
8: 온다!
4: 저쪽!
8: 명서가! 명서가! 같이 가!
4: 빨리 와!
8: 야, 야, 너는 힘들지도 않아.
7: 너도 곧 익숙해질 거야.
8: 너는 꼭 우리 할아버지처럼 말한다.
4: 아, 너 근데 대성이랑 싸웠어?
8: 어? 아니? 왜?
4: 아니, 대성이가 네 앞에서 꼼짝을 못하길래.
8: 아, 그냥 말 좀 예쁘게 하라고 했어.
7: 대성이 너무 미워하지 마. 주영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4: 대성이가 주영이 짝사랑하거든?
8: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한테도 맨날 멍돌이라고 놀리잖아. 아무렇지도 않아.
7: 응, 괜찮아. 난 마음 부자니까.
8: 마음 부자?
7: 응.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진짜 부자는 마음 부자랬어. 마음이 부자면 화낼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대.
8: 오, 어, 와, 바람 진짜 시원하다.
7: 어때? 이제 기분 좋아?
8: 응?
7: 아니, 너 처음 독강면 왔을 때 왠지 좀 슬퍼 보였거든.
8: 내가?
7: 나도 알아. 엄마 아빠랑 떨어져 지내는 건 슬픈 일이니까.
8: 아빠가 금방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어.
7: 물론이지. 분명 그러실 거야. 너도

어? 아, 진짜 예쁘다. 서울에선 비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잠깐만. 옛날에 아빠가 그랬는데? 별 보면서 소원을 빌었다고.

0: 명소가! 아, 명소가! 같이 가!
1: 자, 신종방탕 홈쇼핑! 오늘 상품은 저희 KBS도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천특급 상품! 바로
2: 구미호 꼬리!
3: 꼬리를 붙이고
0: 붙이고
3: 제자리에서 세 바퀴 달고
0: 세 바퀴!
3: 그 사람 이름을 외치면
0: 원하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지! 원하는 사람으로

0: 아저씨! 아저씨! 에? 아저씨! 안녕하세요.
1: 어, 그래! 무슨 일이지?
0: 명석이 할머니가 김치전 부치셨다고 먹으러 오라세요.
1: 김치전... 안 돼! 아저씨 여기 쓸어야 돼!
0: 들기름에 파삭파삭하게 부쳤다고 따끈따끈할 때 드셔야 된다 그랬는데...
1: 들기름... 안 돼! 아저씨 여기 지켜야 돼!
0: 바삭바삭한 김치전이 입안에 팍 맴돌 때
2: 나야 들기름.
0: 와, 여기에다 막걸리 한 잔 딱 때리면 이거 아주 살아있네.
1: 이놈! 오호, 지금 아저씨 놀려? 어, 아니요. 어이, 안 되겠네. 차렷. 어? 열중샷. 어? 동작 받아 차렷. 열중샷 차렷. 들어 쓰라. 아저씨는 지금부터 명석이 할머니네 화재 순찰 갔다 온다. 10분. 10분 뒤에 온다. 알겠나?
0: 네.
1: 아! 여기 자판기 앞에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실시.
0: 실시!
1: 그럼 난 순찰 실시.
0: 꼬리를 붙이고 몇 바퀴라 그랬었지? 아, 두 바퀴라 그랬지? 자, 하나, 둘, 박순경 아저씨로 변해라!
3: 뭐야, 이거 안 되는 거야!

0: 뭐야? 진짜 박승경 아저씨로 변했잖아.
1: 움직여. 손 들면 쏜다.
0: 어?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아! 뭐야? 꼬리가 있잖아.
1: 아. 아니야. 일단 아빠. 아빠부터 찾아야 돼.
2: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3: 안녕하세요!
0: 어, 그래 너희들 왔구나!
3: 선생님이 오늘 숙제로 직업 인터뷰를 해오라고 했거든요. 경찰 아저씨 만나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오기!
4: 아저씨, 경찰이라는 직업은 경찰 공무원인 거죠? 대한민국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 업무를 하면서 공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이 직업의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초등학생의 관점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0: 그런 건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5: 아저씨, 제가 궁금한 건...
3: 찬이랑 저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요?
0: 야, 당연하지. 장난해? 이게 말도 아저씨 하고 있어.
4: 아저씨. 잉? 이게 뭐지?
0: 이거 뭐 최신 유행하는 핫 아이템 뭐 그런 거야.
5: 어? 꿀이다.
4: 어?
5: 어?

0: 얘들아 아저씨
1: 성찬?
2: 어? 역시 명석이 할머니는 김치전이 진짜
3: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저씨가 둘
1: 찬이가 넘어져서 저희가 도와줬어요 그지?
0: 맞아요
1: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가자
0: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3: 하나도 안 쓰러졌잖아
2: 아이 그래도 명석이 할머니네 김치전이 진짜 맛있었는데 양꽃님 씨
1: 그러니까 도깨비가 하는 홈쇼핑을 받고
3: 응 거기서 도깨비 감투를 사고
1: 또
3: 응.
1: 도토리를 모아서
3: 구미호 꼬리도 샀다고?
0: 그래
3: 거짓말
1: 라이어
0: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
3: 그럼 이 꼬리가 진짜 구미호 꼬리라고?
0: 그렇다니까
1: 와 도깨비 얘기만 들었지 진짜 도깨비가 있다고?
3: 게다가 도깨비가 홈쇼핑을 한다니
1: 말이 돼?
0: 너네도 아까 봤잖아 신통방통에 엄청 신기한 물건이 많다니까
3: 그래? 줘봐 꼬리를 붙이고
0: 근데 그게
3: 네 바퀴?
0: 세 바퀴
3: 아 세 바퀴
0: 근데
3: 하나,
0: 그
3: 둘, 셋 누렁이로 변해라 얍 안 변하잖아
0: 대성아
1: 아아
0: 누렁아 손
1: 아
0: 누렁아 그거 한 번밖에 못 쓴다
1: 바보야
0: 바보 아니야 진짜 바보야
3: 그럼 왜 이 꼬리로 박순경 아저씨로 변한 거야?
0: 아 아빠를 찾으려고
1: 아빠가 어디 계시는데?
0: 나도 몰라 아빠가 하는 일이 뭐가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잠깐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했어 엄마랑 아빠가 자리를 잡으면 금방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어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바보같이 그걸 못 참아서
3: 에이 못 참을 수도 있지
1: 맞아
3: 우린 어른이 아니잖아
1: 맞아
0: 그런가?
3: 그래
1: 이왕 이렇게 독광면에 온 거 우리랑 더 재밌게 놀면 되는 거야 그치 대성아?
3: 그래 여기도 서울 못지않게 엄청 재미난 곳이라고 생뚱망뚱 홈쇼핑도 있잖아
1: 대성아
0: 신통방통
3: 아
0: 응? 뭐지? 무슨 소리지?
3: 얘들아 큰일 났다 할머니 명석이 할머니 쓰러졌다
4: 뭐라고요?
3: 몽돌아
0: 명석아
3: 몽돌아 할머니 밥은 드셨어?
1: 야 윤대성 명석아 할머니 괜찮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0: 그래 금방 일어나실 거야
3: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0: 고마워 얘들아.
1: 아 명석아, 이렇게 슬프고 우울할 땐 세로토닌을 충전해주면 좋아. 세로토닌을 충전하면 우울과 불안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따뜻하게 햇볕도 쬐고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 먹고 오자. 그럼 분명히 기운이 좀 날 거야.
2: 매점으로 렛츠고!
1: 렛츠고! 찬아, 가자!
3: 어? 어디야?

0: 근데 우리 병원비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1: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꽃님 언니 몰라?
0: 꽃님?
1: 아까 봤잖아. 어. 명석이네 할머니.
2: 맞아. 어. 병원비가 엄청 나왔대. 독과예배랑 마을 사람들이 모아도 택도 없다고 하던데.
0: 아이고 그래.

할머니, 저 찬이에요. 할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0: 할머니, 수염을 붙여드릴게요. 그럼 꼭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할머니, 소원이요. 얼른 소원을 말하세요.
1: 명서, 명서가.
0: 아, 저 수염이 사라져요. 얼른 소원을 말하세요.
1: 소원? 할미 소원은?
0: 부자가 되는 거요.
1: 할미 소원은 우리 명석이가 늘 행복하게 웃는 거. 그것뿐이란다.
0: 어? 어? 어? 어? 어? 어? 망했다, 망했다. 할머니는 왜 이럴 때도 명석이 생각만 하는 거야?
1: 마음 보자, 명석이. 명석아.
0: 할머니가 웃고 계시네. 기분 좋은 꿈이라도 꾸시나? 아, 모르겠다. 할머니, 그래도 빨리 나으셔야 돼요. 아셨죠?
2: 병원비를 쌌다. 그 많은 돈을 다 주고 갔다고.
3: 맞습니다. 게다가 명석이 장학금에다가 할머니 선물까지 싹 다 주고 가셨습니다.
2: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렸을 적에 명석이 할매, 즉 양꼬님 할매 옆집에 살았는데
3: 굶어 죽을 뻔한 그 사람 집에 먹을 거면 입을 거면 갖다 줬고, 그래서 커서 무사히 미국으로 건너가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2: 아이고야.
3: 때마침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 독강면에 찾아온 거고.
2: 평생을 그리 착하게 살더만 다행이다. 다행이야.
4: 어,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도깨비가 홈쇼핑을 왜 하며 이걸 언제까지 모아야 되는 거야?
0: 너는 속고만 살았냐?
5: 그럼 다음에 물건이 오면 우리도 좀 보여줘.
0: 어, 알겠어. 다음번에 홈쇼핑에서 물건 사면 너네도 같이 쓰게 해줄게. 그럼 됐지?
4: 콜!
5: 콜!
0: 콜!
6: 독가!
0: 저기 가서 더 찾아보자.
4: 야, 그만하자고.
5: 오케이, 다음 상품 스탠바이. 야비 레디.
4: 자리가 여우수염을
0: 명석이 할머니한테
6: 붙여줬어요.
5: 와우.
7: 한 하나뿐인 물건을
8: 한 사람을 위해 쓰다니.
9: 한 하나뿐인 소원을
10: 명석 할머니를 위해 쓰다니.
5: 오케이, 지금 일어난 눈치 알았지? 보여줄게.
11: 완전히
0: 상품! 1년에 딱 한 번만 판다는
6: 도깨비 판박이!
12: 뚝딱뚝딱 뭐든지 가능해.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해줘요. 눈은 감고 소원을 빌어봐.
0: 그리고

0: 방망이를 찬이에게 배달하러 출발!
1: 이 아니라!
2: 아니라!
1: 친구들의 소원도
2: 체크! 오! 체크!
0: 자, 우리 친구들 소원인데요!
2: 오! 그렇다면 다 같이 소원을 빌어볼까요?
3: 우와, 무슨 소원이든 들어준다니 어떤 소원을 빌지?
4: 근데 소원은 어떻게 빌어?
0: 잘 따라해봐.

0: 너네 무슨 소원 빌었어?
1: 비밀. 나도 비밀.
0: 그럼 나도 비밀. 시크릿.
2: 누룽아! 누룽아! 이거 우리 누룽이. 이거 밥 먹자. 자.
3: 니 와 그러는데?
4: 마!
3: 뭐라고? 아이고, 뭘 달라고?
2: 메밀묵!
3: 메밀묵!
2: 니도 인자 도깨비 다 됐네. 안 그래도 메밀묵 감술락했다. 묵스 가지고 막걸리랑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2: 학교들 잘 다녀왔나?
6: 네, 오늘도 진짜 재밌었어요.
2: 융수가 네 글이 활짝 웃으니까 진짜 멋지다.
6: 정말요?
2: 그래, 억수 먹이 좋다. 할멘, 인자 괜찮나?
6: 네, 지금 태어나셔서 마을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다고 김치전 부치고 계세요.
5: 김치전?
0: 맛있겠다.
5: 우리 그냥 다 같이 명성이네 집에서 살까? 독각!
0: 독각!
5: 독각!
7: 독각!
5: 독각!
7: 할아버지, 제가 받을게요.
2: 오야.
7: 여보세요? 아빠!
5: 찬이 아빠?
7: 네. 네, 알겠어요. 네.
5: 뭘 하셔?
7: 엄마랑 아빠가 온대! 나를 데리러 올 거래!
2: 예! 아이고.
8: 야, 선우찬! 너 내일 올라간다고?
7: 엄마랑 아빠가 같이 데리러 오기로 했어.
8: 이제 좀 재밌어졌는데 치사하네.
7: 야, 방학 되면 꼭 놀러 올게.
5: 진짜지?
7: 당연하지.
0: 우리도 서울 놀러 갈게. 명석이랑 다 같이.
6: 우리 둘이 갈 수도 있고.

고맙다. 자네 덕에 우리 찬이가 독감면에서 억수 잘 지낸 것 같다. 그래가 내 보답의 선물로 자네가 진짜 좋아하는 걸 준비했지.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0: Find out, we met with the engineer in charge of the structural design of the Tanzanite Bridge and asked about it.
1: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압축을 받을 때는 굉장히 이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인장을 받는 경우 거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자들은 그 사이에 철근을 넣어요. 철근을 넣는데 이 익스트라 도우즈 같은 경우는 철근에다가 한 가지를 더 넣어요. 우리가 이제 강연선이라고 부르는데 그야말로 그 강제를 이 줄과 같이 로프와 같이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서 그 강제를 양쪽에서 긴장을 시켜서 콘크리트를 미리 압축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뭐 콘크리트 가지고 교량을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교각과 교각 그 사이를 한 20m 정도밖에 못 하는데 이런 형식의 교량은 한 200m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의 교량을 선정을 했다는 거죠.
0: The Tanzanite Bridge has a total length of 1.03 kilometers, making it relatively long for a typical bridge. During construction, an extra dosed bridge design was applied, reducing the number of piers and improving both cost efficiency and buildability. The Tanzanite Bridge and Road Construction Project broke ground in 2018 and was completed in 2021. However, during construction, an unexpected challenge emerged.
1: 가장 예상하지 못한 변수는 역시 코로나였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그 탄자니아에 갔는데 그 이듬해 이제 코로나가 터졌던 거죠.
0: However, construction continued without major disruptions despite the difficult circumstances.
2: 그 상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발주를 해서 모든 자재를 발주를 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그 한국 직원도 들어올 수 없어서 한국 직원 그다음에 이제 혹시 현장에서 셧다운이 되면 코로나가 발생해서 셧다운이 되면 공정에 아주 엄청난 지연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 뉴질랜드 브릿지가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0: The Tanzanite Bridge and surrounding road project was not carried out by Koreans alone. Many Tanzanians were also involved in the project on site.
2: 공사 기간 내에 하루에 400명에서 500명의 탄자니아 직원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자니아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0: Korean staff made great efforts to build close relationships with their Tanzanian colleagues. As a result, they worked together in close cooperation and successfully completed the project with a shared sense of unity.
2: 한국 직원들이 미리 이제 수알리어를 해서 이제 전보 아산 때 이제 해서 말을 붙이면서 이제 가까이 이제 다가서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다라는 마인드를 갖췄고 그네 나라는 이제 그 폴리폴리라고 해서 천천히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와 우리 문화는 확연하게 틀린데 그 문화를 인정하면서 품질 관리나 안전 관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확실하게 하자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협업하면서 이제 가면서 많이 이제 그 시너지를 냈습니다.
0: In December 2021, construction was completed after 38 months. On March 24, 2022, the opening ceremony of the Tanzanite Bridge was held. Many Tanzanian citizens welcomed the opening of the bridge and shared in the celebration.
1: 처음에 이제 교량의 형상, 상징물, 조형물을 우루 토치라고 해서 나름대로 뭐 좀 미적인 것을 고려해서 주탑 위에 만들어줬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대학 교수님과 그 관계자들이 와서 자기들만의 그 우루 토치를 만들고 싶다.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만든 거 올려달라. 그래서 그들이 만든 우르 토치를 그 토치 위에 다시 올렸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뭐랄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그 교량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교량은 참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2: 아, 정말 그 거의 축제 분위기였고요. 그 오픈을 할 때 사람이 꽉 차서 지나갔거든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 탄자니아의 다르에스 살람 교통 체증이 너무 그 심해서 그거를 오픈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해 주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 도로가 그냥 차량이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행복의 연결 통로 뭐 그런 거와 우리나라 저희 회사가 그 만들었던 교량이 그 영원히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0: The Tanzanite Bridge has significantly improved traffic conditions in Dar es Salaam. For example, although the distance from Oyster Bay to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is only about 6 kilometers, commuting used to take around 90 minutes. Since the opening of the Tanzanite Bridge, travel time has been reduced to around 30 minutes. Before its completion, the bridge was called the New Cylinder Bridge. However, upon completion, it was officially named the Tanzanite Bridge.
3: This name Tanzanite was given by my president, High Excellency Samia Suluhu Hassan, upon inauguration, and it says a lot. Tanzanite is a very rare gem, a blue stone, found only in Tanzania throughout the world. And even in Tanzania, it is found in only one source. So it's the most rarest gem on earth, you can tell. So because of the significance of that bridge, my president thought we should christen that bridge the name of Tanzanite, that a rare gem that will beautify the city. Because wherever you're coming from Dar es Salaam, nowadays that is the single most icon that you can easily see and you can easily tell. That's, wow, what's that great engineering? And somebody will say, oh, that's Tanzanite. That's Korea and Tanzania.
0: Two key examples of infrastructur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anzania. The railway and the Tanzanite Bridge. Through these, we reflect on the journey Korea and Tanzania have shared and look ahead to the path they will continue to walk together.
3: My president came here to Korea for the official visit and then attending Korea African Summit in 2024. That itself should tell you. But before that, my prime minister came, my vice president came, and since I've been here in the past 4 years, I've had roughly 25 cabinet ministers coming to Korea for various meetings. We have seen also a lot of interest to many companies to try to enter Tanzania during the recent time. So yeah, I think it's not about what we have done. I think to me, what gives me a lot of hope is what is there for the future. I think there's a lot of future together. As we're now negotiating with Korea on th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e are about to sign the double taxation agreement, which is we have concluded discussion. Now we are going to discuss about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hich I believe that the moment we finish that one, that it means it will ease now more cooperation on trade. In my case, and I think in my country, it is our next big thing.
0: Connecting spaces, bringing people closer together. Through railways and bridges, Korea and Tanzania have grown closer. Built on the friendship established through this cooperation, the two countries are now moving toward new possibilities. The path Korea and Tanzania will walk together will continue into the future.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 전주 세계수리축제가 새롭게 선보이는 경기 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의 사회를 맡은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 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은 17, 18세기에 유럽 음악을 대표하는 합시코드 음악과 같은 시기에 조선 선비들이 향유하는 우리의 예술 가곡을 함께 어울리는 그런 특별한 음악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악기 합시코드는요, 16세기 초반부터 약 300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건반 악기입니다. 외관상 피아노와는 비슷하지만 피아노와 달리 페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이 불가능하지요. 대신 아티큘레이션 등의 어떤 연주 방법을 통해서 강약과 음색의 변화를 도모하는 악기입니다. 보다시피 악기 자태만으로 피아노와는 다른 바로크 시대의 특유의 그런 멋과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 컨셉인 여창가곡과 풍류음악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우조 이수대엽과 수룡음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우조 이수대엽은 강권순의 노래와 하주한 명인의

검은고 연주로 듣고요. 바로 이어서 수룡음을 김상준 단소 연주와 이민주 합시코드 연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럼 두 곡을 박수로 청해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그래서 가곡은 우리 전통 성악 장르의 3대 장르의 하나입니다. 판소리, 범패, 그리고 가곡 이렇게 꼽고 있고요. 또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제30호로 등록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장르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느린 이스트웹을 들으셨고요. 이제 조금은 거뜬한 우락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편수대엽과 태평가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우락과 함께 들으실 곡은 이민주 양의 그 합시코드 독주 쿠프랭의 신비한 장벽을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의 바로크 작곡가이자 건반악기 연주자였던 프랑수아 쿠프랭의 클라브센 곡집 4곡 중에 2권에 수록된 론도 형식의 곡입니다. 자, 이어서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즐기고 계시나요? 오늘 이제 마지막 두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연주에 참여해주신 출연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그 가곡의 악기 연주자에게는 율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또 노래하는 가창자들에게는 가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용어가 딱 어울리는 분들인데요. 먼저 조선 사회의 선비들이 시그니처, 요새 말로 시그니처 악기로 그때 말로는 이제 백악지장, 100개의 악기의 장, 최고의 장, 그 자장 뭐죠? 장이면 최고의 장인이죠. 를 연주해 주신 검은고 악기 연주자, 우리 시대의 율계 하주화 명인이십니다. 네. 하주화 선생님은 현재 서울예대 명예교수와 수연풍류방 대표로 활동 중이시고요. 정악이 가지는 그런 고유한 풍류의 맛과 멋을 보존하고 계승하시는 대표적인 검은고 율객이십니다. 그리고 단소와 대금을 잡아주신 우리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위원 김상준 율객이십니다. 여창 가곡 이수자로 즉흥과 창작 그리고 전통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강권순 가객이십니다. 네, 한국 전통음악에 새로운 결을 더해준 합시코드 연주자 이민주님이십니다. 네, 지금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합시코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두 곡을 이제 소개하고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가곡의 편수대엽과 태평가입니다. 편수대엽의 편은 아직 좀 후대에 생긴 곡이기 때문에 박자가 원래 이 가곡의 이 박이 여러분은 못 느셨겠지만 박자가 있었습니다. 느린 박이 16박으로 한 장단을 한 프레이즈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프레이즈 주기가 짧아져서 편은 촘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 장단이 10박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템포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거뜬한 그런 느낌의 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편수대역까지 조금씩 빨라졌던 곡이 마지막 피날레인 태평가에 오면 다시 풀어집니다. 굉장히 느려지고 우리 그 전통 음악의 전개 과정을 보통 기경, 결, 해로 얘기하는데 그 해, 풀 해자에 그 풀어지는 그런 맛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창이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맛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편수대엽과 이 태평가를 연이어서 들으시면 조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두 곡을 박수로 맞이할 거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초등학교 5학년 김단우입니다.
1: 사랑초등학교 5학년 박지연입니다.
2: 2학년 박지연입니다.
3: 저는 6학년 박서준입니다.
4: 3학년 김다나입니다.
5: 6학년 차승환입니다.
6: 저는 사랑초등학교 3학년 김다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입니다. 미술은 자유시간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신나가지고요.
0: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이에요. 친구들하고 다 같이 뛰어노는 게 재밌어서요.
2: 국어가 좋아요. 책 읽는 게 좋아요.
4: 과학. 재밌는 실험도 하고 그래서 재밌어요.
7: These children love their school because of their passionate teacher, Kang Ho-young, who runs a science club to help them enjoy learning science. In fact, science was a subject he once struggled with the most, but his students inspired him to start the club.
8: 처음엔 대회 형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회를 그냥 덜컥 지원을 했어요. 지원하게 되니까 아마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랬는데 그게 1년, 2년 계속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과학관 활동에서 배운 과학적 태도를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이런 것도 과학이고 이런 것도 과학이네, 이런 것도 과학이야 해서 과학을 적용하는 그런 범위도 많이 넓어지고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도 과학을 좀 편하게 생각하고 좀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7: In a remote island village like this, finding even basic science materials isn't easy. But thanks to the students' curiosity and their dedicated teacher, the science club at Sanyang Elementary School was selected as the nation's best case in 2024.

0: Today is a long-awaited science club day. The children prepare for an experiment full of curiosity. What are they learning today?
1: 발경식 깨뜨려본 사람. 깨뜨려본 사람. 오, 맞아. 발경을 한 번씩 깨뜨려 봤거든. 발경 쉽게 깨져. 맞지? 5kg짜리 거네. 자, 들어보세요. 나 빈 주먹. 아, 그렇지. 어, 자, 엄청 무거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2: 네.
1: 이거를

0: 오, 오. 자, 이거는 버틸까? 오. 자, 고민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몇 킬로를 버텼어 지금? 달걀이 이거를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뭐였을까? 무슨 차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학교는 봐봐, 달걀도 구조, 어떠한 구조를 통해서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큰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거야.
1: Today's experiment is called the Raw Egg Rescue Mission. The students use rubber bands, straws, and other materials to build a structure that can protect a raw egg from breaking. The experiment finally begins. Younger kids build the structure slowly with a teacher's help. The older ones brainstorm their ideas on how to protect the raw egg.
2: 여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여기 밖에다가 이렇게 감싸는 거야. 여기 계란 있고. 그러면은
3: 빨대로 좀 일단 또 짜. 빨대는 약간 좀 충분해 보이니까 일단 만들어보자.
1: Their heads are filled with countless ideas and calculations.
2: 그러니까 정육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네모나게 거기 정 그 안에 가운데 이걸 넣어서 계란이 땅에 닿는 게 아니라 빨대가 땅에 닿아서 그냥 계란 자체가 안 닿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1: After some brainstorming and a little help from their teacher, the student structures are starting to take shape. The younger kids are also building impressive structures just as skillfully as their older peers. The design looks very safe. It is filled with the children's ideas and pride.
4: 헬리콥터 어때? 괜찮아?
0: 어, 멋있다. 비행기야.
1: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he students make finishing touches until everything is strong and secure.
2: 충격을 안 받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충격을 받고 여기는 그냥 아예 닿지가 않는 그렇게 설계하고 있어요.
1: The children are busy making final adjustments to make their structure strong. They look both nervous and excited. Will their structures be able to protect raw eggs?
0: 재밌게 만들었어요?
5: 네!
0: 혹시 우리 고학년 팀들 이거 소개 한번 해줄래? 이름이 뭐예요?
5: 꼭꼭 숨어라 달걀.
0: 꼭꼭 숨어라 달걀.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6: 달걀이 이 안에 꼭꼭 숨어있어서.
0: 아, 달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6: 네.
0: 좋았어요. 자, 우리 이상황 선생님, 자, 이거 이름이 뭐예요?
5: 달걀이.
0: 아, 뼈도 안 깨질 것 같아요.
5: 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나가서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5: 네.
1: Finally, it's time to find out if the structures are strong enough by dropping them to the ground.
7: 파이팅!
0: 파이팅!
7: 파이팅!
8: 파이팅! 파이팅이 아닌 것 같아.
1: It's the most nerve-wracking moment for all.
0: 크게 파이팅!
7: 파이팅!
0: 오케이, 자, 옵시다. 시윤이가
7: 갑시다.
0: 나와서.
7: 갑시다.
0: 하나, 둘, 셋, 한번 떨어뜨릴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깨진 것 같아. 안 깨졌을까? 안 깨졌을까?
7: 깨졌어요.
0: 안 깨졌어.
7: 안 깨진 것 같아.
9: 떠보면 알겠죠?
0: 이제 고학년 걸 떨어뜨리겠습니다. 고학년 나와보세요, 앞으로. 다 같이 나오세요.
10: 아, 좋아요.
0: 자, 우리 이제.
1: Everyone is nervous.
0: 하나, 둘, 셋, 다 떨어뜨릴게요. 하나, 둘, 셋!
1: The die is cast.
2: 괜찮은데?
0: 괜찮은데?

0: 같아요?
1: 소준이 어떻게 생각해요?
2: 살아야 돼요.
1: 살아야 지연이 어떻게 생각해?
3: 약간 떨어질 때 그렇게 큰 소리는 안 나서.
1: 큰 소리 안 나서 괜찮아요. 다음에.
4: The children go down to find out what happened to the raw eggs. They carefully pick up their structures and look inside.
5: 아이가
4: 비행기를 약간
6: 끝났다
4: The result, success for both teams.
7: 성공했어요.
1: 뭐 했어요?
7: 성공했어요.
1: 자, 우리 오늘 과학 동아리 모두 다 성공!
0: 과학을 하면서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우선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실패 하는 실험이 더 많아요. 성공하는 실험보다. 하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조금 더 틀려도 창의적인 사고, 나만의 새로운 사고를 배웠으면 좋겠고, 근데 과학 동아리나 기본적인 과학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력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4: Today, the children solved problems in their unique ways and found answers on their own. By conducting science experiments, they're expanding their thinking and fostering problem-solving skills. Their curiosity continues to grow by the day. It's time to go home. The children say goodbye to the principal and board the school bus.
8: 겠습니다.
9: 주리 바이바이.

0: Once they leave school, their time with friends comes to an end. School is their only playground. When they return home, they are alone again. How do they spend their time outside of school? Though school is over, Sungwan's day is just beginning. As soon as he arrives home, he checks his homework. It looks like he has a science experiment assignment today.
1: 탄산수에 아이스티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숙제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하고 있어요.
0: His mind is busy running the experiment in his imagination. But imagination alone isn't enough to satisfy his curiosity.
1: 탄산이 이렇게 터지니까 아이스티 가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섞일 것 같아요. 숙제에 필요한 게 있는데 아이스티 분말로 된 거랑 탄산수랑 좀 사다 줄 수 있어?
0: So he decides to try it for himself. The materials for the experiment have yet to arrive, but he's already getting things ready. His eyes sparkle with excitement about the upcoming experiment.
1: 이거는 아이스티 가루. 이거는
0: The materials finally arrive.
2: 승환은 뭐 하는 건데?
1: 이게 학교에서 준 숙제인데 탄산수를 아이스티 가루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지 하는 건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물도 가져왔어. 물에다 한번 섞어봤어. 한번 넣어볼게.
2: 오. 물하고 완전 차이 난다.
1: 안에 완전히 그냥 가라앉았네. 조금만 섞이고 이거는 물보다 조금 가라앉고 더 많이 섞인 거.
2: 그렇네. 여기 가루가 조금 남았네.
0: Although it was the same iced tea powder, the results were completely different. The water remained calm while the sparkling water fizzed and bubbled.
3: 그 승환이가 과학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거는 항상 질문을 하는데 저는 좀 짧은 소견으로 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대답을 잘 못 해줬어요.
0: Ever since he was little, Sungwan has always been a curious child. He liked to make things with his own hands to find answers to his questions. In the answers he found, he discovered the joy of science. Now it's time to write down the results of his experiment.
1: 생각만으로는 이랬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또 달랐어요.
0: Sungwan always takes science seriously. By thinking, challenging himself, and pulling it through, he has become one step closer to science. Another day full of children's curiosity comes to an end. A new morning dawns on Sarangdo. The first class at Sarang Elementary School today is art. The children are busy decorating seashells ahead of an island festival. Meanwhile, a special visitor arrives at the harbor. A special truck arrives on Sarangdo from across the sea. It is here to show the children a world they had only imagined before. An unusual sight unfolds at the quiet elementary school in this island village. It's a mobile virtual reality experience truck. what brings it all the way to 사량도?
4: 저희들이 다니다 보니까는 아 이게 부열터리게 진입할 수 없는 또는 저희들을 갖다 요청할 수 없는 그런 도서 벽지 지역이 발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직원들과 함께 교육 기부 활동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우리 또는 우리를 요청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5: 상상수 뭐 들어가? 또?
6: 머리공학. 실제로 할 수 없는 것들.
5: 실제로 할 수 없는 것. 먼저 타고 싶은 사람? 저요.
0: The children look excited. It's time to begin a journey to the long-awaited world of imagination. The children have a whale of a time exploring the deep ocean they have never seen before.
7: 다솜이가 제일 리얼.
5: 아, 다솜이가 리얼하지 않나?
8: 잡힌 거 아니야? 공연들?
7: 다 나가.
5: 저거 볼 것 같아. 바다.
4: 우리 학생들 VR 체험 재밌었나요?
9: 네. 물고기 봤어요.
10: 상어가 우리를 먹는 것 같았어요. 상어가 안 가면서.
0: Now it's the older students' turn. Even their toes look nervous. In the blink of an eye, the kids arrive at the Great Wall of China. They are experiencing the thrill and excitement they can't feel in real life. How will they remember their special encounter with a new world of imagination?
11: 선지형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런 기회뿐만 아니라 나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찾아오는 교육도 좋은데 거기에다 VR이라는 최신 과학 기술까지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너무나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 이런 VR이라는 걸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고 경험한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너무 만족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0: At the end of this very special day, welcome guests visit 사량 Elementary School. They look excited.
12: 키 컸어?
13: 안 컸어. 잘 안 컸는 것 같아.
12: 이제 그거야. 앉아, 앉아, 앉아 봐봐. 아, 오랜만이구만.
0: Yumin and Sungwoo are the graduates of this school. Last year, when they were in sixth grade, they were the leaders of the science club. They were of great help to their teacher and juniors.
14: 처음 과학 동아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6학년들을 의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6학년들이 사량초에서 6년을 다녔고 저는 작년에 1년 차였으니까 저보다 사량 초등학교 더 잘 알고 동생들도 더 잘 알아서 제가 하는 말은 안 들어도 이 6학년 하는 말은 다 잘 들어요.
0: Still remember their science club activities as a special experience. Now that they are in middle school, what did the science club mean to them?
15: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해보면서 이게 어떤 건지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14: 저는 한 명의 똑똑한 과학자보다 여러 명의 꼬마 과학자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과학을 좋아해야 되고 과학적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고민하는 그런 꼬마 과학자를 만드는 게 저의 과학 동아리 가치이자 방향입니다.
0: Thinking on their own. That is how science began at 사량 Elementary School. Questions asked today are the seeds for nurturing tomorrow's scientists.
7: 제 꿈은 과학자예요.
0: Asking questions, imagining and finding answers on their own. The curiosity of these children from a small school on a remote island is reaching out to the world. We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their questions will grow into ideas that will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오늘 음식은 빠람죽이라고, 이거는 뭐한 1900년도 우리 일제시대 전부터 이제 살기가 어렵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보리 농사를 그때 짓고, 그때는 뭐 쌀이 귀해가지고 뭐 쌀은 별로 없을 시절이죠.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100년 전부터 빠람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전해 내려오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름이 이제 빠람죽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이제 익기 전에는 이제 보리를 또 불에 끓여가지고 이제 까먹기도 하고, 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까먹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아이들은 이제 밀서리도 하고 보리서리도 하면서 이제 자라던 시절에 그때 먹던 음식이에요. 이 보리는 이제 겉보리인데, 농사 지어서 이거를 뭐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볶아가지고 그냥 가루를 내가지고 끓여서 죽으로 먹는 음식이 이제 빠람죽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뭐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빨암죽 보리가루만 먹고 조금 그래도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분들은 이제 쌀을 조금 넣어서 이제 같이 좀 부드럽게 죽을 끓여서 이제 드시고 그랬는데 이 음식은 지금 뭐한 90, 100 넘으신 분들은 아주 지겨워서 이 빨암죽이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아주 지금도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면 죽은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먹어봤어요. 엄마가 빨암죽이라고 이제 끓여서 주시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재료는 보리죠, 보리. 보리는 가을에 심어요. 늦가을에 심어서 이제 봄이면 파릇파릇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봄에 비는 거죠. 한 4, 5월에면 이제 보리밭이 보리가 익어가죠. 이게 보리는 이 수염이 엄청 길어, 이게. 타작을 하면 이게 가시처럼 이런 수염이 많아가지고 이게 붙잖아요. 그래서 보리 타작하는 데 가면 몸이 거꾸럽고 몸에 이게 바늘처럼. 그래서 이게 보리하고 나락하고는 좀 그게 틀리거든요. 추청이라든지 뭐 이제 주로 많이 드시는 쌀. 네, 그런 거를 사용을 해요. 옥천 향수 쌀. 향수 그 노래 있잖아요. 정지용 씨. 이제 향수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보리를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볶아야 돼요. 노릇노릇하게. 껍질째 볶아가지고 이제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이제 죽으로 끓이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거친 음식을 많이 드셨지만 그때는 건강보다도 우선 배고픔을 참 이기기 위해서 거칠거나 어떻게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지. 산에 가서 캘수 있는 거, 주울 수 있는 거다 주워다가 먹고 나물 종류도 뭐 나물 죽 같은 것도 이제 배고프니까 뭐 쌀이나 이런 거 조금 넣고 막 나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멀겋게 끓이면 그 그냥 순간만 배고픈 거를 참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살아오셨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 빨암죽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별미 음식이고 이게 건강식인 것 같아요. 딴 데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어디 음식점에 써붙인 것도 없고 카페나 뭐또 토속 음식 한데 가서도 빨암죽이라고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맛있는데 건강상으로도 좋고 이게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게 요새 현대인들이 뭐 미숫가루처럼 아니면 차 종류처럼 타서 먹는다면 다른 음식보다 진짜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어요.

너무 세면 타니까 좀 은은하게 해갖고요. 보리가 노릇노릇하게 이제 빠도 맛있게 잘 조절을 해서 볶아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안 나요. 보리는 이제 쌀보리하고 겉보리가 있는데 보리 껍질이 있기 때문에 쌀보리나 겉보리 다 해도 돼요. 얘는 겉보리예요. 쌀보리는 보리쌀이 좀 노란하고 겉보리는 조금 보통 보리 색깔이고 한데 이제 쌀보리는 보리밥을 해놓으면 좀 약간 노릇스름 하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겉보리를 더 좋아해요. 겉보리 밥을. 아, 보리 이 동네도 농사를 많이 져요. 예. 이좀 필요해서 세 대를 좀 샀어요.

노릇노릇하게 돼가지고 약간 좀 희끗희끗하게 터지는 게 한두 개 생길 때, 예, 그때 하고 한번 이렇게, 예, 하나를 해서 깨물어 보면 그 안에 이 가루가 이제 다 익었을 때. 미숫가루 정도로 갈면, 네, 먹기가 좋아요.

끓으면서 완전히 익진 않아하고 쌀이 조금 겉이 익으면서 여기서는 어른들이 보통 쌀이 좀 따끔따끔해지면 이것을 그냥 또 뜨거울 때 풀으면 덩어리가 지니까 좀 이거를 찬물에 어느 정도 풀어가지고 넣어야지 이게 안 엉기게 되죠.

0: 보청천은 금강 상류인데 이제 일로 청산뜰로 내려가는데 이제 저 물로 농사도 짓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를 잡아서 뭐 끓여도 먹고 튀겨도 먹고 졸여도 먹고 이제 이렇게 했던 역사는 오래된 것 같아요. 뭐다 심어놓고 놀고 하면 천렵을 간다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 갔다 놀고 올 때는 우리 이제 백울리는 옛날에 농악을 했었어요. 뭐 깽매기도 치고 북도 치고 뭐 장구도 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저 시장에서부터 노래를 하면서 동네로 들어오고 그렇게 했죠. 여기 학교 앞에 국수공장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수가 여기 보급이 이제 많이 됐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딴 데서 들어오긴 어렵고.
1: 일제 때부터 여기가 칠보단장이요. 물 가두는 게 지가 7군데고 청산 내내. 그리고 장은 청산장 시장 하나요. 그래서 칠보단장이라 여기.
2: 지금은 이제 냇가가 오염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기가 없는 편인데 옛날엔 들어가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좁대라는 게 있어. 그걸로 해서 여름에 그냥 철렵할 때도 그거 잡아서 냇가에서 그냥 생선국수 해 먹고 그런 식으로 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특히 힘들고 고기가 없어요, 지금.
1: 역대도 있고요. 투망. 또한 듯이 어항이 있어요, 요즘.
2: 옛날에 그 종두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쌀이로 만드는 거, 이런 동그랗게 그런 데다 잡아가지고 다니고 그랬죠, 옛날에는. 모내기 끝나고 보리타자 끝나고 여름일이 한참 어지간히 끝났을 때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한 번씩 노는 거예요.
1: 텐트 저 포장 갖다 치고 마을별로 다 잔치를 해야 돼.
2: 학생들이 오후 한 3시쯤 되면 다 하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 냇가로 나가. 놀러.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잘 사는 집은 라면에도 한 봉지 주고 그만치 못하면은 소면. 요걸 요만큼 한 움큼을 주고 거기다가 집에 된장은 있으니까 된장하고 고추장 조금씩 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냇가로 가. 그런 냇가에 가보면은 여기 애들 고기 잘 잡거든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손으로, 맨손으로도 잡아요. 풀이라든가 나뭇가지가

0: 그 바짝 마른 거 주워다가 솥 걸고 그다음 물을 끓입니다. 고기 잡아오면은 고기 집어넣고 그리고 된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소면 넣고 그냥 끓게 되지요. 그게 삼계국수인 얘네들. 그 간식.
1: 그전에는 그, 저, 결혼식이다 뭐 하면은, 이 방앗간에 가가지고 막 대량으로 빼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아바핀 뭐, 나는 이제 고추장 가지고 간다, 국수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거에 나가서 해 먹고 그래.
2: 장비 없는 사람들은 이제 피리, 피레미하고, 속간 이제 잡설질해서 잡는 시금대기, 이 빠글빠글하는 거, 쏘가리 이런 걸 잡아갖고 이제 해 먹었지. 한 60, 70년 전이지요. 18세 됐을 때. 그 후에도 성인 돼서도 해 먹었지요. 지금은 문화가 그만큼 발전되고 먹을 것도 그전에 때면 많이 드시 좋아졌잖아요. 그전엔 배고팠어요.
0: 90년대 초에 냇가가 물이 오염돼서 더러우니까 저기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먹을 거냐
1: 자꾸 멀어지는 거죠.
0: 요 앞에 이제 원조라는 집이 있어요. 그 남편이 고기를 잘 잡았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청산 사람들에도 저녁에 술 많이 먹고 그 이따 속 쓰린 사람들이 와서 넘기기 쉽게끔 생선 국수를 갖고서 이제 해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철렵 파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 나가서만 저걸 내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는 그 생선국수가 태어난 겁니다.

생선국수라고요. 여기는 이제 바닷가가 없잖아요. 근데 민물 생선도 이 지역에서는 생선이라고 불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선, 민물 생선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래서 생선국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눈치, 붕어, 이제 치료도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숭어, 봄에 이제 다물치도 가끔 나와요. 다물치, 메기. 아, 그렇게. 여기 옥천군에는 그 어부협회가 있어요. 어부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거든요. 금강, 거기 대청호, 그쪽에서 다 잡으시는 거죠. 생선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곰탕 보듯이 그거를 오래도록 구워요. 그래서 장시간 오래도록 구우면은 이거 생선 살이 다 흐트러져요. 가시도 그렇고, 가시도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그러면 원액을 가지고 물하고 희석을 해요. 그거를 계속 끓여요. 그러면 이제 그 육수에다가 고추장 간을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소면을 넣고, 저기 야채, 그거 넣고 이렇게 삶는 거예요. 바로 잡으면 이거 생선, 민물생선은 바로 그제 손질을 하셔가지고, 급냉을 하셔야.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해동해서 손질을 해갖고 끓이는 거죠. 생선은 이제 아가미에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게 있으니까 아가미 손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 고기는 눈치라는 거예요. 요거는 눈치인데 좀 크죠? 소붕어입니다. 얘는 붕어입니다.

가득 부어요. 소스. 이게 고기가 푹 잠겨서 끓어야 되니까. 열어놓고 끓여요. 뚜껑을 닫고 끓이면 그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그 수증기가 다시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비린 맛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한 5시간 이상이에요. 센 불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끓이고 이제 중불에서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끓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이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원액을 이제 육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액을 이쪽 옆에 큰 솥으로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적당량을 저희가 떠서 여기다 넣고 물로 배합을 해요. 물도. 그러면은 이제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육수가 나오는 거예요. 1대3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불에서요.

이렇게 딱 확 보면 여기도 이제 가시가 있는데 손님 상에 나갈 때 혹시라도 저희 눈에 안 보이게 가시가 들어가면 손님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심스럽게 고추장을 먼저 잘 풀어줘요. 완전히 고추장 한 가지만 넣고 간을 맞춘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겉면에 그 전분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렇게 배합이 되니까 잘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이제 뚜껑을 덮고 조금 불을 약불로 해요. 이렇게 약불로 줄여서 한 2분, 2, 3분 정도 있으면 이게 면이 조금 이제 투명해지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아이 저 정도면 익었다.

0: 경북 안동.
1: 그러니까 내가 25살이었나, 여기.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아들 대까지 3대까지 사는가 봐. 물이 좋아요, 물. 그래서 물이 좋아가지고서 고기가 많아. 그리고 이제 농한기 때는 이제 뭐 심고 나면은 놀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심심하니까 나가서 고기들을 잡고 뭐 투망질 해서도 잡고 낚시를 해서 잡고 그래. 그 잡으면 이제 털레기 굽이라 하나? 저기 매운탕. 매운탕을 끓여가지고서 먹었거든. 그랬는데 그 매운탕을 먹다가 이제 먹내서 간대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날이 이제 해장국을 뭐든 먹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걸 까시를 없애고, 어떻게 그때 그 국물만 해가지고서 고기하고 국물만 추려가지고서 이렇게 국을 끓이면 얼큰하게 끓이면 그 해장국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1962년.
2: 그때 이제 62년도에 시작을 하시는 건데 조그맣게 이제 그냥 요 가까운 지인들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조금 또 지인들 모시고 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팔으셨죠.
1: 이 후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라도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서 이제 그걸 한 거지.
2: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계속 학교 갔다 와서도 이제 뭐 이제 심부름 정도는 하고 그랬는데 그 벌써 이제 자꾸 이제
1: 내가
2: 연세
1: 늙으니까 이제
2: 드시니까 이제
1: 힘이
2: 저희 이제
1: 딸려.
2: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시니까 조금 버거워 하셔서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때만 해도 이제 어리니까 그냥 호기심에서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버겁더라고요.
1: 항상 그 비린내가 없어야 돼. 그리고 하다가 뭐 이제 모자란다고 물을 붓거나 이러면 절대 안
2: 그거
1: 되거든. 그 있는 그것만 가지고
2: 배합
1: 해야지.
2: 배합이 중요하거든. 원액하고
1: 그래.
2: 물하고 그 배합이 중요하니까
1: 맞아.
2: 욕심 부리지 말고 정석대로 해라. 그리고 야채도 장 조절, 야채 조절.
1: 보면은 이제 7월을 많이 잡아. 피라미, 또 눈치, 모래마주.
2: 동자개라고 해갖고
1: 여름
2: 눈,
1: 되면은
2: 콩,
1: 이제 그뭐 붕어도 있고
2: 눈치,
1: 피라미도 있고,
2: 여기.
1: 예, 또 겨울에는 또 저기 뭐야, 그 뭐지, 빠가사리.
2: 붕어, 눈치. 93년? 하여튼 고,
1: 93년?
2: 예, 고 무렵에 다리를 새로 놓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도로 뭐 한다고 뭐 채취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1: 고기가 귀해지는
2: 소멸이 되는
1: 거예요.
2: 것 같아요.
1: 한
2: 얼마 안
1: 1관, 2관 정도 이렇게
2: 안으로 이제,
1: 매일같이 이렇게 돼.
2: 키로수로 말하자면, 1관이 4kg예요.
1: 100관도 되고 뭐 그래. 그전에는 또 고기 잡아오면 배는 안 따고 가져와요. 그 잡는 사람이. 그거 다배 따서 손질해가지고서 이제
2: 직접 옛날에는.
1: 해가지고서 이제 삶고 이제 젓고 이렇게 그 과정이 많지요. 그렇게 힘들지 뜨거울 때는. 군에서도 군 손님들도 많았어.
2: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가족 동반으로 주로 오시고, 이제 무슨 모임, 단체 모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
1: 오토바이 부대들
2: 오토바이
1: 뭐
2: 하시는 분들.
1: 젊은
2: 그래도 한
1: 사람
2: 4, 40대, 60대, 4, 5, 6, 그렇게.
1: 여름에
2: 이열치열 해갖고,
1: 여름에 더
2: 여름에.
1: 많이 먹어
2: 그다지 크게 변화는
1: 밖에 없지
2: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손맛을 이제 어르신들이 엄마 때 오시던 분들이 지금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때의 그 맛을 이어가야 된다 하셔갖고 거의 엄마가 하던 걸 비슷하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저희 집까지 7개. 얼큰하고 칼칼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면서 이제 그 생선의 구수한 맛
1: 애들 잘 크고 손자들 잘 크고 하니까.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제가 지은 이름이요? 사랑이? 너무 사랑해서.
2: 사랑아, 우리 함께 좋은 소리 내보자.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네 살, 만으로 4살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랑 상가에 가서 그냥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그냥 말한 것 같아요. 하라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소리가 별로 안 나고 하니까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오늘날도 조금 있었는데 계속 반복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악기랑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 악기에서 잘 나는 그 소리의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1: 이쪽이랑 이쪽이랑 신나는 부분이야. 왜냐면 이쪽은
0: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시간 이렇게 막 4시간부터 5시간 이렇게까지 못했고 이제 뭐 팔도 조금 아프고 악기를 이제 들고 있어야 되는 거랑 또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손가락 같은데 이렇게 계속 짚어야 되고 반복 연습을 또 해야 되고

해보니까 좀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고 또 그냥 바이올린 자체가 너무 좋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꾸준히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저기 동네 학원을 다니다가 본격적으로 한 게 양소희 선생님한테는 지금 테크닉과 음악에 대한 태도 강조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 난 내가 사람들에게 뽑는 게 아닌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국제 콩쿠르는 이제 주아이 모차르트 콩쿠르 8살 때 한번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슬프게도 네, 1라운드에서 떨어져서 다시 9살 때 다시 도전을 해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피콜로 콩쿠르 그리고 벨기에에서 열리는 그루미오 콩쿠르랑 주아이 모차르트 콩쿠르까지 쭉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매 라운드마다 제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또 매 라운드마다 거기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재밌었고 피콜로 그 콩쿨이 제 첫 3라운드 콩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좋기도 했었고 그때 막 가슴이 그때 막 벅차오르고 막 너무 그때는 진짜 행복했던 순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좀 남는 거는 베토벤이랑 모차르트인데요. 모차르트는 일단 약간 개구쟁이 같은 면에서도 있고 또 그러면서 순수하고 또 아름다움 안에 되게 뭐 약간 기쁨, 슬픔, 약간 분노, 약간 즐거움 약간 이런 감정들이 담기면서도 꼭 천사가 들려주는 곡같이 전 느껴지고 베토벤은 청력을 잃으신 상태로 이제 이렇게 너무나도 멋진 곡을 작곡을 하셨는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이렇게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진짜 너무나도 잘 저한테 맞춰주셔서 너무 신나기도 했고 연주장이 아닌 다른 곳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색달랐고 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약간 폭풍 몰아치는 약간 이런 곡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약간 테크닉적인 거에서 공항이잖아요. 되게 다른 막 준비되어 있는 그런 약간 이런 스튜디오 그런 것도 아니고 공항에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제 느낌이 되게 약간 떨리기도 했지만 약간 심장이 막 이렇게 약간 그 흥분? 약간 흥분됐던 것 같아요.

홍남파 선생님은 되게 화려한 기교보다는 되게 마음을 담은 약간 선율의 깊이가 되게 느껴졌고 되게 뭔가 음악이 되게 따뜻하고 마음에 되게 와닿는 그리고 되게 그런 선율의 깊이가 되게 약간 깊고 되게 약간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음악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고양이 봄은 되게 약간 포근하고 되게 아름다운 그런 곡인데 그때 연주했을 때 되게 너무 재밌었기도 했지만 제 외할머니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연주했고 또 그 곡 자체가 너무 따뜻한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이제 마크도 받고 그런 겸 이제 파일리스트 김서연 언니와 함께 이렇게 협연을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때 진짜 뭘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배웠고 또 그때 그 언니와 그 팝을 가르친 선생님과 함께 했을 때 너무 진짜 그 시간이 진짜 너무 좋아서 빨리 지나간 만큼 그때 그 순간은 진짜 제일 인상 깊었고 또 제일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더 음악의 깊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그냥 사람들한테 위로와 행복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음악 공부 같은 것도 더 해보고 싶고 좀 더 음악가들의 책도 더 읽어보고 싶고 또 그 나중에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연주도 해보고 싶어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색이 섞어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섞어라.

쫓겨난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리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오구인데 무렵 정도에 오는 얕은 개울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전통 오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 가서 전통 어구 있는 데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그의 형태하고 모양이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민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형태의 어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구를 가지고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아쿠아맨이 들고 있는 창이 이런 형태예요. 이것도 얕은 물에서 어느 정도 CR이 되는 물고기를 보고 있다가 단번에 찔러서 잡는 창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다섯 개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굵은 물고기들을 찔러서 잡는 물고기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을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물고기 잡을 때 다 이런 창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심하세요. 네.
2: 아니, 선생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왜 또 강에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3: 깐부잖아.
0: 가장 오래 사용했던 두 가지의 전통 어구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한 판.
2: 그중에서 또 어구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추측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아.
2: 저기서 뭐 작살 감고 있고 지금. 고기는 다가가면 도망가고. 이걸로 뭘 잡겠다고, 이걸. 진짜. 여태까지 하셨던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들이 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 디테일하시네.
4: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2: 됐습니다.
5: 네, 됐습니다.
2: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뭘 잡아야 되지?
0: 벌써. 야, 마음이 급하시구나.
2: 빨리 잡아야죠, 빨리. 시합인데. 고기가 좀 보이긴 보이네요.
0: 보이긴 보이는데 네. 이게 빨라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얕은 물에서 하는 게 가리니까 얕은 물로 가겠습니다.
4: 이쪽 오지 마, 이쪽 오지 마.
2: 방해해야지.
4: 영초!
2: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고기가 나를 잡겠는데?
0: 조그만 50마리 잡혔어, 50마리.
4: 벌리면...
0: 50마리 잡혔어. 일단은 잡힐 곳을 봐야겠다.
2: 돌 잡았네, 돌 잡았어.
0: 와, 여기 엄청 많은데. 너무 빨라, 가요. 너무 빨라. 저로 가세요, 저
2: 열심히 화이팅!
0: 네, 많이 잡히면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아, 왜 안 잡히는 거야? 이거 또 망신 당하게 생겼네.
4: 못 맞췄지.
0: 아, 빠르네. 나도 빠른 사람인데. 아, 어렵네.
2: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정말 오래된 어구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하고 직접 써봤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0: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제가 전통 옹구라든지 이런 걸로 글도 쓰고 네. 뭐 전시도 하고 네. 강의할 때도 늘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2: 그 낚시 잘하시는 프로들도 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3: 이 바다 겸손해야 된다.
2: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이걸로 우리가 고기를 잡겠다고 생각한 게 좀 무모하지만
0: 과거에는 씨알 크고 개체 수가 그만큼 많았을 거고 늘 사용하시는 선조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 이것들을 활용할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2: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기술이
0: 그렇죠.
2: 있어야
0: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네.
2: 그거를 뭐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고기를 잡는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0: 야,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아,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Perfect.

한번 주세요.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아, 네. 소문의 진원지는 종이 위에 연필로 그려진 수작업 흑백 애니메이션이고요. 담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약간 좀 미묘하게 오가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북한산이 사실 제 방에서 이렇게 자그맣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보다가 어느 순간 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뭐야, 산이 하루 만에 자랐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산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북한산 쪽에서 지진이 일어야겠지? 근데 그 지진이, 북한산이 지진을 내면서 일어날 일은 사실 거의 없으니까 그 지진은 현실일 수도 있고 현실이면서도 현실이 아닌 어떤 것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문의 진원지의 큰 논리고 제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사실은 애니메이션과로 이제 입학을 하기는 했는데 1년 훨씬 넘게, 좀 넘게 방황을 했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도통 감이 안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을 보내고 제대로 된 완성 작품이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 2학년이 올라오고 나서도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보다가 학교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지원을 해봐라.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열심히 준비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의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마감을 주면 뭐라도 하지 않을까.
1: 네, 전문사 면접할 때 첫 만남이 있었고 되게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드러났겠지만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희윤이 한 얘기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프레임 단위가 수상하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수상하다. 특히 이제 뭐 궁금하다라고 많이 할 텐데 그걸 수상하다라고 표현을 한 게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 참 재밌는 작업을 하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 회화랑 이제 그 회화를 확장해서 시작하게 된 애니메이션,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살짝 바늘을 담갔던 영화 같은 이 세 가지 장르를 보다 보니까 이 각각의 장르들의 시간, 갖고 있는 시간의 성질들이 다르다는 게 되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회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시간층이 함축되어 있어서 점처럼 보여지고, 영화 같은 경우는 현실의 시간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하는 비슷한 시간 타임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과 장점이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선형적으로 흐르긴 하지만 모든 걸 약간 뒤바꿀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진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르의 시간의 성질이 이게 꽤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세 장르의 시간의 성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같이 한 군데 담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 소문의 진원지로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순간들 있잖아요. 뭐 가령 햇빛이 떨어지는 순간도 되게 당연한데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상식적인 일이고 어디까지가 비상식적인 일일까라고 기준을 정해서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기준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들에 자주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 비롯해서 그렇게 좀 구체화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철학적인 질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바보 같은 질문들을 좀 자주 갖고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이상한 책이나 영화들에서 주로 많이 봤고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남긴 어떤 실수의 흔적 같은 거에서도 많이 봤고, 그리고 농담 같은 것에서도 많이 받아요. 방금 한 말처럼 좀 이상한 말들을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비약적인 생각들이 농담으로 다가오게 돼가 되는데, 그런 농담들에서 많이 영감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실수 같은 거는 이제 까치가 집을 지었는데 그 밑에 가끔 나뭇가지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처음에 그걸 애기들이 장난쳐놓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까치가 집을 잘못 지어가지고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가령 뭐 도로 같은 데서 사람들이 페인트를 잘못 칠해서 어긋나 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많이 영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재미를 느끼면서 시선이 한 번씩 더 가는 것 같아요.
2: 일상은 좀 다르게 보는 시선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것들.
0: 아, 그렇게 포장해 주신다면 넙죽 받겠습니다.
1: 그림 하나하나마다 볼거리가 많은?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사실 이제 컷 단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컷과 컷의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그래서 그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작업이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보통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의 경우 이제 그 컷과 컷이 이제 집합을 이루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하면은, 이윤 감독의 작품은 이제 그림 하나하나가 그 압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러닝타임이 길다고 하더라도 지루함을 느끼기가 힘든, 화면을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새로운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제가 그 기억극장 만들고 나서 한 4년 정도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림을 거의 못 그렸어요. 그릴 수가 없다 그래야 될까요?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림은 안 그렸지만 그림을 그리는 태도에 대해서는 좀 자주 생각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섬세하고 공을 들인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작업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럼 어떻게 극복이 되셨나요?
0: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일단 마감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환경이 생기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림을 혼자 그리다가 그림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혼자 독학으로 배웠는데 꽤 그게 잘 맞아서 졸업 작품으로 기억극장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졸업을 하게 됐고, 그게 연이 되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 국내 대학원 이제 애니메이션과를 전부 다 아는 건 아닌데 이제 졸업 작품 같은 거 보면은 되게 한예종 애니메이션과 졸업 작품들이 가장 자유롭고 되게 다채롭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님들 출신이 다 한예종 애니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길래 이런 대단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들어와 봐야겠다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들어와 보니,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하나 길러낸다는 인상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좋았어요.
1: 사실 이제 함유은 감독뿐만 아니라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종종 하는 말로는, 우리 이제 지속 가능한 작업을 하자. 그래서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길고 지루한 작업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 작품 하나에 너무나 공을 쏟다 보면 이제 스스로 소진하는 경우가 좀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두 번째 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다행히 함유은 감독 같은 경우는 넥스트 스텝도 또 기대되는 작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루틴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계속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큰 바람입니다.
0: 가장 희열을 느끼는 순간은 어떤 꽤 괜찮은 아이디어가 꽤 괜찮은 그림으로 구현됐을 때가 가장 희열감을 느끼고요. 굉장히 두근두근해요.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정도로. 근데 그런 순간들이 좀처럼 오지가 않는다는 것이 뭐라 해야 되지? 고문을 같이 주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저는 기억극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장면 비둘기가 천장을 이렇게 걷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미지였고요. 그리고 소문의 진원지 같은 경우는 첫 부분에 그 유리가 굴러가는 장면, 그 장면이 각각 제일 좋았던 장면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2: 되게 이상하게 관객으로서 그 딱 기억에 남는 그 장면들이요.
0: 오, 아 그래요? 오, 성공했네요. 만들면 만들수록 희한하게 좀 수상할 정도로 무궁무진한 장르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애니메이션에는 약간 끝도 없고 깊이도 없는 부분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기존의 문법 체계가 완전히 다 다른 것 같아요. 영화나 그림이나 어떤 완전히 백지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백지가 길게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생기고 흐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흐름과 이야기 안에 변수가 많다고 해야 될까요? 변수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걷잡을 수 없는 장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렵긴 한데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의 목표이자 소원은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개봉하는 게 소원입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Jung Isung Bank's
2: 반크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광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광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서로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고, 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다음 사업도 만들어낼 수 있고,
1: CoreRail's involvement in the Tanzania SGR project, which began with a construction supervision project, has expanded to include railway operations and maintenance advisory services. From September 2022 to August 2025, it supported railway operations in Tanzania by providing assistance in improving train operation systems, maintenance, and personnel training, thereby strengthening operational capacity and contributing to safe and stable railway services.
0: 탈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철도도 계속해서 궤도를 유지 보수 해주지 않으면 그 철도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토목적으로도 계속 지반도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고 체크도 해줘야 되고 또 그 나라가 굉장히 또 더운 나라니까 그 레일에 훼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경험이 있는 코레일에게 이제 자문하고 묻고 저희는 단순히 자문이 아니라 이분들이 스스로 앞으로 철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런 목표를 알기에 저희를 철도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Through its participation in the Tanzania SGR project, CoreRail and Tanzania have continued to build mutual trust. Looking ahead, there is also hope for continued cooperation in the railway sector between the two sides in the years to come.
0: 첫 번째로 탄자니아 철도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이런 사고나 또 일회 사항이 있을 때 직원분들이 그런 역량이 있어야 대처할 수 있는데 그 역량을 기르려면 먼저 교육센터를 건립하셔야 한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 궤도 유지 보수 고도화 그 사업을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센터가 생겨도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ODA를 통해서 교육 사업을 하시는 것이 어떻냐라는 제안을 드렸고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참여하려고 코레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 The hope that cooperation in the railway sector will continue into the future is shared by Tanzania as well.
2: We expect to continue working with the Korea because we are going to be the railway training center using Korea EDCF fund. So we are expecting Korea support into that. But as well, so there's still a lot of work in terms of construc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and maintenance where we have a lot of other Korean companies that I know they are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with our railway company to see how they can fit in and work together in that space.
1: This is Dar es Salaam, Tanzania's largest city and economic hub. Here, another symbolic example of infrastructur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anzania is found. The Tanzanite Bridge, also known as the New Cylinder Bridge.
2: Dar es Salaam is one of the largest cities in Eastern Africa. It is a population of 6 million people, and it is expected to have a population of 10 million people by 2030. So it is expected to become a mega city by 2030. So because of that, the congestion has been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the city. And the city was organized in such a way, everything was taking place in the CBD. So in the morning, everybody will move to the CBD. And from the northern Dar es Salaam, if you are coming from northern Dar es Salaam to the city, to the CBD, the only bridge that you have to come across, because there was an Indian Ocean in between, it was called Cylinder Bridge. So over time, Cylinder Bridge could not handle the volume of cars in the city. So we had to look for an alternative bridge. And that's where the Tanzanite Bridge came in. So the Tanzanite Bridge made quite a huge revolution in Dar es Salaam. It is like 1 kilometer long bridge built by GS Engineering from Korea.
1: Originally launched under the project name New Cylinder Bridge, this bridge is Tanzania's first sea crossing bridge. Opened in 2022, it was constructed with support from Korea's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Fund, a government fund providing long-term, low-interest loans to support developmen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is bridge stands as one of Korea's flagship aid projects in Africa. In 2018, GSENC won the contract for the new Solander Bridge project. It was a large-scale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cluding both road and bridge sections, with a total length of 6.23 kilometers and a project value of approximately $107 million. This was made possible by the trust built with Tanzania through earlier power transmission projects, as well as accumulated expertise in major overseas bridge construction. But at this point, a question arises. How was the project successfully completed? And what are the key features of the Tanzanite Bridge? To find out, we met with the people involved in the project and heard their stories firsthand.
3: 저는 GS건설의 서준호입니다. 저는 탄자니아 뉴실랜드 브릿지 프로젝트의 공사 총괄 책임을 담당했습니다.
1: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constructing bridges. Among them, the Tanzanite Bridge was built using an extra-dosed bridge design.
3: 엑스트라 도주교는 쉽게 말하면 주탑과 상판을 연결하는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판에 강성이 있지만 그 상판과 그 케이블을 연결하면서 그 더 안전한 구조물입니다. 네. 그리고 케이블의 장력 변화가 적어서 유지 관리 측면에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곡선화를 할 수 있어서 그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An extra-dosed bridge is a hybrid structure that combines features of both girder bridges and cable stayed bridges. Like a girder bridge, the deck carries the primary load, while cable stays provide additional support, similar to a cable stayed bridge. In other words, part of the structural load is shared by the cables, allowing for longer spans and greater structural stability in a hybrid bridge system. So why was the Tanzanite Bridge designed as an extra-dosed bridge? To find out, we met with the engineer in charge of the structural design of the Tanzanite Bridge and asked about it.
4: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압축을 받을 때는 굉장히 이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인장을 받는 경우 거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자들은 그 사이에 철근을 넣어요. 철근을 넣는데 이 익스트라 도우즈 같은 경우는 철근에다가 한 가지를 더 넣어요. 우리가 이제 강연선이라고 부르는데 그야말로 그 강제를 이 줄과 같이 로프와 같이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서 그 강제를 양쪽에서 긴장을 시켜서 콘크리트를 미리 압축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뭐 콘크리트 가지고 교량을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교각과 교각 그 사이를 한 20m 정도밖에 못하는데 이런 형식의 교량은 한 200m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의 교량을 선정을 했다는 거죠.
1: The Tanzanite Bridge has a total length of 1.03 kilometers, making it relatively long for a typical bridge. During construction, an extra-dosed bridge design was applied, reducing the number of piers and improving both cost efficiency and buildability. The Tanzanite Bridge and Road Construction Project broke ground in 2018 and was completed in 2021. However, during construction, an unexpected challenge emerged.
4: 가장 예상하지 못한 변수는 역시 코로나였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그 탄자니아에 갔는데 그 이듬해 이제 코로나가 터졌던 거죠.
1: However, construction continued without major disruptions despite the difficult circumstances.
3: 그 상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발주를 해서 모든 자재를 발주를 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그 한국 직원도 들어올 수 없어서 한국 직원, 그다음에 이제 혹시 현장에서 셧다운이 되면 코로나가 발생해서 셧다운이 되면 공장에 아주 엄청난 지연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뉴셀레나 브릿지가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1: The Tanzanite Bridge and surrounding road project was not carried out by Koreans alone. Many Tanzanians were also involved in the project on site.
3: 공사 기간 내에 하루에 400명에서 500명의 탄자니아 직원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자니아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 Korean staff made great efforts to build close relationships with their Tanzanian colleagues. As a result, they worked together in close cooperation and successfully completed the project with a shared sense of unity.
3: 한국 직원들이 미리 이제 수알리어를 해서 이제 전보 아산대 뭐 이제 해서 말을 붙이면서 이제 가까이 이제 다가서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다라는 마인드를 갖췄고 그네 나라는 이제 그 폴리폴리라고 해서 천천히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와 우리 문화는 확연하게 틀린데 그 문화를 인정하면서 품질 관리나 안전 관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확실하게 하자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협업하면서 이제 가면서 많이 이제 그 시너지를 냈습니다.
1: In December 2021, construction was completed after 38 months. On March 24, 2022, the opening ceremony of the Tanzanite Bridge was held. Many Tanzanian citizens welcomed the opening of the bridge and shared in the celebration.
4: 처음에 이제 교량의 형상, 상징물, 조형물을 우루 토치라고 해서 나름대로 뭐 좀 미적인 것을 고려해서 주탑 위에 만들어줬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대학 교수님과 그 관계자들이 와서 자기들만의 그 우루 토치를 만들고 싶다.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만든 거 올려달라. 그래서 그들이 만든 우루 토치를 그 토치 위에 다시 올렸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뭐랄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그 교량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교량은 참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3: 아, 정말 그 거의 축제 분위기였고요. 그 오픈을 할 때 사람이 꽉 차서 지나갔거든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 탄자니아의 다레스 살람 교통 체증이 너무 그 심해서 그거를 오픈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해 주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 도로가 그냥 차량이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행복의 연결 통로 뭐 그런 거와 우리나라 저희 회사가 그 만들었던 교량이 그 영원히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 The Tanzanite Bridge has significantly improved traffic conditions in Dar es Salaam. For example, although the distance from Oyster Bay to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is only about 6 kilometers, commuting used to take around 90 minutes. Since the opening of the Tanzanite Bridge, travel time has been reduced to around 30 minutes. Before its completion, the bridge was called the New Cylinder Bridge. However, upon completion, it was officially named the Tanzanite Bridge.
2: This game name Tanzanite was given by my president, High Excellency Samia Suluhu Hassan, upon inauguration, and it says a lot. Tanzanite is a very rare gem, a blue stone, found only in Tanzania throughout the world. And even in Tanzania, it is found in only one source. So it's the most rarest gem on earth, you can tell. So because of significance of that bridge, my president thought we should christen that bridge the name of Tanzanite, that a rare gel that will beautify the city. Because wherever you're coming from Dar es Salaam, nowadays that is the single most icon that you can easily see and you can easily tell. That's wow, what's that great engineering? And somebody say, oh, that's Tanzanite. That's Korea and Tanzania.
1: Two key examples of infrastructur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anzania. The railway and the Tanzanite Bridge. Through these, we reflect on the journey Korea and Tanzania have shared and look ahead to the path they will continue to walk together.
2: My president came here to Korea for the official visit and then attending Korea African Summit in 2024. That itself should tell you. But before that, my prime minister came, my vice president came, and since I've been here in the past 4 years, I've had roughly 25 cabinet ministers coming to Korea for various meetings. We have seen also a lot of interest to many companies to try to enter Tanzania during the recent time. So yeah, I think it's not about what we have done. I think to me, what gives me a lot of hope is what is there for the future. I think there's a lot of future together. As we're now negotiating with Korea on th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e're about to sign the double taxation agreement, which is we have concluded discussion. Now we are going to discuss about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hich I believe that the moment we finish that one, that it means it will ease now more cooperation on trade. In my case, and I think in my country, it is our next big thing.
1: Connecting spaces, bringing people closer together. Through railways and bridges, Korea and Tanzania have grown closer. Built on the friendship established through this cooperation, the two countries are now moving toward new possibilities. The path Korea and Tanzania will walk together will continue into the future.

우리가 찾던 새로운 제주 여행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청정 제주의 자연을 함께 지키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두가 만족하며 제주 고유의 문화를 즐기는 여행 자연과 사람, 문화를 잇는 작은 실천이 모여 새로운 제주를 발견하게 합니다. 구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의미 있는 여행의 시작! 함께 하실 거죠?

0: 낙엽이 지는 걸 보이 가을도 다 가뿐네. 차나! 차나!
1: 네!
0: 허 뜨겁나!
1: 가요!
0: 차나, 시골은 해가 금방 진다 아이가. 자, 저가 파출소, 그 옆에가 사무소.
1: 근데 여기 탕후루는 안 팔아요?
0: 당서역! 시내 나가면 팔지. 얼마 안 멀다. 버스까지 30번 버스 타고.
1: 그게 아니고 탕후루!
0: 명수갈매! 어? 명수갈매! 아이고! 아이고, 친구들 뭐 한다고 또 나와가지고.
2: 아이고.
0: 아이고, 쟤. 오늘은 몸이 좀 개하는 갑네.
2: 아유, 할배가 약초 달려줬잖아.
0: 맞다.
2: 덕분에 많이 좋아졌지.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저 그래가지고 그 새벽부터 힘이 넘쳐가지고 여 마을 사람들 먹으라고 김치전 좀 부쳤지.
0: 박경 신나겠네.
2: 아유, 그러니까. 근데 야는 누구?
0: 하, 내 손자 찬이다. 인사해라. 선우 찬.
2: 아, 손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찬이는 몇 살?
1: 12살.
2: 아이고, 우리 명석이랑 동갑이네. 아이고, 뽀얀개는 서울에서 왔구나.
0: 네, 네. 찬아. 이 할배가 효감맨의 절세 들리출까?
3: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도깨비들 살고 있었다네. 사람을 좋아하는 도깨비가 사는 독강면 하루요.
1: 독 뭐라고요?
3: 독강면.
1: 도깨비가 있다고요?

0: 젓가락면? 아유, 명수가
1: 맞아. 아유, 내가 젓가락을 깜빡했네.
2: 얼른 가지러 갈. 어, 찬아, 이거 잠깐만 있으래.
0: 어, 할아버지. 진짜 조용하네.

0: 서울에서 왔다고?
1: 뭐야, 너네 누구야?
2: 나는 명석.
3: 나는 주영. 여긴 대성.
0: 나, 야.
2: 우리 모두 동갑 초고학년.
0: 아. 너 근데 진짜 잘생겼다. 어?
2: 친하게 지내자.
3: 학교에 5학년은 10명이 전부. 어? 와, 너 진짜 하얗다. 역시 서울 친구. 반가워.
1: 어, 그래, 나도 반가워.
0: 근데 넌 이름이 뭐야?
1: 어, 선우찬.
0: 아, 우찬이?
1: 아니, 이름은 찬이고 선우가 성이야.
3: 아, 복성이네. 우리나라의 복성엔 선우, 독고, 남궁, 제갈, 황보 등의 성씨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세 글자 이름을 짓는 관습이 있지. 그래서 드물게 복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을 외자로 짓는 경우가 많아. 선우찬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복성인 남궁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야.
0: 우와! 넌 이름도 진짜 잘생겼다. 역시 서울 사람이라 그런가 봐.
1: 그게 무슨 소리야.
4: 얘들아, 김치 좀 먹어라.
0: 네, 가자.
5: 아, 왜? 야, 우찬.
1: 찬이라니까.
5: 너 주영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1: 어?
5: 주영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1: 왜?
5: 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질문이 많아?
1: 내가 왜 네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5: 서울에서 왔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 이거야. 네. 이름도 이상한 게.

0: 이상한 마을. 자나 가자.
1: 네.
0: 자, 저가 파출소.
1: 그거 아까 말씀하셨어요.
0: 맞나? 저기 반갑다고 하는 기다. 같이 맞춰주면 맞춰한다. 이거 그게 어디다 놔뒀더라.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야, 이거 신난다.
0: 와이라 너. 유 와서 밥 먹자.
1: 야, 너. 네.
0: 우리 찬이 배고프지요?
1: 네.
0: 원래 배가 비어 있으면 마음도 비어뿐다. 자,
1: 에, 이게 뭐예요? 아, 젤리예요?
0: 메밀무.
1: 메밀무?
0: 도깨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지. 독강면에서는 귀한 손님이 올 때면 이 메밀묵을 내놓는 기야. 옛날에 독강면에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살 때는 한 달에 한 번 이 메밀묵 장수도 다녀갔었거든. 묵은 참 신기한 음식이란다. 팔이 빠져라 주야 완성이 되고 그냥 먹으면 빙숭맹숭하지만 양

0: 할배 손님이 왔나 보다. 메밀묵 여 두고 갈 테니까 먹고 자거라. 알았지?
1: 네.
0: 그래 그래.
2: 이 시간에 손님이 온다고? 역시 시골은 참 이상해. 근데 메밀묵이 그렇게 대단한 음식이면 나는 한 번도 못 먹어봤지. 아, 푸딩 같기도 하고 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엄마 아빠도 메밀묵 먹어봤으려나? 같이 먹고 싶다. 뭐야? 무슨 소리야? 우와, 이게 언제적 텔레비전이야? 어디 보자. 어, 터지긴 하네.
3: 맛 나는 옥수수. 우리 옥수수 마트로 오시면 버스 정류장까지 30분 정도 더 걸어서 30분
2: 딴
3: 거.
2: 안돼, 버스가 한 시간. 딴 거. 어, 뭐야, 무슨 텔레비전이 이래? 아, 깜짝이야.
4: 고소한 냄새.
5: 메밀묵 냄새.
2: 어, 뭐야, 누렁아, 너야?
6: 오케이, 흑백 요리조리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래기 체크, 두부 체크, 메밀묵. 메밀묵. 이건 메밀묵 냄새!
7: 메밀묵! 맛있겠다!
2: 뭐야, 3D 팀인가? 눈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잖아!
6: 스멜! 이, 아니라? 오늘 미션에 메밀묵이 있었나?
8: 아유, PD님! 여기 신통방도 홈쇼핑인데요?
9: 예!
6: 아! 아니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 오케이, 신통방통 방송 시작합니다! 개비 액션!
9: 갑자기요?
8: 아, 접수! 접수! 나는 두티!
10: 나는 조리!
11: 둘이 합쳐 구두리! 신통방통! 우리는 신통방통!
2: 나는 두피를 다시 쓴 적이 없는데?

0: 오케이!
1: 도토리! 도토리를 아까 어디서 봤었지?
2: 힌트! 마당을 살펴보세요!
3: 저쪽!
2: 아! 우와, 여기 도토리가 엄청 많잖아! 나 도토리 하나만 줄래? 어, 방송 끝나겠다! 빨리! 아, 고마워! 도토리 하나만! 고마워! 아,
1: 잠깐만! 내가 지금 꿈을 꾸나? 도토리를 모아서 물건을 산다고?
4: 하미야! 도토리 감투 곧 마감합니다!
5: 도토리 한 상자를 모았다면 상자를 누렁이 집에
0: 올려주세요!
1: 이게 조금 부족한데... 누렁아 미안해...
4: 자! 마감 30초 차!
2: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5: 빨리 오삼! 빨리 사고!
0: 빨리 오삼! 빨리 사고!
1: 오! 오 이거 안 되는데? 어, 안 되는데!
2: 라고 말하는 당신! 저녁 전화를 이용하세요!
5: 어디냐고요?
0: 저쪽!
4: 카운트!
0: 10!
6: 9!
0: 8!
6: 7!
1: 파리 오삼!
0: 유보사상이 1!
4: 도깨비 감투 매진!
0: 축하해요!
5: 도깨비 감투는 내일 아침 마당으로 배달됩니다!
1: 이건 꿈이야!
2: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4: 안녕! 탁대!
1: 가지볶음 싫어... 아, 누렁아, 시끄러워. 아, 잘 잤다. 응? 누렁아, 뭐해? 어? 잠깐만. 아이, 설마. 응? 와, 진짜다. 어? 정말로 택배가 왔잖아. 어디 보자. 오, 도깨비 감초. 이게 정말 사람을 안 보이게 해준다고? 아, 맞다. 누렁아,

0: 몽둘아, 그거 한 입만 먹자.
1: 어, 안 돼. 나 이거 용돈 모아서 겨우 산 거란 말이야.
0: 아, 진짜 한 입만 먹고 줄게. 어?
1: 너 저번에도 그래 놓고 네가 다 먹었잖아.
0: 아, 진짜? 너는 친구도 못 믿냐?
1: 어, 안 돼.
2: 그만! 복도에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잖아. 미세먼지 좋음에 해당하는 농도는 0에서 3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보통에는 31에서 8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야. 그런데 지금 여기는 151 이상, 매우 나쁨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코와 상기도에 영향을 미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우리가 기관지가 약한 어린아이들에게 미세먼지는 치명적이라고. 그리고 윤대성도 명석이 거 뺏어 먹지 말라 그랬지?
3: 지영이 넌 맨날 나한테만 그래. 아.
4: 어? 대성아, 이거 네 소리야?
0: 아, 원찬아.
5: 나 아니야.
0: 어? 아, 원찬이잖아, 원찬이.
2: 아니야, 오늘 일기예보에 비는 없었어.
6: 와, 적셨다! 얘들아, 교실로 가자!
2: 가자! 대성아, 가자!
0: 어, 지영아, 먼저 가고 있어. 나 화장실만 갔다 갈게. 휴, 들킬 뻔했네. 야, 우찬, 너 똑바로 안 보고 다녀?
6: 네가 귀를 막고 있었잖아. 그리고 내 이름은 우찬이가 아니라 선우찬이라니까.
0: 이게 진짜... 아, 너 이따 두고 보자.
6: 아하! 도깨비 감투 사용법. 도깨비 감투를 머리에 얹으세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세요?

0: 아이 진짜 시원하다.
1: 뭐야? 누구야? 아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엄찬이 쉬하러 왔어. 하고 가.

0: 안 돼. 넌 절대 안 돼. 너 그거 당장 안 지워?
1: 그럼 나랑 한 가지만 약속해. 앞으로 나한테 못되게 말하지 않기.
0: 알겠어, 우찬아.
1: 그리고 내 이름은 찬이야. 우찬이가 아니라 선우 찬.
0: 알겠어, 우찬아. 찬아.
1: 나 당장 교실로 가서 이거 애들 다 들려줘야겠다.
2: 알겠어. 알겠다고.
1: 약속.
2: 약속.
3: 이놈의 방구.
4: 지금까지 이런 일은 많았다. 난 짜장인가 순경인가. 여기 짜장면집 아니. 예? 사람을 찾는다. 실종 사건인가? 예. 예. 찾으시는 무성함이 양꽃님 씨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럼 이만 출동.
5: 박순경아! 아이고.
4: 어, 할아버지. 독가.
5: 어, 독가.
4: 아, 소식 들었습니다. 그 손자가 와 있다고.
5: 맞다.
4: 아, 그럼 전 바빠서 이만.
5: 니한테 줄게 있어가.
4: 저한테요.
5: 자.
4: 어이구야.
5: 네 요새 배 아프다 안 했나? 이거 무면 뭐 배도 안 아프다.
4: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5: 내 부탁이 있는데.
4: 부탁이요? 말씀하시죠.
5: 우리 손자가 여 와가 뭐 찾아달라 캐도 니 모르는 척해래.
4: 손자가 뭘 물어봅니까?
5: 지금 엄마 아빠 어디에 있는지 주소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다 아이가. 찬이가 여 와 있는 동안 지금 부모 맴이라도 펴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빨리 서울로 돌아갈 테고.
4: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찬이한테는 절대로 이 습.
5: 아, 습.
4: 비밀로 하겠습니다.
5: 어, 야, 어, 야.
4: 그럼 전 아이고. 이만 독가.
5: 어, 독가.
4: 예.
5: 잘 가래.
4: 예. 아이고.
5: 미용수 갈매.
6: 아이고. 아이고, 미용수 갈매.
7: 이야, 저거 봐, 저거 봐.
8: 아유, 뭔데?
7: 찬이가 벌써 도깨비 감투를 사용했어.
8: 정말이대?
7: 쓰고도 남았지. 배성이가 방구를 빠.
8: 빠.
7: 찬이가 녹음을 따.
8: 따.
7: 배성이 다머리 퍼. 그런데 어. 대성이가 아무리 미운 말을 했다지만 음? 녹음을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인데 저렇게 둬도 될까?
8: 에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찬이도 알고 있을 거야. 아직 서툴러서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7: 지켜보자고.
9: 어디지? 아이, MG!
7: MG요?
9: 아니, 대사가 그게 아니죠. 아, 에? 그... 대본에 덕고 해배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부탁한 거겠지? 에이? 라고 써있는데 그걸 틀리시면 어떡해요?
7: 그게 아니라!
9: 조명 아웃!
7: 어, 예? 어, 뭐야?
9: 조명 인!
7: 또!
9: 벌써 3시간이나 지났네!
7: 예? 아,
9: 자, 다음 씬 스탠바이! 개비
7: 액션! 잠깐!
10: 온다!
8: 온다!
7: 저쪽!
8: 명서가! 명서가! 같이 가!
7: 빨리 와!
8: 야, 야, 너는 힘들지도 않아.
7: 너도 곧 익숙해질 거야.
8: 너는 꼭 우리 할아버지처럼 말한다.
4: 아, 너 근데 대성이랑 싸웠어?
8: 어? 아니? 왜?
4: 아니, 대성이가 네 앞에서 꼼짝을 못하길래.
8: 아, 어, 그냥 말 좀 예쁘게 하라고 했어.
7: 대성이 너무 미워하지 마. 주영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4: 대성이가 주영이 짝사랑하거든?
8: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한테도 맨날 멍돌이라고 놀리잖아. 아무렇지도 않아.
7: 응, 괜찮아. 난 마음 부자니까.
8: 마음 부자?
7: 응.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진짜 부자는 마음 부자랬어. 마음이 부자면 화낼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대.
8: 오, 어, 와, 바람 진짜 시원하다.
7: 어때? 이제 기분 좋아?
8: 응?
7: 아니, 너 처음 독감면 왔을 때 왠지 좀 슬퍼 보였거든.
8: 내가?
7: 나도 알아. 엄마 아빠랑 떨어져 지내는 건 슬픈 일이니까.
8: 아빠가 금방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어.
7: 물론이지. 분명 그러실 거야. 너도 마음 부자니까. 그리고 여기 독강면도 되게 좋은 곳이다. 나도 지금은 우리 할머니랑 있는 게 제일로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찬이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화이팅!
8: 화이팅!
7: 찬아, 나 내려가서 도토리 마저 줍고 있을게.
8: 응, 이따 봐.
7: 응. 아.
8: 어? 우와, 별이 쏟아질 것 같잖아. 진짜 예쁘다. 서울에선 비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잠깐만. 옛날에 아빠가 그랬는데? 별 보면서 소원을 빌었다고.

0: 명소가! 아, 명소가! 같이 가!
1: 야! 신청 방청 홈쇼핑! 오늘 상품은 저희 KBS도 100년에 한

0: 어, 아저씨! 어, 아저씨! 에? 아저씨! 안녕하세요.
1: 어, 그래! 무슨 일이지?
0: 명석이 할머니가 김치전 부치셨다고 먹으러 오라세요.
1: 김치전... 안 돼! 아저씨는 여기 쓰러야 돼!
0: 들기름에 파삭파삭하게 부쳤다고 따끈따끈할 때 드셔야 된다 그랬는데...
1: 들기름... 안 돼! 아저씨는 여기 지켜야 돼!
0: 바삭바삭한 김치전이 입안에 팍 맴돌 때
2: 나야 들기름.
0: 와, 여기에다 막걸리 한 잔 딱 때리면 이거 아주 살아있네.
1: 이놈! 오호, 지금 아저씨 놀려? 어, 아니요. 어이, 안 되겠네. 차렷. 어? 열중샷. 어? 동작 받아 차렷. 어? 열중샷 차렷. 들어 쓰라. 아저씨 지금부터 명석이 할머니네 화재 순찰 갔다 온다. 10분. 10분 뒤에 온다. 알겠나?
0: 네.
1: 아! 여기 자판기 앞에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실시.
0: 실시!
1: 그럼 난 순찰 실시. 어.
0: 꼬리를 붙이고 몇 바퀴라 그랬었지? 아, 두 바퀴라 그랬지? 자, 하나, 둘, 박순경 아저씨로 변해라!
3: 뭐야, 이거 안 되는 거야!

0: 뭐야? 진짜 박승경 아저씨로 변했잖아.
1: 움직여. 손 대면 쏜다.
0: 어?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아! 뭐야? 꼬리가 있잖아.
1: 아. 아니야. 일단 아빠. 아빠부터 찾아야 돼.
2: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3: 안녕하세요!
0: 어, 그래 너희들 왔구나!
3: 선생님이 오늘 숙제로 직업 인터뷰를 해오라고 했거든요. 경찰 아저씨 만나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오기!
2: 아저씨, 경찰이라는 직업은 경찰 공무원인 거죠? 대한민국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 업무를 하면서 공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이 직업의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초등학생의 관점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1: 그런 건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4: 아저씨, 제가 궁금한 건...
3: 찬이랑 저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요?
0: 야, 당연히 하지. 장난해? 이게 말 맞은 소리 하고 있어.
2: 아저씨. 이게 뭐지?
0: 이거 뭐 최신 유행하는 핫 아이템.

0: 얘들아 아주
1: 성찬?
2: 어, 역시 명석이 할머니는 김치전이 진짜.
3: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저씨가 둘.
1: 찬이가 넘어져서 저희가 도와줬어요. 그지?
0: 맞아요.
1: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가자.
0: 어,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2: 하나도 안 쓰러졌잖아. 아이, 그래도 명석이 할머니네 김치전이 진짜 맛있었는데. 아! 양꽃님 씨!
1: 그러니까 도깨비가 하는 홈쇼핑을 받고,
3: 응, 거기서 도깨비 감투를 사고,
1: 또 도토리를 모아서
3: 구미호 꼬리도 샀다고?
0: 그래!
3: 거짓말!
1: 라이어!
0: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
3: 그럼 이 꼬리가 진짜 구미호 꼬리라고?
0: 그렇다니까.
1: 와, 도깨비 얘기만 들었지 진짜 도깨비가 있다고?
3: 게다가 도깨비가 홈쇼핑을 한다니
1: 말이 돼?
0: 너네도 아까 봤잖아. 신통방통에 엄청 신기한 물건이 많다니까.
3: 그래? 줘봐. 꼬리를 붙이고.
0: 근데 그게
3: 네 바퀴?
0: 세 바퀴.
3: 아, 세 바퀴.
0: 어, 근데
3: 하나,
0: 그
3: 둘, 셋. 누렁이로 변해라. 얍. 안 변하잖아.
0: 그래서 대성아.
4: 아.
0: 누렁아, 손.
4: 아.
0: 누렁아. 그거 한 번밖에 못 쓴대.
3: 야!
1: 바보야.
0: 바보 아니야. 진짜 바보야.
3: 그럼 왜 이 꼬리로 박순경 아저씨로 변한 거야?
0: 아, 아빠를 찾으려고.
1: 아빠가 어디 계시는데?
0: 나도 몰라. 아빠가 하는 일이 뭐가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잠깐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했어. 엄마랑 아빠가 자리를 잡으면 금방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어.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바보같이 그걸 못 참아서.
3: 에이, 못 참을 수도 있지.
1: 맞아.
3: 우린 어른이 아니잖아.
1: 맞아.
0: 그런가?
3: 그래.
1: 이왕 이렇게 독방면에 온 거 우리랑 더 재밌게 놀면 되는 거야. 그치 대성아?
3: 그래, 여기도 서울 못지않게 엄청 재미난 곳이라고. 생뚱맞뚱 홈쇼핑도 있잖아.
1: 대성아,
0: 신통방통.
3: 아,
0: 응? 뭐지? 무슨 소리지?
2: 얘들아, 큰일 났다. 할머니, 명석이 할머니 쓰러졌다.
3: 뭐라고요? 몽돌아,
0: 명석아.
3: 몽돌아, 할머니 밥은 드셨어?
1: 야, 윤대성. 명석아, 할머니 괜찮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0: 그래, 금방 일어나실 거야.
2: 얘들아, 우리 할머니 많이 아픈 거면 어떡해.
3: 몽돌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0: 고마워 얘들아.
1: 아 명석아, 이렇게 슬프고 우울할 땐 세로토닌을 충전해주면 좋아. 세로토닌을 충전하면 우울과 불안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따뜻하게 햇볕도 쬐고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 먹고 오자. 그럼 분명히 기운이 좀 날 거야.
2: 매점으로 렛츠고!
1: 렛츠고! 찬아, 가자!
3: 어? 어디야?

0: 이게 잘못.
1: 근데 우리 병원비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2: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꽃님 언니 몰라?
1: 꽃님?
2: 아까 봤잖아. 명석이네 할머니.
3: 맞아. 병원비가 엄청 나왔대. 독과 예배랑 마을 사람들이 모아도 택도 없다고 하던데.
1: 아이고 그래.

할머니, 저 찬이에요. 할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0: 할머니 수염을 붙여드릴게요. 그럼 꼭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할머니 소원이요. 얼른 소원을 말하세요.
1: 명서, 명서가
0: 저 수염이 사라져요. 얼른 소원을 말하세요.
1: 소원? 할미 소원은
0: 부자가 되는 거요.
1: 할미 소원은 우리 명석이가

0: 늘 행복하게 웃는 거 그것뿐이란다.
1: 망했다 망했다. 왜 이럴 때도 명석이 생각만 하는 거야?
0: 마음 보자 명석이. 명석아.
1: 할머니가 웃고 계시네. 기분 좋은 꿈이라도 꾸시나? 아, 모르겠다. 할머니, 그래도 빨리 나으셔야 돼요. 아셨죠?
2: 병원비를 싹 다, 그 많은 돈을 다 주고 갔다고.
3: 맞습니다. 게다가 명석이 장학금에다가 할머니 선물까지 싹 다 주고 가셨습니다.
2: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렸을 적에 명석이 할매, 즉 양꼬님 할매 옆집에 살았는데
3: 굶어 죽을 뻔한 그 사람 집에 먹을 거면 입을 거면 갖다 줬고, 그래서 커서 무사히 미국으로 건너가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2: 아이고야.
3: 때마침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 독강면에 찾아온 거고.
2: 평생을 그리 착하게 살더만 다행이다, 다행이야.
4: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도깨비가 홈쇼핑을 왜 하며 이걸 언제까지 모아야 되는 거야?
1: 너는 속고만 살았냐?
5: 그럼 다음에 물건이 오면 우리도 좀 보여줘.
1: 어? 알겠어. 다음번에 홈쇼핑에서 물건 사면 너네도 같이 쓰게 해줄게. 그럼 됐지?
4: 콜!
5: 콜!
1: 콜!
6: 독가!
1: 저기 가서 더 찾아보자.
4: 야, 그만하자고!
5: 오케이! 다음 상품 스탠바이! 여기 레지!
4: 자리가 여우수염을
1: 명석이 할머니한테
6: 붙여줬어!

0: 후회해줘요. 눈은 감고 소원을 빌어봐.
1: 그리고

0: 도깨비 방망이를 찬이에게 배달하러 출발!
1: 이 아니라!
2: 아니라!
1: 친구들의 소원도
2: 책! 오! 책!
0: 자, 우리 친구들 소원인데요!
2: 오! 그렇다면 다 같이 소원을 빌어볼까요?
3: 우와, 무슨 소원이든 들어준다니 어떤 소원을 빌지?
4: 근데 소원은 어떻게 빌어?
0: 잘 따라해봐.

0: 너네 무슨 소원 빌었어?
1: 비밀. 나도 비밀.
0: 그럼 나도 비밀. 시크릿.
2: 누룽아! 누룽아! 이거 우리 누룽이. 아이고. 밥 먹자. 자.
3: 니 와 그러는데?
4: 와!
3: 뭐라고? 아이고, 뭘 달라고?
2: 메밀묵!
3: 메밀묵!
2: 니도 인자 도깨비 다 됐네. 안 그래도 메밀묵 감술락했다. 묵스 가지고 막걸리랑.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학교들 잘 다녀왔나?
6: 네, 오늘도 진짜 재밌었어요.
2: 융수가 네 글이 활짝 웃으니까 진짜 멋지다.
6: 정말요?
2: 그래, 억수 먹이 좋다. 할멘, 인자 괜찮나?
6: 네, 지금 태어나셔서

0: 어, 마을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다고 김치전 부치고 계세요.
1: 김치전?
2: 맛있겠다.
1: 우리 그냥 다 같이 명석이네 집에서 살까? 독각!
2: 독각!
1: 독각!
3: 독각!
1: 독각!
3: 어, 할아버지 제가 받을게요.
4: 오야.
3: 여보세요? 아빠!
4: 찬이 아빠?
3: 네, 네, 아, 알겠어요. 네.
4: 뭘 하셔?
3: 어? 엄마랑 아빠가 온대! 나를 데리러 올 거래!
5: 야 선우찬, 너 내일 올라간다고?
3: 응, 엄마랑 아빠가 같이 데리러 오기로 했어.
5: 이제 좀 재밌어졌는데 치사하네.
3: 야 방학 되면 꼭 놀러 올게.
5: 진짜지?
3: 당연하지.
2: 우리도 서울 놀러 갈게. 명석이랑 다 같이.
3: 응.
6: 우리 둘이 갈 수도 있고.
2: 야 윤대성.
3: 뭐야 너네 둘? 설마 드디어?
6: 맞아.
3: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1: 뭐?
3: 도깨비.

고맙다. 자네 덕에 우리 찬이가 독감면에서 억수 잘 지낸 것 같다. 그래가 내 보답의 선물로 자네가 진짜 좋아하는 걸 준비했지.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g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플랜이 뭔가요, 블라디스? 플랜이 뭐냐고요, 블라디스?
1: 저 질문부터 이러면 곤란합니다, 블라디스.
2: 내 존귀한 이름이 알고 싶은가? 궁금한가? 하지만 쉽게 알려줄 수 없지. 그에 상응하는 피해 대가가 필요한 법.

하지만 내 특별히 알려주지. 나는 트란실바니아 흑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왈라키아의 정통 계승자,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사후에 서약한 밤의 맹세자이며 용의 아들로 태어난 그 별개의 군주로 곤돈의 피를 입고 혼란과 질서의 경계에서

0: 정당 기사단조차 두려워한 월식의 아들, 불멸의 체페 슈백작 블라디 드레쿨레아라고 한다.
1: 네, 알겠습니다, 블라디 씨.
0: 잠깐, 이상한 타이틀송 같은 게 나오면서 나의 소개를 방해한 것 같은데, 이건 모욕이다, 이건 모욕이라고, 이 하찮은 여자, 이거!
2: 계속 진행하시죠.
1: 나이는 267살이시고 본인이 뱀파이어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인간이 아닌 분들의 비자 체류 심사는 처음이라 다소 어색하니까 뭐 질문이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3: 당연히 이상하지. 말이 돼? 뱀파이어가 체류 비자 신청이라니.
4: 인천은 역사적으로 개방과 포용의 도시입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뱀파이어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닌 편견을 넘어선 공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인은 뱀파이어 블라디 씨의 이방인 체류 비자 신청을 겸허히 수용하며 공정한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1: 진짜 받아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혈액 공급은 시민과의 충돌. 그래, 일단 질문해. 뭐 어때? 공정하고 깐깐하고 날카롭게. 그리고 떨어뜨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뱀파이어는 금발에 잘생긴 외국인 아닌가요?
2: 편견입니다.
1: 근데 블라디 씨는 너무 한국적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흡혈귀는 마지막 흡혈한 자의 얼굴로 변한다던데, 블라디 씨 당신 대체 누굴 죽일 겁니까?
5: 다시 처음부터요. 블라디 씨는 여친을 찾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갔고 거기서 여친 인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탔다. 여기까지 맞죠? 그렇지. 오, 나의 사랑일래.
6: 예, 그리고 그 배에 조선인들이 있었고 흡혈을 했고 지금 얼굴이 되셨고, 그죠?
7: 고로록 고로록 배가 매우 고팠지.
6: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했습니까?
7: 중귀한 몸에게 감히 거짓을 가르쳐!
6: 십수,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 그래서 체류비자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진실을 얘기하면 못 찾아요. 도망간 여자친구 찾겠다는데 누가 비자를 줘요? 그러니까 최소한 입국 닫고 거짓말 하세요. 저는요, 무조건 반드시 기필코 당신을 인천에 정착시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한국 사람 얼굴이냐 물어보면,
0: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조선인이었다.
1: 무튼 조선 그게 말이 됩니까?
2: 되고 말고요. 심사관님이 의심하시는 이 얼굴 때문에 블라디 씨가 100년 전 한국에 온 겁니다. 한국에 자신의 뿌리를 찾아 정착하겠다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유죠.
1: 젠장, 엄청나게 논리적이야.
2: 더 다행히도 그 잠든 100년 동안 뱀파이어 특성은 죄다 사라졌습니다. 보세요, 한낮에 돌아다니는 뱀파이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0: 그래도 눈부심은 어쩔 수가 없더군.
2: 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 송곳니를 한번 보세요. 이 뭉툭한 걸로 뭘 찌르겠습니까? 에? 인간은커녕 고기나 겨우 씹어 먹으면 다행입니다.
1: 하지만 그게 흡혈을 안 한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100년 동안 잠에 드셨다고 하는데 거짓말 아닙니까?
0: 거짓말이라니, 내가 하찮은 인간을 처럼.
2: 예, 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저희 블라디 씨 인천의 아들입니다. 남들보다 긴 인생을 인천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인천 그 자체.
1: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변호사님.
2: 블라디 씨가 한국에 들어온 애 혹시 알고 계십니까?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긴 바로 그때 데브로텔 재건축 현장에서 발견된 블라디 씨의 관입니다. 그리고 이건 옛 인천부 청사 건물이죠. 여기 네모난 게 바로 뭘까요? 누가 봐도 블라디 씨의 관입니다. 이게 뭐다? 바로 블라디 씨가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증거입니다.
1: 그니까 사진 몇 장으로 블라디 씨의 과거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0: 그게 무슨 소린가, 여자인가?
1: 설마 범죄를 저질러서 잡힌 건 아니겠죠?
0: 범죄라니 잡히다니 내 발로 들어갔다. 들려주마 여자인가. 인천부청사에 들어간 아주 긴 우여곡절을. 때는 1910년.
3: 벌써부터 지루하다 지루해. 뱀파이어 또 시작이야. 제가 설명해 드리죠. 1910년 인천부터라.
1: 그 당시 인천은 조선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 곳이 있는데 바로 데브로텔. 아마 블라디 씨도 그곳을 거쳐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0: 대부리든 소부리든 소용없다.
1: 이 몸은 그저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처음 말을 섞은 작자가 바로 너 같은 예의라고 단 1도 없는 여자 인간이었지. 이상하군. 여긴 왜 대낮이지?
2: 심성이 나쁜 뱀파이어에겐 낮으로 보일 수도 있지.
3: 심지어 여기 1907년 영업 종료.
2: 당장 나가거라.
1: 웃기는군.

0: 이미 장사로군.
1: 생각보다 약해 빠졌군.
0: 2층에 올라가 나의 사랑 엘레인의 흔적만 찾으면 된다 하지 않았느냐. 한 번만 올라가겠다.
1: 여기는 역사적인 건물이 될 곳이기에 우리가 관리 중이다. 외부인은 절대 출입 금지다.
0: 그럼 널 내부인이라 생각해라.
1: 당신은 누가 봐도 외부인. 외부인은 절대 출입 금지! 그리고 관리자 입장으로서 저 흉측한 관은 꼴도 보기도 싫다. 당장 가지고 이곳을 떠나거라!
2: 저 관은 평범한 인간들은 움직일 수가 없지. 이 길을 터주지 않으면 나와 나의 찰스는 영원히 이곳에서 머물 것이다.
3: 실례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방 있냐?
0: 저 성교사인가? 여긴 영업 종료다!
4: 성교사는 움직일 수 있나 보군.
1: 그럼 네 놈만 처리하면 끝날 일 멋들하냐? 얼른 인천부 청사로 끌고 가지 못하겠느냐?
5: 정부 청사로 끌고 가라 하신다!

0: 은근 소리가 좋지 않습니까? 미친놈이지 이름도 이상해.
1: 대놈들 감히 나의 찰스에 손을 댔다니.
2: 이런 곳에서도 일본 앞잡이들을 처리하려고 하다니.
3: 애국심 대단하군.
1: 아, 뭔 말이야. 아유,
2: 하지만 그런 위험한 방법으로는 여기를 나갈 수가 없다네. 그러니 나에게 맡기게.
4: 誰が案内するんですか?
2: Thank you. Merci. 슈크람. 스파시바.
1: 아, 헤이, 내가 지치를. 라샤치 모시, 페노스, 세이에스 데이치. 모르데 포아그레버. 스티. 아?
2: 제가 또 이 언어를 알죠.
1: 인텔리지 제스퍼?
2: 그럼요. 이분도 저와 같은 통역관이신데 저와 같이 기빈을 모시러 가야 한답니다.
1: 세트라콘테 프로스 디어 아말 엘시테?
2: 아, 한성의 아주 큰 파티라고. 안 가면 엄청난 외교적 결례라고. 이신지는 모르지만 우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그럼 이놈도 도망간 여친을 찾고 있는
2: 대한독립 만세. 바보인 척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지금도 이렇게 정체를 숨기다니 얼마나 중한 임무를 맡았기에. 우리의 정체가 들킨 것 같소. 어서 갑시다. 왜 안 따라오시오? 그 나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말이오? 내 그대로 꼭 기억하겠소. 대한독립 만세! 으아!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0: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1: 궁금한가? 하지만 놔, 놔. 이제 곧 일어나는 타임이 끝이라서 말이야.
0: 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통역사는 진짜 독립군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무슨 임무를 위해서입니까?
1: 좋아. 그럼 이화를 위해 힌트를 하나 주지. 그자가 향한 곳은?
0: 그자가 향한 곳은?
1: 인천. 재물포구.
0: 인천. 재물포구.

0: 1993년 인천항을 개항하게 되지. 이때부터 일본
1: 대한제국은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882개지에서 처음 생긴 것이 바로 일본 영사관. 표면상 목적은 일본인 보호였지만 실상은 우리 민족을 감시와 수탈을 위한 감옥과 재판소의 기능까지 했다는 사실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0: 결국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자 일본은 전국 10개의 항구에 반식민 행정기관을 세우지.
1: 대한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외교와 내정을 간섭, 쉽게 말해서 대한제국을 일본 마음대로 통치한다. 이 시스템이 바로 이사청이었죠.
0: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경술련의 나라를 빼앗긴 국가의 치유,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고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본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지.
2: 야, 가슴이 찢어집니다.
3: 그자가 향한 곳은 인천 재물포 구락부.
4: 인천 재물포 구락부. 내가 가장 사랑한 문화유적지.
3: 그래, 그자를 다시 찾아간 것도, 인천 재물포 구락부를 찾아간 것도 모두 운명이었지.
5: 이렇게 빨리 석방되다니. 게다가 또 저 관을 이번엔 조선 총독부로 보내주지. 얘들아.
6: 예스, 맞아.
5: 당장 잡아서.
6: 잠깐.
3: 질문 하나만 답해주면 이 관을 바로 치워주겠네.
5: 이놈한테 질문할 권리도 없다. 얘들아.
3: 다시 잠깐. 루마니아에서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인천까지 무려 8,617km를 항해한 나에게 그 정도 질문할 권리는 있지 않느냐?
5: 그 먼 길을 그때 말한 그 여자 때문에 왔단 말인가?
3: 나의 사랑 일레인, 그녀를 위해.
5: 참으로 진실된 사랑에 내 감동을 받았어. 오케이, 질문하시오. 사실 관을 메고 오는 손님은 드물어서 잘 기억합니다. 매우 아름다우지만 매일 밤 인천 재물포 구락부를 가셨습니다.
3: 인천 재물포 구락부?

0: 대답해줄게. 그대는 왜 여길 왔는가?
1: 그만해! Au final, les Japonais vont faire qu'une bouchée de chassin, non? Qu'est-ce que tu vas faire?
2: Je rentre ce samedi, à la première heure. Comme tu le sais, les temps sont sombres. Je te conseille de te dépêcher.
1: Je sais. C'est vraiment fini, hein?
3: Je Georges Wyndham Noble, très classe. Elle est d'une élégance folle. Vous l'avez vu? Elle a conquis qui avec elle.
4: Mon passant.
5: 한국말들을 아주 잘하는
4: 못 봤어.
6: 일레인을 찾으시나요? 일레인을 찾으시냐고요?
7: 일레인을 알고 있느냐?
6: 말이 좀 짧네.
8: 죄송합니다. 얼굴이 너무 동안이라 어린인 줄 알았어요. 관을 들고 다니는 일레인을 알고 계십니까?
6: 물론이지. 정확히는 머리에 관을 이고 다니는 여자.
8: 맞습니다. 그녀가 맞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잘 있습니까?
6: 못 본 지 한 반년은 된 것 같은데.
5: 모른다는 거네.
6: 아니 뭐 모른다는 건 아니지. 관을 이고 다니는 게 뭐?

0: 무슨 일이십니까?
1: 지난밤 헌병 대장을 암살하려 했던 자가 이곳에 들어와서 확인하러 들어왔습니다.
0: 안 됩니다. 여기 치해 법권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2: 헌병 대장을 암살하려 했던 말 못
0: 들으셨습니까?
3: 여기 있는 내 찰수부 뻗느냐?
0: 찰수가 누구입니까?
3: 관, 내 관 말이다. 내 관을 너도 잡겠지!

0: 평범한 인간들은 성교 못 되는데 왜 하필 성교사야? 그것도 힘들게 굳이 지하로 올라가기 힘들게. 응? 남의 물건 탐하지 말라. 몰라? 어? 아 이렇게 막 관 훔쳐다가. 찬스!
1: 괜찮아?
0: 찬스, 잠깐 떨어졌다고 삐진 거야?
2: 당신은 대한독립 하세.
1: 아는 사람?
2: 그렇소. 갑방동기요.
1: 잘 됐구려. 블라디 선세, 관 좀 빌렸습시다.
3: 뭔 소리야? 모험하게 남의 관을 왜 빌렸어?
1: 이분은 독립운동가 강한의 선생. 오늘 밤 헌병대장을 암살하려 했으나 임무에 실패해 순사들에 쫓겨 이 구락부까지 들어오게 되었소.
3: 그게 찰스랑 무슨 상관인데?
1: 이 관! 아니, 이 찰스 품에 숨어서 이곳을 떠나려고 했던 참이오.
0: 찰스 낯가려.
3: 절대 안 돼! 그리고 남의 관 막 빌려 쓰는 거 아니야?
4: 섭섭하고 그 깜빵 동기끼리 이러기요.
3: 깜빵 동기고 섭섭이고. 나와. 어서 나와. 아 나오라고.
5: 아 나와. 아니 나와 나와 나와.
3: 어이 어이 어이 참 어이 참.
5: 나와 나와. 아 참.
1: 내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독립운동가에게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3: 이 나라의 독립이 나하고 무슨
4: 이 이야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죠.
5: 나오라고!
4: 섭섭하군. 내 유치장에서 도와주지 않았소.
0: 그거랑 이거랑 같아?

0: 다르지? 목숨을 살려준 거랑 관을 빌려준 거랑 다르지. 어따 비교해?
1: 근데 이게 어따 대고 반말이야?
2: 아 반말이 뭐?
0: 요 몇 살 차이도 안 나 보이는데 뭐.
3: 몇 살이 아니고 몇백 살이나 많아. 응? 어? 내 나이가 말이야, 응? 몇 살인지 되려면 말이야, 응? 납작 엎드릴 것들이 말이야, 응? 예의도시 말이야, 응? 동방 예의 죽이기로 해서 말이야, 응?
0: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르신.
4: 야, 뭐야?
3: 야, 말하는 동안, 여기 있어. 야, 이거 반칙이야, 나와, 나와.
0: 아이, 못 막아, 못 막아, 절대 못 막아.
3: 아이고,
0: 아유, 아득하다. 아, 이건 애 살고 싶다.
3: 나와.
0: 아이고, 이건
4: 애 살고 싶다.
0: 아이고, 편안하다.
3: 나와.

0: 오.
1: 가벼.
0: 대단하오. 대한 독립.
1: 만세.

0: 아이고, 실례합니다.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1: 무슨 일이십니까?
2: 무슨 일이긴. 흘러 여기까지 왔지요.
3: 그나저나 독립운동가가 숨기 딱 좋은 곳이구만. 안 그렇습니까?
1: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긴 제가 조용히 기도하는 곳입니다.
0: 이야, 기도하는 곳에 왜 관짝이 있습니까?
3: 불악부에서 송장치를 잃나 본데.
1: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교구의 사제님이십니다. 고향에 묻어달라는 유언이 있어 잠시 여기에 모셨을 뿐입니다.
3: 그러면 잠깐 확인을 해본 대겠군.
1: 안 됩니다.
0: 물러서라. 아니면 아무리 선교사라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1: 소용없으실 것입니다. 이 관은 일반 사람들이 열 수... 헐.
4: 뭐라고?
1: 이럴 수가. 세례를 받았나?
4: 매일 아침 저녁 주기도문을 외우지. 진짜 시전해. 기분 나쁘게 생겼구만. 기분 나쁘게 생겼어. 고맙소. 좋은 척 해줘서.
5: 너는 넌 뭐 먹었어?
4: 아, 배가 고파서 마늘밥. 사랑해요, 마늘밥.
1: 드라큘라였다니. 그래서 찰스래. 네, 신뢰를 많이 보겠습니다.
6: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라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7: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까이 붙어있던 난 느꼈어. 아무리 드라큘라라지만 타오르던 그대의 애국심을. 고맙소.
6: 뭐 내가 딱히 한 것도 없는데.
7: 아니요, 이 은혜를 꼭 갚겠소. 나의 목숨은 이미 이 나라에 바쳤으니 내 후손들에게 당신을 기억하게 하겠소. 이 은혜를 꼭 갚으라고. 대대손손 갚으라고.
6: 아, 뭘 그렇게까지.
3: 가야겠다.
6: 잘 있거라, 남자 인간들. 다음번부터 조심하라고.

0: 대한 독립
1: 만세.
0: 만세.

0: 대한독립 만세.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독립군 강하늘 장군의 손자의 아들로 태어나
1: 조국을 위해 흘린 그 피를 이어받아 오늘도 민주주의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아갑니다.
2: 뭐 변호사님을 보니까 독립운동가를 도왔다는 게 거짓말 같진 않네요. 뭐 어쨌든 그러고 나서 데브로텔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100년 뒤 재개발 사업 때 발견되셨다.
3: 그렇지. 근데 그 얘기는 다음 3화 이사 하는 걸로 하고.
4: 아 저거 저기 그냥 놔버려도 되나?
5: 할아버지

0: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잠깐 설명을 등한시한 것 같아서 다시 나왔다.
1: 이 세상 심사관이 사랑하고 블라디와 독립운동가의 역사 활극이 펼쳐진 이곳은 바로 인천 제물포 구락부입니다. 구락부는 영어로 클럽, 일본식 발음으로 구락부라 불렸고 함께 즐기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사교 클럽이었고 원칙적으로는 한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0: 하지만 왠지 그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1: 정확하십니다. 각국 외교관, 상사 주재원, 심지어 상인들까지 비공식적인 외교 활동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무역과 토지 문제, 조계지 운영, 조선 정부와의 관계 등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죠.
0: 어떤 의미에서는 서구 세력의 네트워크 허브이자 비공식 외교 사무실이라는 말이구나.
1: 제물포 정약이란 말이 생길 정도니까요. 그렇게 한일병합 이후 1914년 일본이 개항장 일대의 조개를 없애기까지 제물포 구락부는 한반도를 두고 세계 열강들의 이권 다툼이 첨예하던 그 시절 아주 비밀스런 사교장으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0: 이게 재밌구만. 뭐하는가? 빨리 사마를 시청하라.
2: 시청해라.
3: 블라디스, 뱀파이어의 그 흡혈 식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이 없는 것 뿐이 아직도 피가 필요한가 보군요.
4: 아니야!
5: 심사관님, 심사관님은 피보다 진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 또 홍복송이 나올 거라는 생각뿐.
6: 모든 일은 사실 또 그 찰스라는 관 때문이었습니다. 데블 호텔도 재건축 때문에 없어지고 재산도 몽땅 루마니아에 두고 온 블라디 씨는 사실상 집 없는 노숙자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던 중 바다뷰에 대궐 같은 집을 소개받았다고 500에 30밖에 안 한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0: 감히 나의 찬스의 뚜껑을 누구야? 누구야 말이야! 찬스! 찬스!
1: 이 연기는 자장기

0: 하지만 내가 알던 공화춘은 이미 사라졌고 그것은 짜장면 박물관으로 바뀌었더군. 이 박물관은 짜장면의 탄생뿐 아니라 개항기 인천항의 모습까지 잘 설명된 아주 교육적이고 훌륭한 곳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1: 바로 공화춘 짜장면. 자, 말해라. 공화춘을 어디로 옮겼는지, 아니면 이걸 다시 만든 자가 누군지 말하거라.
2: 아니면 너에게 죽음의 맛을 보여주겠다. 으아! 으아! 으아!
3: 당신은, 너는
4: 이 은혜를 꼭 갚으라고. 대대손손 갚으라고.
1: 대대손손 은혜를 갚아라.
3: 예, 블라디님. 위대한 독립운동가 가늘 장군의 손자이자 전직 경사였던 저 강사.
5: 나빠도 관뚜껑이 사라진 관상인데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4: 차이나타운 형사로 근무하면서 먹은 짜장면만 수천 그릇. 마치 이 사건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0: 일일이 다 먹으러 다니기엔 차이나타운의 맛집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4: 걱정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의 여기 배달 방위측까지 다 되는 민족 아닙니까?
1: 좋았어! 배달시켜!
4: 이미 시켰습니다.

0: るよ。やるよ。
1: ボンボコ、イシャボンボコ、アンボコ、アンボコ、うわー。

0: 그 블라디님에게 그 관 잘 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1: 213년 전 나의 사랑 일레인이 루마니아 최고의 관목수를 협박해서 만든 그 관을 나에게 선물했지. 그 관에 누우면 나의 피부는 더욱더 창백해지고 건조하게 유지가 되지. 그 냉감, 그 차가운 감촉. 찰산에 누우면 마치 일레인의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아. 아, 나의 사랑 일레인.
2: 이 냄새다! 잡아라!

0: 알고 보니 이자는 이웃집 청년이었고 이자의 절친의 사돈의 팔촌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공화춘 주방장이었더군.
1: 그분의 명성을 잊고 싶었습니다. 근데 간판이 문제였죠. 공화춘 같은 역사가 있는 가게들은 다들 멋진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에 드는 간판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판 없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만복간을 모르고 가게는 점점 망해갔습니다. 그러던 그때 옥상으로 올라가던 그 관을 봤어요. 아, 저거다. 저 관 뚜껑이 만복간의 간판이다. 죄송합니다.
2: 어떻게 할까요? 신고할까요? 전직 형사로서.
0: 사내 대장부로군. 짜장면 한 그릇 배우고 오라.
1: 네?
0: 한 번 더 먹어보고 결정하지.

0: 왜 가게 이름이 만복이지?
1: 헤어진 전 여친 이름인데요.
0: 어쨌든 이 맛 변치 않도록 가지.
1: 플라티님, 그럼 관 뚜껑은?
2: 대대손손이 가게를 지킬 거다.
3: 그렇게 찰스의 뚜껑과 만복관 평생 무료 이용권을 교환했지. 아무튼 짜장면 덕분에 흡혈 식성을 끊게 되었고, 피보다 진한 맛. 짜장면은 그런 음식이더군.
4: 가서 짜장면을 먹어봐.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게 될 거야.
1: 이게 요즘 핫한 만복관의 무료 이용권? 공짜다.

0: 배달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1: 배가 고프신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이러해서 인천 재물포 일대 각국의 외국인들이 모여 형성한 것이 바로 조계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외국인들은 인천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모두가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던 청나라 사람들, 이른바 화교 1세대. 그들은 바로 인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공화춘, 차이나타운을 대표하는 중국 요리집이었죠.
0: 꽤 아는군. 그러면 공화춘이 숙식을 제공하는 여관 형태로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작장면이 짜장면의 시초라는 걸 알고 있는가? 그야말로 값싸고 허기를 달래기 위한 노점 음식이었지만 어느새 이 짜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를 버텨낸 화교 1세대와 조선인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이 담긴 요리가 된 거야. 서로 다른 민족이 같은 배고픔 속에서 나눠 먹던 음식, 그야말로 융합의 맛이었지. 그리고 이 공화춘 옛 건물이나 차이나타운 같은 곳들은 그냥 관광지가 아니야. 그 시절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와 예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역사적인 장소를 할 수 있지. 자, 그럼 짜장면을 배달시켜볼까?

0: 배고픈 거 여정인가? 가서 짜장면을 먹어봐. 먹어보면 자세히 알게 될 거야. 그래, 잡아. 잡으라고.
1: 1일 1식 다이어트죠. 게다가 이건 적절치 못한 행동입니다. 다음에 뵙죠. 역시 뱀파이어. 여기 넘어갈 뻔했어. 그것도 짜장면에.
2: 아무래도 심사관님이 저희에게 호의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셨어요? 뭐 심사에 도움될 만한 선행 같은 거.
0: 릴레인.
2: 아, 릴레인이고 뭐고 이러면 진짜 루마니아 직행입니다.
3: 살면서 진짜 선행 한 번 한 적 없어요.
4: 아, 잘.
3: 아, 블라디 씨, 자꾸 이러면 진짜 추방 당한다니까요.
2: 네? 아.
0: 그럼 이런 것도 괜찮은가?
3: 뭔데요?
0: 아직 도와준 건 아닌데 말이야.

0: 기다려. 내가 간다.
1: 아저씨.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꼭이요.
2: 꼭이요? 꼭? 그러고 100년을 까먹는다고? 그러고도 인간이세요?
3: 아니긴 하지.
2: 아니라도! 아, 죽음을 앞둔 한 소녀의 편지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화가 납니다.
3: 아, 어쩌라고. 날 언제 봤다고 부탁을 해?
2: 에?
3: 하여간 인간들이란 죽음 앞에선 완전 예의도 없어지지. 내가 들려줬었나? 처음 내 앞에서 죽은 그 부패한 영...
4: 사랑하는 동생 애정이. 네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조선을 떠나 머나먼 바다 건너 하와이라는 낯선 땅에 닿아 있을 거야.
1: 나는 지금 조선을 떠나 머나먼 바다 건너 하와이라는 낯선 땅에 닿아 있을 거야. 앞도 보지 못하는 7살 너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이 언니를 부디 용서해다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부모님은 외놈들에게 논밭을 빼앗기셨다. 아버지는 소작농이 되어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일하시다 결국 또 일본 순사에게 매를 맞아 돌아가셨지. 어머니 역시 고된 삶을 견디다 못해 병을 얻으셨고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단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0: 떠나야만 했단다. 하지만 네가 직접 읽지도 못할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구나. 애정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단다. 반드시 돌아와서 너와 함께 할 거란다. 외롭고 두려운 이국 땅에서 나는 너를 생각하며 살아갈 테니 부디 너도 이 언니를 생각하며 살아다오. 너를 사랑하는 언니 애순이가.
1: 그런데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그 하와이 간다던 그 여자인간 말이야, 왜 유치장에 있는 거지?
2: 어떻게 그걸 몰라요? 빛이 죽음을 앞둔 독립운동가가 눈먼 동생을 걱정하며 자기는 살아있다고, 결코 버린 게 아니라고, 그런 마음의 편지 아닙니까? 감히 이런 편지가 전해지지 않았다니.
3: 블라디 씨, 저랑 약속하세요. 심사 결과 어떻게 되든 이 편지 꼭 전해주기로.
1: 그래도 심사가 중요하지 않겠어?
3: 저는 애정 씨를 어떻게든 찾아볼 테니까 블라디 씨는 이 편지의 주인이 눈이 안 보이시니 편지를 점자로 옮겨 적으세요. 그건 할 수 있겠죠?
1: 죽지 않았을까?
3: 그럼 후손이라도 찾아야죠. 아니면 묘라도 갖다 바치시든가.
4: 아, 그니까 아, 어디 가서 점자를 배우냐고.
3: 어디긴 어딥니까? 송암 점자 도서관이지.
5: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점자책에는 훈맹정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점자를 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지만 읽을 때는 종이를 뒤집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그럼 다 함께 각자 이름을 점자로 찍어볼까요?
0: 네.
5: 옆에 사람과 서로 바꿔서 점자를 읽어볼게요.

0: 이게 이름이야?
1: 나는 트란실바니아 흑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왈라키아. 이름이 참 특이하시네요. 외국분이세요?
2: 아직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1: 한국말이 되게 잘하시네. 근데 반말로 배우셨나 봐?
2: 반말이 듣기 싫으면 말을 걸지 말든가.
1: 어머, 농담이에요, 농담. 재밌는 양반이네. 나는 시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점자를 배우러 왔는데 우리 외국 양반은 왜 한글 점자를 배우러 오셨어?
3: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2: 전하지 못한 편지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맹인이라서.
1: 어머, 마음이 이렇게 예쁘다니. 반말하는 거

0: 마음 이렇게 예쁘시다니. 반말하는 거 인정.
1: 마음이 예뻐?
2: 이건 모욕이다. 감히 나를 물러보고.
3: 뭐하세요?
1: 언제 왔나?
3: 설마 그 편지 찢으려고 하신 거 아니죠?
1: 그럴 리가. 그래, 아라는 봤나?
2: 이자란 말인가? 이자는 나에게 모욕을 준 자인데.
4: 아이, 모욕이고 보고 맞습니다. 근데 반말은 좀.
5: 이분이시라고요?
0: 아, 네. 같이 점자 교육 받으셨구나. 외국분이신데 성함이...
5: 아. 나는 드란실바니아 혹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왈라키아의 정통 계승자,
6: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사후에 서약한 밤의 맹세자이며 용의 아들로 태어난 흑혈기의 군주로서 십자군의 그림자 속에서 탄생한 어둠의
7: 선택이자
6: 사단들조차 두려워하는
5: 불멸의 재패수백자 블라디 드래큘라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와우,
8: 기억력이 훌륭하구만.
5: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말도 제가 인정했으니 괜찮습니다. 마음이 정말 예쁘신 분이거든요. 그나저나 인연입니다. 전하지 못한 편지의 주인이 저희 할머니라니.
8: 바꿔라.

0: 분명 할머니도 이 편지를 읽으실 것입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언니와 함께 하늘에서요. 그리고 편지를 점자로 옮겨 쓰신 블라디시의 마음까지도 잘 느끼실 것입니다.
1: 내 마지막 경고라 하지 않았느냐?
0: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마음, 점자는 글쓴이의 감정까지도 손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0: 뭐 하세요?
1: 읽어봐라, 여자인가. 내 마음이 느껴질 거다.
0: 잘 모르겠는데요?
1: 아, 왜 몰라? 가! 상! 점! 줘!
2: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여전간 감히 내가 지금 점자를
1: 라비씨 에필로그 에필로그 빨리
2: 네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점자 훈맨정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890년 한국으로 넘어온 의사이자 선교사인 로제타 쇼드홀이 1894년 평양 맹아학교에서 최초로 이 서양식 점자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일본식 점자체계만 사용하던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박두성이란 선생님이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를 고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최초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죠. 비록 눈은 잃었으나 우리말 우리 글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인천 광화에서 태어난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생가에 적혀있는 글귀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맹인들에게 훈맹정음은 한 줄기 빛과 같지 않았을까요?
0: 이 여자인간 가만두지 않겠어. 가! 산! 점! 좀!
3: 이쯤 되면 끝날 때가 된 것 같네요. 더 이상 제가 참고할 건 없는 거겠죠?
4: 떨어뜨릴 결심이 느껴지는군.
5: 그 영상을 쓰시죠.
4: 안 돼.
5: 뱀파이어겐 지옥이야.
4: 릴레이는요?
3: 그럼 이것으로 미스터 블라디스의 체류비...
6: 잠깐!
7: 블라디스의 봉사활동 동영상이 남았습니다.
3: 어쩌다가 사람을 도와준 건 그렇다 쳐도 무슨 뱀파이어가 봉사활동을 합니까?
6: 어?

0: 저 여자 인간 나를 떨어뜨릴 나한테 지옥이지 않은가.
1: 진정하세요. 심사관님, 심사관님 방금 하신 그 말씀 공무원으로서 나는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해도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2: 편견이라뇨? 제가 무슨 또
1: 편견입니다. 이 영상은요, 인간보다 뱀파이어가 훨씬 더 편견에서 자유롭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봉사활동했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뱀파이어에게는 아주 지옥적인 곳이거든요.
2: 뱀파이어라니, 사실인가요?
1: 예. 하지만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클래식한 뱀파이어는 아니고요. 아주 인간답달까? 꼭 이곳에서 하는 봉사활동 영상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2: 인간화된 뱀파이어라. 이거야말로 퓨전?
1: 아멘.
2: 강화성당이야말로 퓨전 중에 퓨전이죠. 잘 오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주님의 뜻.
1: 할렐루야.

0: 여기 강화성당에서 우리 이웃들을 위한 김장 봉사를 하고 있다.
1: 여기 성당에서 마늘을 하!
2: 블라디 씨, 진짜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제가 겨우겨우 부탁해서 온 건데 진심으로 하세요.
3: 그래, 날짜도 맞췄는데 1억이야?
4: 한국 사람 되고 싶다면서, 어? 마늘도 못 견디고!
3: 내가 한국 사람 못 되겠네, 떨어지겠어. 레인이가 뭔가 못 찾고,
5: 어? 레인놈, 감히 일레인을 말해야 되냐?
2: 어머님들한테 가장 잘 먹힌 이야기는 바로 사랑과 이혼, 그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도망만 가실 겁니까?
5: 도망을 누가 가?
0: 잠시 세서를 좀.
6: 대단하십니다. 성당에서 마늘까지. 진짜 내공이 엄청나세요.
5: 이 막는 거가 뭐지? 뭔가 피하고 싶은 느낌이다.
6: 혹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7: 성당,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은 1900년에 세워진 한국 성공회 교단의 상징적인 성당으로 한국의 전통과 서양 종교 건축이 조화를 이룬 역사적 건축물입니다.
8: 건방지게 지금 누굴 가르치는 거냐? 이 성당의 외관은 전통 한옥의 지붕과 처마선을 따르며 내부는 서양의 바실리카식 교회 건축 구조를 반영해 동서양의 건축미를 절묘하게 결합했지. 이러한 구조는 서양 종교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고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아닌가?
7: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8: 요즘 자꾸 누군가 나를 가르치듯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군.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예습을 하는 습관이 생기더군. 이것은 이 성당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제데미스 세레데. 한국 성공회에서 최초로 자체 제작한 이 성물은 간결한 조형미와 구조물과 조화도 뛰어나 2017년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하더군. 이야, 내 옥탑방에 드리고 싶은 디자인이야.
7: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강화성당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한국 기독교 선교의 초기 역사를 증언하는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이 성당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신앙이 만나는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조화, 배려, 문화의 공존이 만들어낸 성당 그 자체로 융합의 예술, 퓨전 그 자체! 퓨전!
5: 뭐?
9: 너 뭐하냐?
5: 아, 뭐

0: 아, 뭐 아무튼 저희 성당은 퓨전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블라디 씨가 저희 성당에 찾아와 주신 거는 우리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퓨전! 이 나무가 불교의 아이콘인 보리수나무라는 것도 아십니까?
1: 그건 예습을 못했군.
0: 제가 알려드리죠. 이 불교의 아이콘인 보리수나무는 이 성당 안에서 살아갑니다. 원래 유교의 상징인 회화나무도 있었는데 그건 아쉽게도 사라졌어요. 이와 같이 저희 성당은 남녀노소, 인종을 뛰어넘어 다차원 생명체, 뱀파이어까지 모두 포용합니다.
2: 아까 느낌이다. 망령광.
0: 블라디 씨, 혹시 매주 저희 성당에 나와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2: 없는데.
0: 없으면 만들면 되죠. 그런 마음. 저희 성당은 퓨전의 상징. 블라디 씨도 퓨전의 상징. 그럼 우리 모두 퓨전!
3: 여기 있었어? 아우, 뭐 하는 거야? 김장 마무리해야지. 신부님이랑 놀지 말고.
1: 와, 그렇지. 김장!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그럼 가야지. 신부인가? 이만 가봐야겠다. 가지!
3: 가지! 가지, 가지!
0: 퓨전.
3: 잘하네. 아까 한실하는 거 같더니 다음번 김장 때도 불러야겠어.
4: 신부인간에게 잡혀있는 것보다 김치에 마늘이 낫다고 판단했을 뿐. 나는 빨리 끝내고 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겠다. 잘 찍고 있나?
5: 좋습니다. 액션.
4: 나는 지금 강화성당에서 우리 이웃들을 위한 김치 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3: 아.

이럴 수가. 매운데 깊고 짜다가 상큼하다. 입안을 강타하는 마늘 펀치. 고춧가루가 밀어주고 젓갈이 감칠맛으로 조이고 생강의 향은 날카롭게 스쳐간다. 이것은 단순한 김치가 아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입안의 교향곡이자 발효의 예술. 더 큰 맛을 만드는 진짜 퓨전.

0: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1: 퓨전.
0: 퓨전?
1: 퓨전.
2: 아, 그래도 마법 맞다.
1: 혹시 마늘과 성당 때문에 쓰러졌군요?
0: 아, 그건 이미 극복했지.
1: 그럼 봉사 스트레스?
0: 내가 맵찔이라는 걸 절대 알려줄 수 없지.
3: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블라디, 어? 블라디 좀 가. 정신 좀 차려봐.
2: 아파. 그만. 아프다고.
1: 우리 성당의 아이콘 블라디 씨,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4: 이분들이 엄청 걱정하셨습니다.
3: 먼 곳에서 왔다며 가족도 없고. 그럼 더 신경 써줘야지, 안 그래? 응?
0: 그렇게 나는 매주 성당 봉사활동을 했지. 김전뿐 아니라 밑반찬 만들기, 번호 정리, 교회 청소, 그리고 성탄절 선물 세트 준비 봉사까지. 그리고 알게 됐지, 그분의 품, 사람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0: 인천에서 살아온 시간이 꽤 긴데 이웃들 간에 갈등은 없었나요?
1: 갈등이라...
0: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도 사회 구성원의 한 능력인데 우리 블라디 씨는 이웃들과 사랑만 하셨나봐요.
2: 뭐야? 감히 나한테 인간들하고 사랑을...
3: 사랑을 한 적은 없지만 사랑을 연결시킨 적은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시죠.
2: 맛이 변했잖아? 내가 변치 말랬지. 이럴 거면 찰스 뚜껑 내놔 임마. 연마, 내 말 안 들려? 고개 안 들어?
4: 형님, 사랑이 뭘까요?
5: 사랑?
0: 그녀를 처음 만난 건 한 달 전 조개집 계단 앞이었습니다.

0: 조개지. 일본과 청나라가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그 긴장된 현장, 역사적인 대립이 있던 곳에서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1: 알고 보니 그녀는 일본 조개집 우동집의 딸이었다는 것.
2: 그러니까 그거랑 사랑이랑 무슨 상관인데?
1: 상관 있죠, 역사적으로. 저는 청나라 조개지에서 일하는 화교, 그녀는 일본 조개지에 있는 우동집의 딸. 그녀의 어머님이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나는 춘장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고.
2: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아픔이 이 변한 맛의 정체였구만.
1: 그건 또 이해를 하시는군요. 이젠 이 두 손이 이 맛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2: 너의 짜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내 흡혈을 뜨는 내 생명줄이라고. 내가 해결해주마.
1: 어떻게?
3: 시연아, 밥 먹으러 가자.
4: 배고프다.
5: 반갑구먼. 지난번에 가져간 김치는 잘 먹고 있나?
2: 아주 잘 먹고 있지. 차 많으면 딱 한 입만 기절용. 근데 이 가게 주인이 여자인가 당신인가?
5: 그렇지. 내 딸하고 50대 50 지분으로 공동 경영을 하고 있지.
2: 오, 사이가 좋구만.
5: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6: 엄마, 누구세요?
5: 수연아, 여기 인사해. 엄마 성당 친구.
6: 안녕하세요.
2: 아름답다.
5: 근데 아직도 창백하군.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까?
2: 아주 좋은 흐름이야. 내가 이 동네에서 꽤 잘하는 중국집 하나를 알고 있는데 거기로 가지.
5: 나 맨날 우동 만드는데.
2: 젊은 여자인가? 넌 분명 짜장면을 좋아할 관상인데 말이야.
7: 네.
2: 여기 짜장면 3개, 탕수육, 깐풍기, 깐쇼새우, 팔보채, 양장피, 고추잡채, 라조육, 유산슬 하나씩 내어봐라.

0: 시원아, 빨리 가자. 얼른!
1: 갑자기 대낮에 밖에서 지나가는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라도 하신다면.
2: 어머니가 지나가시다니. 그렇다 쳐도 제가 수연 씨 하나는 지킬게요.
3: 아이 깜짝이야!
4: 채기를 배달을 잘못 시켰네.
0: 요즘 왜 이렇게 배달해 늦고 그렇게 수도 모자란다 했더니 가자!
1: 엄마 나 이 사람 사랑해 제발!
0: 따라와! 어머니! 저 이제 수연 씨 하면 안 돼요. 저 죽어요.
5: 죽는다잖아. 사깁시다 좀.
0: 무슨 소리야.
5: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0: 엄마, 엄마. 아, 제발 나오라고.
6: 엄마.
0: 나오라고. 아니 블라디 생각을 해봐. 응? 만보까지 생기고 우리 집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집에 우리 딸을 어떻게 보내?
2: 제가 화교라서 청나라 조계지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0: 무슨 소리야. 매출이 떨어졌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먹고 살아야지. 응? 가자.
5: 잠깐! 우동집과 만보관을 합치거라. 이렇게 나눠져서 사랑을 못하느니 합쳐서 사랑하는 게 낫지.
2: 맞아요. 이 계단도 아마 이러한 교훈을 주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을 거예요. 어머님만 허락하신다면 합치고 싶습니다.
5: 지분은 3대 3대 4.
0: 아... 사는 누구지?
2: 어머님이 사.
0: 사실 집에서 한번 시켜먹은 적이 있지. 그때 자네의 실력에 위기감을 느꼈지만 솔직히 감탄은.
4: 당신을 찾기 위해 꼭 이곳에 머물겠어.
2: 청일 조계지에서의 사랑이라. 잘 들었습니다. 더는 없는 거겠죠? 그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어서오세요. 형님.
1: 혈색이 좋은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2: 우동집과 언제 합친다고 했지?
1: 다음 주입니다, 드디어.
2: 그래. 내 노력의 결실을 맺으면 좋으련만.

0: 물라비 씨, 한참 찾았습니다. 연락도 안 받으시고.
1: 무슨 일인가?
0: 오늘 심사 결과가 나온답니다.

0: 이번 편은 바로 이번화에 소개된 청일 조개지 계단입니다. 조개지 하니까 어렵고 뭔지 모르겠죠? 여기서 조개라는 건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인천항에 들어와서 거주하던 동네를 부르는 말입니다.
1: 19세기 말 인천항은 말 그대로 개항의 도시였다고 얘기했죠. 이후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찾아온 외국인들의 상업활동을 위해 인천에 공동조개를 설치했습니다.

0: 그럼 단순히 청일 조계제계단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분리대 역할만 했을까?
1: 아니죠. 이 늘어나는 외국인 조계지로 인해 인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점점 조계지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 청일 전쟁 이후 일본 군인들이 대거 인천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제국의 운명은 위태로워집니다.
0: 다음 편에 이어지는 홍해문, 그 고난과 수탈의 역사는 다음 편에 나 인천의 아들 블라디가 소개시켜주지.
3: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알기 싫다의 김상문입니다. 뱀파이어 블라디 씨의 이방인 체류비자 심사 신청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반 입장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4: 블라디 씨는 10년 넘게 이 사회에 섞여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고 오히려 남들보다 성실했죠. 너무 비한 아닙니까?
5: 그자가 뱀파이어인 건 잊었습니까? 갑자기 본성이 드러나면요, 우리 사회가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됐다고
6: 가죠.
0: 걱정할 거 없다, 변호사인가. 너는 할 만큼 했다.
7: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잘 들리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 확실한 거지? 알겠다. 수고했다.
5: 그럼 통과?
7: 추방이다.

0: 네, 블라디시.
1: 지금 지나는 문은 홍해문이라고 하지. 음봉산 가운데를 뻥 뚫어놓은 셈인데 구멍 혈자를 써서 혈문이라고도 하고, 이걸 지을 때 50명이 넘는 중국인과 한국인 노동자가 죽었다고 해서 피혈자를 써서 혈문이라고도 하지.
0: 이젠 뭐 척척박사시네요.
1: 홍해문 육교에서 바라보는 제물포의 경치가 참으로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못 본다 생각하니 세상 원망스럽구나.
0: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부디 루마니아에 가서도 대낮에 돌아다니시고 짜장도 드시면서 흡혈식성도 억제하시고 그 뭉툭한 이빨로 날카로운 이빨 드러낸 일이 없기를.
2: 이빨!
3: 트럭을 멈춰라!
2: 칫솔을 두고 왔다.
0: 어디? 옥탑방? 그걸 왜 굳이?
1: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칫솔이야. 송곳니의 마모를 촉진시키는 부가 기능이 탑재된 내 흡혈 본능 억제 탁월하지. 루마니아에서도 구하기 힘든 물건이야.
0: 기사님, 돌아가시죠.
1: 칫솔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한 게 또 궁금한 게 생각나는 건.
0: 네, 듣고 있습니다.
1: 1908년 완공된 인천항과 내륙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였지. 표면적으로는 근대화를 위한 기반 시설이었으나 실상은 식민지 수탈의 통로였어. 홍해문은 일제 지배를 위한 계획적인 구조물이었지.
0: 잘 알겠습니다. 근데 돌아간 덕분에 시간이 좀 줄어서 급하게 가야 되니까 관 좀 꽉 잡으세요.
2: 기사님,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트럭을 멈춰라!
2: 이불! 이불을 두고 왔다.
3: 왔다. 이불이라뇨? 지금 시간도 없는데 진짜 왜 그러세요?
1: 애착 이불. 내 찰스 뚜껑이 없는 동안 내내 덮고 잤던 애착 이불. 잠은 자야 할 것 아닌가?
0: 기사님.
1: 홍해문은 무지개처럼 반원형의 아치 구조로 되어 있고 홍해란 말 자체가 무지개란 뜻이지. 붉은 빛의 홍. 파란빛의 예. 먼 옛날 일제 강점기를 이겨낸 대한민국처럼 홍해문은

0: 대한민국의 회복과 희망의 상징인 곳이야.
1: 그리고요.
2: 트럭을 멈춰라!
3: 목베개.
1: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0: 그게 말이야.
2: 트럭을 멈춰라!

0: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블라디 씨.
1: 배를 놓친다고 추방이 안 될 것 같습니까?
2: 그게 아니라 나는
1: 떠나기 싫은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블라디 씨 이렇게 보내기 아쉽다고요.
2: 고맙다. 내 여기에서 100여 년 그 긴 시간 동안 너 하나 얻고 가는구나.
1: 넘쳐나는 변호사들 경쟁 속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변호사를 때려쳐야 되나 할 때 당신을 만났습니다. 블라디 씨 덕분에 가슴 벅찬 변호도 해보고 제 꿈이었던 유튜브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저야말로 떠나보내기 아쉽습니다. 블라디 씨,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볼까요?
3: 블라디 씨? 준비되셨죠?
2: 말해도 되는 건가? 나는 트란실바니아 흑성의 마지막 주인이자 여기선 그냥 블라디 씨라 불리는 아저씨. 멀고 먼 루마니아에서 왔고 대한제국과 일제의 강점기를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에서 살았다.
3: 그리고 오늘 난 추방된다.
2: 그리고 고백하건대 단순히 오래 살아서 정착하려던 건 모두 거짓이다.
3: 진짜 정착하려던 이유는 먼 옛날 이곳에 먼저 온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이민 신청을 하다니 너희 인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러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나는 많은 인간들을 만났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인간들, 그 독립을 방해하는 인간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동생을 챙기던 여자 인간, 그 여자 인간을 100여 년 동안 기다리던 인간들, 이 모든 게 뱀파이어인 나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감정과 행동들이었지. 그뿐만이 아니라 꿈과 사랑을 위해서 최고의 짜장면을 만들고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김치를 담고 가족도 없는 나를 위해 가족처럼 챙겨주고 대해주고 이 모든 게 인간적이란 말로 함축이 된다. 인간적. 내가 이곳에 살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야. 여기 남아서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 떠나기 싫다. 나를 받아달라. 제발 부탁이다. 이게 내 진심이다.
1: 공정 그걸 얻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3: 고맙다, 강바다인가.
1: 처음으로 제 이름을.
3: 가자, 강바다인가. 바다를 품은 인천항으로.

0: 말도 잘 듣고 착하고 멋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 이곳에 먼저 온 나의 사랑 일레인을 찾기 위해서다. 여기 남아서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

0: 본부장님, 제가 공무원, 아니 인간으로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왜 이렇게 안 내려오나 했더니만 이럴 때가 아닐 텐데요.
2: 이번엔 또 뭘 두고 오셨는데요?
3: 아름답지 않느냐?
1: 아까는 그렇게 떠난다고 뭐라고 뭐라고 하더니만 이게 뭡니까? 지금이 출항 시간입니다.
3: 오늘 떠난다고는 안 했다.
1: 어휴 진짜 트럭 기사님도 갔어요. 짐 다 내려놓고
2: 이게 뭐하지?
4: 네, 위대한 독립운동가 강하늘 장군의 손자의 아들이자 떠오르는 유튜브계의 필수 대변인 강바다 변호사. 예? 정말입니까? 블라디 씨. 긴급 이방인 체류 비자 심사 신청이 허가가 났대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400년간 이어진 고유 한복은 세계에서 제일 길며 그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 백제 유물로도 확인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 전주 세계수리축제가 새롭게 선보이는 경기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의 사회를 맡은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은 17, 18세기에 유럽 음악을 대표하는 합시코드 음악과 같은 시기에 조선 선비들이 향유하는 우리의 예술 가곡을 함께 어울리는 그런 특별한 음악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악기 합시코드는요, 16세기 초반부터 약 300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건반 악기입니다. 외관상 피아노와는 비슷하지만 피아노와 달리 페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이 불가능하지요. 대신 아티큘레이션 등의 어떤 연주 방법을 통해서 강약과 음색의 변화를 도모하는 악기입니다. 보다시피 악기 자태만으로 피아노와는 다른 바로크 시대의 특유의 그런 멋과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 컨셉인 여창가곡과 풍류음악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우조 이수대엽과 수룡음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우조 이수대엽은 강권순의 노래와 하주한 명인의 검은고 연주로 듣고요. 바로 이어서 수룡음을 김상준 단소 연주와 이민주 합시코드 연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럼 두 곡을 박수로 청해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그래서 가곡은 우리 전통 성악 장르의 3대 장르의 하나입니다. 판소리, 범패, 그리고 가곡 이렇게 꼽고 있고요. 또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제30호로 등록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장르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느린 이스트웹을 들으셨고요. 이제 조금은 거뜬한 우락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편수대엽과 태평가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우락과 함께 들으실 곡은 이민주 양의 그 합시코드 독주, 쿠프랭의 신비한 장벽을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의 바로크 작곡가이자 건반악기 연주자였던 프랑스와 쿠프랭의 클라브센 곡집 4곡 중에 2권에 수록된 론도 형식의 곡입니다. 자, 이어서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즐기고 계시나요? 오늘 이제 마지막 두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연주에 참여해주신 출연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그 가곡의 악기 연주자에게는 율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또 노래하는 가창자들에게는 가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용어가 딱 어울리는 분들인데요. 먼저 조선 사회의 선비들이 시그니처, 요새 말로 시그니처 악기로 그때 말로는 이제 백악지장, 100개의 악기의 장, 최고의 장, 그 자장 뭐죠? 장이면 최고의 장인이죠. 를 연주해 주신 거문고 악기 연주자, 우리 시대의 율계 하주화 명인이십니다. 네. 하주화 선생님은 현재 서울예대 명예교수와 수연풍류방 대표로 활동 중이시고요. 정악이 가지는 그런 고유한 풍류의 맛과 멋을 보존하고 계승하시는 대표적인 거문고 율객이십니다. 그리고 단소와 대금을 잡아주신 우리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위원 김상준 율객이십니다. 여창 가곡 이수자로 즉흥과 창작 그리고 전통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강권순 가객이십니다. 네, 한국 전통음악에 새로운 결을 더해준 합시코드 연주자 이민주님이십니다. 네, 지금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합시코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두 곡을 이제 소개하고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가곡의 편수대엽과 태평가입니다. 편수대엽의 편은 아직 좀 후대에 생긴 곡이기 때문에 박자가 원래 이 가곡의 이 박이 여러분은 못 느끼셨겠지만 박자가 있었습니다. 느린 박이 16박으로 한 장단을 한 프레이즈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프레이즈 주기가 짧아져서 편은 촘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 장단이 10박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템포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거뜬한 그런 느낌의 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편수대역까지 조금씩 빨라졌던 곡이 마지막 피날레인 태평가에 오면 다시 풀어집니다. 굉장히 느려지고 우리 그 전통 음악의 전개 과정을 보통 기경, 결, 해로 얘기하는데 그 해, 풀 해자에 그 풀어지는 그런 맛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창이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맛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편수대엽과 이 태평가를 연이어서 들으시면 조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두 곡을 박수로 맞이할 거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많이 덥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 흐린 날씨가 계속 되면 좋겠네요. 워낙 밖에서 그림 그리는 거 아웃도어 활동이기는 해서 너무 뜨거우면 그림 그리느라고 약간 집중하고 있으면 모르면 새까맣게 타거나 잘못하면 이제 일사병 걸리는 거고 뭐 비 올 때는 그냥 우산 쓰고 그리는 거고 그리면 좋죠 뭐 쾌적하고.

아니면 걸어갈까 좀 고민을 했는데 워낙 여기 성북동 길이 걷기 되게 좋은 길이기도 하고요.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동네 구경하면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길로 복게 되기 전에는 성북천이었네요. 확실히 이게 큰 길 아니고 이렇게 약간 산에서 내려오는 구불구불한 동네길은 다 이런 천이었어요. 냇가. 성북천길 결국은 따라서 올라가겠는데요.

예전에 여기 국수먹으러만 와가지고 몰랐는데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지 몰랐어요. 꽃들도 되게 예쁘게 조성을 해놓고 동네 사람들이 되게 동네를 사랑해서 이렇게 가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징어 게임이랑은 조금 다르고 사방치기인데. 어렸을 때 이거 골목에 그리고 많이 하긴 했었는데. 원래 여기다가 놓고 첫 번 여기서부터 놓고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너무 먼데? 으짜! 짠! 가자! 짠! 짠! 어우, 힘들어, 힘들어.

안녕하세요. 되게 이렇게 문 누구네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되네요. 문인들이 같이 앉아서 얘기하던 곳인가 봐요. 시인들끼리.

어떤 시인들이 있었는지 이름을 조금 쭉 보고 왔는데 같이 모여서 이 동네를 되게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누구의 방 들어오는 것처럼 실내의 느낌도 있고 바깥에 있어서 실외의 느낌도 있고 나무 아래에서 약간 마당 같은 느낌도 있고

일상사 660m 가까운 건가 아닌가 모르겠네. 아까 봤던 대서관들이 진짜 여기 있군요. 성당에 보이는 자리네.

가보다 보니까 성북동 성당이 있네요. 되게 예쁘게 지어진 성당이고 오래돼 보여요. 그리고 되게 작은 마당에 들어오는 느낌이죠. 약간의 옆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아마 이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 그렇거나 성당들이 그럴 텐데 그 벽돌 건물들이잖아요. 요게 주는 그 아늑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동에 있는 그 프란치스코 성당이라던가 뭐 외국 여행 가면 이제 성당들 많이 그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있고 국내에서는 성당 그렇게 많이 그려보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건축 양식에 따라 다를 텐데 그 중간에 큰 첨탑이 하나 있고 옆으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근법이나 이런 것들 소실점 좀 생각해서 그리면 좀 더 명확한데 여기도 비슷한데 이렇게 건축물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약간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윤곽선을 먼저 좀 그려서 전체 모양을 좀 잡아놓고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뭐 앞에, 옆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맞춰서 나가는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코스인데. 아, 막판이 언덕이라서. 아,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뭐.

여긴 분명히 길상사라서 절에 왔는데 되게 성당 느낌의 관세음 보살이 계시네요. 되게 세련됐다. 마리아상 비슷하기도 하고 뭐 성인들은 모두 다 이렇게 비슷하게 좋으신 분들이니까. 절에 안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세련되니까 또 되게 어울리네요.

막 예전에 왔을 땐 이 위까지 안 올라왔었나 봐. 여기 법정 스님 진영각이네요. 저도 불자는 아니지만 법정 스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법정 스님. 법정 스님 유골 여기다가 모신 곳이네요. 되게 고즈나큰 곳에다가 모셨다.

예전에도 왔을 때 이 금강전 바로 옆에는 이 동그란 아치형 문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이게 아마 절이었으면 이게 없었을 것 같은데 옛날 약간 고급 이런 식당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축물 모형, 건축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약간 예쁜 정원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있어서 여기를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옥이나 한옥의 기와를 그릴 때 가끔씩 이제 붓펜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뭐 서예 붓이라고 볼 수도 있고 캘리그래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붓이기도 한데 이게 붓끝으로 그리면 얇은 것부터 조금 거칠게 하면은 갈필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한옥의 기와 느낌과 약간 비슷한 맞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그려보려고 해요.

오늘 한성대입구역에서 시작했는데 그곳에서의 그 넓은 느낌으로부터 시작해서 약간 동네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뭔가 가꾸는 것 같은 화단, 뭐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공간도 있고 작은 또 골목을 들어서면 성당 같은 것들도 있었고 결국은 여기서 한 10분 사이 정도로 잠깐 더 올라왔더니 이런 숲 속에 절이 나오는 이런 되게 다이나믹하게 달라지는 이 오늘의 여행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상사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꽤 많이 있거든요. 나무도 많고 의자도 많고 이래서 여름이라도 잠깐 그 여름의 더위를 좀 피해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

물의 국경선. 세계의 물이 점점 빨리 돌고 있다. 담수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열대와 아열대의 물이 마르고 있다. 남반구의 물이 북반구를 향해 속수무책 빨려 들어가고 마지막 빗방울을 본 것이 언제였을까?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북쪽으로 북쪽으로 물을 찾아 이동하는 난민들의 줄을 서서 고무호수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국경은 얼음처럼 단단하다.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고

마른 돌멩이들만 울퉁불퉁한 기념비처럼 쌓여있다. 아주 멀리서 빙하가 속수무책 무너져 내리고 세계의 물이 더 빨리 돌기 시작하고 담수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다. 물풀 한계선처럼, 수목 한계선처럼 지도 위에는 매일 새로운 물의 국경선이 그어진다. 안녕하세요. 시인 나희덕입니다. 저는 1989년 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9권의 시집을 비롯해서 시와 예술에 대한 비평적인 글쓰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를 흔히 1인칭의 주관적인 발화 방식으로 여기지만 실은 실한 타자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깊이 공감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몸과 언어에 실어내는 2인칭의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가고 말을 건네는 그런 대화적 행위인 셈이죠. 그렇게 타자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가 좀 무거워지고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면한 어떤 현실의 어둠을 외면하고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재현하는 일이 시인으로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서 낭독해드린 물의 국경선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물의 국경선은 잘 사는 북반구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로 인해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반구의 사람들이 그 피해자가 되고 엄청난 규모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다룬 시입니다. 국가와 국가를 가르는 국경선도 있지만 담수 한계선이 점점 북상하면서 새로운 양태의 국경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시장 노트에 가능주의자라는 다섯 글자를 써둔 적이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갖 불가능성들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야말로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믿고 또 살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더군요.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실은 살만하다고 말하는 그런 단순한 낙관주의자가 아니고요. 현실의 고통과 모순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 읽는 걸 좋아했고 습작도 열심히 한 편이었어요. 또 대학에서도 국문학 전공하면서 문학계 활동을 했고요. 그저 시를 쓸 때 그 몰입하는 즐거움이 좋았고 제 자신이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졸업 후에 고등학교 교사하면서 혼자 자취방에서 시를 쓰다 보니까 외롭고 막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썼던 원고들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투고를 했는데 덜컥 당선이 된 거죠. 23살에 시인의 삶이 뭔지 깊이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냥 시인이 됐고요. 그저 계속 시를 쓰기 위한 조건이나 동력을 얻고 싶어서 시인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청소년기에 좀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였고 또 입시체제로 막 그 긴장되어 있는 교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교실을 나와서 학교 주변을 몇 시간이고 쏘다녔거든요. 길에서 식물, 동물, 곤충, 뭐 돌멩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유심히 관찰하고 그게 바로 이제 저한테는 문학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나 기억들이 시를 쓸 때 불쑥 떠오르기도 하고 과학과 관련된 책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시적인 착상을 얻는 경우도 꽤 있어요. 사실 시와 생물학이 그렇게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물체의 원리나 구조, 또 관계와 공생, 또 긴 시간 속에서의 변화 양상, 이런 것들을 탐구한다는 점에서는 시와 생물학이 또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 생각해요. 시인은 어떤 감정이나 사유도 감각화하는 습관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눈에 보이게 만들고, 또 시각뿐 아니라 청각, 호강, 미각, 촉각, 이런 온몸의 감각을 결합해서 어떤 살아있는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죠. 팬데믹 시대를 건너오는 동안 제가 길에서 만난 삶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모습도 저에게는 피나 땀이나 눈물 같은 어떤 체액의 형태로 전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시인의 역할은 비탈에 서 있는 나무처럼 가장 외롭고 가난하고 위태로운 존재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말을 받아 적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프랑스어 시선집이 나왔을 때 그 출판사, 슈엔 출판사인데 그 슈엔에서 주최하는 나무 그늘 아래 낭독회라는 그 페스티벌에 주민국 대표로 초청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알프스 가까운 산골에 그 수십 개의 천막을 치고 거기서 페스티벌을 하는데 정말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출판사 관계자들이나 독자들이 찾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가장 많은 해외 독자들을 만난 기회였던 것 같고요. 낭독회나 작가와의 대화도 반응이 좋았어요. 물론 제가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시집 가능주의자를 낸 후에는 아마도 당분간 산문 작업들에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중에서도 시적인 긴장이나 리듬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시들을 계속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

0: 4살, 만으로 4살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랑 상가에 가서 그냥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그냥 말한 것 같아요. 하라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소리가 별로 안 나고 하니까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오늘날에도 조금 있었는데 계속 반복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악기랑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 악기에서 잘 나는 그 소리의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1: 이쪽이랑 이쪽이랑 신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은
0: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시간 이렇게 막 4시간부터 5시간 이렇게까지 못했고 이제 뭐 팔도 조금 아프고 악기를 이제 들고 있어야 되는 거랑 또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손가락 같은데 이렇게 계속 짚어야 되고 반복 연습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고 또 그냥 바이올린 자체가 너무 좋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꾸준히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저기 동네 학원을 다니다가 본격적으로 한 게 양소희 선생님한테는 지금 테크닉과 음악에 대한 태도 강조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내가 사람들에게 뽑는 게 아닌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국제 콩쿠르는 이제 주아이 모차르트 콩쿠르 8살 때 한번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슬프게도 이제 1라운드에서 떨어져서 다시 9살 때 다시 도전을 해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피콜로 콩쿠르 그리고 벨기에에서 열리는 그루미오 콩쿠르랑 주아이 모차르트 콩쿠르까지 쭉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매 라운드마다 제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또 매 라운드마다 거기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피콜로 그 콩쿨이 제 첫 3라운드 콩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좋기도 했었고 그때 막 가슴이 그때 막 벅차오르고 막 너무 그때는 진짜 행복했던 순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좀 남는 거는 베토벤이랑 모차르트인데요. 모차르트는 일단 약간 개구쟁이 같은 면에도 있고 또 그러면서 순수하고 또 아름다움 안에 되게 뭐 약간 기쁨, 슬픔, 약간 분노, 약간 즐거움 약간 이런 감정들이 담기면서도 꼭 천사가 들려주는 곡같이 전 느껴지고

형태로 이제 이렇게 너무나도 멋진 곡을 작곡을 하셨는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이렇게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진짜 너무나도 잘 저한테 맞춰주셔서 너무 신나기도 했고 연주장이 아닌 다른 곳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색달랐고 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약간 폭풍 몰아치는 약간 이런 곡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약간 테크닉적인 거에서 공학이잖아요. 되게 다른 막 준비되어 있는 그런 약간 이런 스튜디오 그런 것도 아니고 공항에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제 느낌이 되게 약간 떨리기도 했지만 약간 심장이 막 이렇게 약간 그 흥분? 약간 흥분됐던 것 같아요.

홍남파수진님은 되게 화려한 기교보다는 되게 마음을 담은 약간 선율의 깊이가 되게 느껴졌고 되게 뭔가 음악이 되게 따뜻하고 마음에 되게 와닿는 그리고 되게 그런 선율의 깊이가 되게 약간 깊고 되게 약간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음악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연주했을 때 되게 너무 재밌었기도 했지만 제 외할머니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연주했고 또 그 곡 자체가 너무 따뜻한 곡이더라고요.

팝을 베리니코 선생님한테 이제 마크도 받고 그런 게 이제 바이올리스트 김소연 언니와 함께 이렇게 협연을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때 진짜 뭘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배웠고 또 그때 그 언니와 그 팝을 베리니코 선생님과 함께 했을 때 너무 진짜 그 시간이 진짜 너무 좋아서 빨리 지나간 만큼 그때 그 순간은 진짜 제일 인상 깊었고 또 제일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더 음악의 깊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그냥 사람들한테 위로와 행복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음악 공부 같은 것도 더 해보고 싶고 좀 더 음악가들의 책도 더 읽어보고 싶고 또 그 나중에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연주도 해보고 싶어요.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제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0: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리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오구인데 무렵 정도에 오는 얕은 개울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전통 오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 가서 전통 어구 있는 데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그의 형태하고 모양이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민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형태의 어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구를 가지고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아쿠아맨이 들고 있는 창이 이런 형태예요. 이것도 얕은 물에서 어느 정도 씨알이 되는 물고기를 보고 있다가 단번에 찔러서 잡는 창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다섯 개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굵은 물고기들을 찔러서 잡는 물고기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을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물고기 잡을 때 다 이런 창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심하세요. 네.
2: 아니, 선생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왜 또 강에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3: 깐부잖아.
0: 가장 오래 사용했던 두 가지의 전통 어구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한 판.
2: 그 주변에서 또 어구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추측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아.
2: 저기서 뭐 작살 감고 있고 지금. 고기는 다가가면 도망가고. 이걸로 뭘 잡겠다고, 이거. 진짜. 여태까지 하셨던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들이 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 디테일하시네.
4: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2: 됐습니다.
5: 네, 됐습니다.
2: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뭘 잡아야 되지?
0: 벌써. 야, 마음이 급하시구나.
2: 빨리 잡아야죠, 빨리. 시합인데. 고기가 좀 보이긴 보이네요.
0: 보이긴 보이는데 네. 이게 빨라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얕은 물에서 하는 게 가리니까 얕은 물로 가겠습니다.
4: 이쪽 오지 마, 이쪽 오지 마. 이쪽.
2: 방해해야지.
4: 영쇼!
2: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고기가 나를 잡겠는데?
0: 조그만, 한 50마리 잡혔어, 50마리.
4: 벌리면...
0: 50마리 잡혔어. 일단은 잡힐 곳을 봐야겠다.
2: 돌 잡았냐, 돌 잡았어.
0: 와, 여기 엄청 많은데. 너무 빨라, 가죠? 너무 빨라. 저로 가세요, 저로.
2: 열심히 화이팅!
0: 네, 많이 잡히면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아, 왜 안 잡히는 거야? 이거 또 망신 당하게 생겼네.
4: 못 맞췄지?
0: 아, 빠르네. 나도 빠른 사람인데. 아, 어렵네.
2: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또 나름대로 정말 오래된 어구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하고 직접 써봤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0: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제가 전통 공구라든지 이런 걸로 글도 쓰고 네. 뭐 전시도 하고 네. 강의할 때도 늘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2: 그 낚시 잘하시는 프로들도 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3: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2: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이걸로 우리가 고기를 잡겠다고 생각한 게 좀 무모하지만
0: 과거에는 씨알 크고 개체 수가 그만큼 많았을 거고 늘 사용하시는 선조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 이것들을 활용할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2: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기술이 있어야
0: 그렇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0: 젊으시네.
1: 아, 여전하시네요.
2: This is the busiest place on the island. A hair salon where the island's elders get their hair done.
3: 더 젊어진 것 같아.
4: 헤리보다 또.
5: 그러게. 단골, 단골. 단골 손님.
6: 이상하네.
5: 우리 이쁘게, 머리를 이쁘게
2: 잘해요. The owner, Lee Song-ja, has captivated the hearts of her discerning customers.
7: 무슨 마음이 있어갖고 오신 거예요?
8: 여기? 10년 전에 우리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여행을, 청산도로 여행을 왔어. 어제 난 청산도에 반했지. 한
7: 이틀을 혼자 두 분이다, 부부가?
8: 그죠.
7: 그때 원래 한 사람은 마음, 다른 마음인데.
8: 아, 왜냐, 예, 도시가 싫어가지고 어디 그냥 저기 어디서 좀 떠날 때 있으면 떠나자고. 그래서 온 것이 이제 청산도 여행을 왔죠. 근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왔을 때.
7: 지금은 마음이 어때요?
8: 지금은 이제 가려도 못 가죠.
7: 여기 사람 됐네?
8: 네, 여기 사람 됐어. 그냥 짧게 안 하고? 짧게 하고?
9: 알아서 해줘, 그냥.
8: 알아서 하지?
9: 미용사 말해, 마음대로 해야지.
8: 이제 나한테 다 맡겼어.
10: 알아서 다 해주세요?
9: 알아서 잘해줘.
8: 내 손에 달렸어.
2: Not only does she take care of their hair, but she also chats with them to let them pour their hearts out. No wonder these elderly women keep coming back again and again. While Song-ja is busy at her beauty salon, her husband, Chang-min, is also busy with something.
11: 새참 드리려고 보리빵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은 할머니들 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죠.
2: He makes a snack to thank the customers for traveling a long way to come to the hair salon. It's a special service that only the hair salon on Cheongsan-do provides. Every season he makes different snacks. Today, he made the nostalgic barley bread with locally produced barley powder because it's easy to digest for seniors. A happy snack time. Now that they've tried nostalgic food, it's time for a nostalgic song.
12: 노래 한 곡 하라.
7: 뭐 불러?
12: 제일 듣기만 해도 뭐 노래
13: 바람 거 바람바람. 좋지.
12: 바람바람.
7: 바람바람. 바람바람.
13: 제일 시정곡 그게.
7: 바람바람 뭐 불러야지. 근데 이 노래 불러도 바람 많이 불면 이게 문제야.

0: fence.
1: 또 다른데 제주도랑? 옛스러운데 고급스러운 것 같아.
0: At the end of the road.
1: 차 마시는 데 같은데?
0: He spots an unusual building. Who lives in it?
1: 가만히 여기가 이쁜 것 같은데? 계세요.
2: 아유, 선생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아유, 주인님.
2: 예. 근데 이름은 바람, 바람.
1: 얼굴이 주인님 같지?
2: 왔다가 사라지죠, 바람.
3: 동네 형님.
1: 동네 형님?
2: 예, 형님.
1: 한산 형님?
2: 예.
1: 아니, 여기 그냥 일반 찻집이 아닌데?
2: 아, 근데 이게 원래 우사였어요, 우사.
1: 아, 우사면 네, 그 소 키우는
2: 네. 우사였는데 네. 바다에 지피들 모아 가지고 이런 공간을 하나 또닥또닥 하다 보니까
1: 어, 멋있어요.
2: 놀이터입니다.
0: The owner of this place adorned it with discarded items and waste wood that he collected one by one. But it still has the traces of a barn it used to be, like this table and chairs.
2: 전부 다 이제 묵은 것들, 주인들하고 이제 이별하고, 예. 또 제가 또 새로운 만남이죠.
1: 예. 이거는 만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는 거를?
2: 이게 진짜 그 재활용한 건데요. 소, 이거는 돼지구시, 이제 소멍에, 이게 이제 그 돼지, 소구시.
1: 어, 제 손재주가 좋으시네.
2: 그냥 잡놈입니다, 잡놈. 그냥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못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0: He had no plans to stay on this island at first.
1: 얼마 되셨어요, 오신지?
2: 이제 올해 9년 차인가 그래요. 9년 차.
1: 9년 차.
2: 예, 네, 원래 집이 저 지리산인데.
1: 아니, 지리산도 좋지 않아요?
2: 지리산도 좋은데 그 이제. 강이 너무 좋고 계곡이 너무 좋으니까 끝없이 서울 뭐 대도시에 이사를 오시니까 매일 기계 소리예요. 여기는 이제 섬 전체가 이게 국립공원이라서 산을 개발 못해요. 그게 한정돼 있으니까 또 고요함이지 한없이 고요함이지.
0: Now, 청산도 is his second hometown.
2: 아, 참 오늘 지금 우리. 선생님 오신다고.
1: 네네.
2: 전부 무례를 지금 우리 지금 내장하고 형수님들하고 동네 주민들 준비하고 있어요.
1: 전복 어디 전복이에요?
2: 청산도. 청산도 전복이에요. 청산도.
1: 아, 그 드디어 그 말로 만들었던 청산도 전복을 네. 먹게 되는군요.
0: What's 청산도 without abalones?
4: 전복을 직접 갖고 오신 거예요?
5: 네.
4: 왜 가져오셨어요?
5: 예, 김보감용 선생님 오신 데 있어? 필미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 18번이 바람인데.
4: 진짜요?
5: 네.
0: 'Today's dish is spicy raw abalone soup made by an ardent fan. About 80% of abalones in Korea are raised in waters off Wando Island. Cheongsan-do abalones, which grow in a pristine strong sea current, are known for their nice, firm texture. Fresh abalones mixed with various vegetables, sea cucumbers, and spicy seasoning. Jeonbokhwae, the soul food of Cheongsan-do residents, is ready. Some people look forward to this time of year to enjoy this irresistible dish.
2: Oh, 전복 무례가 형수님 오셔서 엄청
1: 잘 먹겠어요.
5: 예, 맛있게 드세요.
6: 네, 우선 전복부터 먹을 필요 없어.
0: Cold rice added to the cool broth makes a substantial meal. It's a true gift of Cheongsan-do.
6: 물에 맛있죠?
1: 서울 와서 노래가 더 잘 나올 것 같아.
6: 그렇죠.
1: 청산도에 와서 청산도 전복을 먹으니까 신선이 된 것 같습니다.

0: 지금 산란기가 다 돼가요. 아, 그건 모든 짐승이나 동물은 산란할 때 이렇게 살이 찌고 이러다 보니까 식감도 이때가 제일 좋고 아. 네, 그래서 연중 지금 5월, 6월 달에 전복 맛이 제일 좋습니다.
1: 아. A happy day spent together.
2: 이런 행복 때문에 우리 청산도를 많이 사람들이 찾는 것 같고요. 이따 금치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슬로우시트라는 이름 밖에 한 번씩 마음 내려놓고 이렇게 충전하고 이렇게 정화 한번 시키는 게 청산도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1: An island where generous nature embraces people. When you're tired of the mundane, the Cheongsan-do bus is always there for you.

0: CorRail is Korea's leading railway operating public corporation, responsible for passenger and freight rail services nationwide. Its engagement with Tanzania dates back to 2014, when it participated in a feasibility study for the Mtwara-Mbamba Bay Railway project.
1: 탄자니아가 철도 건설 개발을 그 인프라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하면서 저희가 감리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0: On construction sites, supervision involves overseeing and inspecting whether projects are carried out safely and in accordance with design specifications. At large-scale construction sites, even a small error can lead to safety incidents, cost overruns, and long-term operational issues. For this reason, in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such as railways, supervision is virtually essential. And Tanzania was the first country where CorRail carried out a new railway construction supervision project overseas.
1: 탄자니아 철도공사가 고객사이고 또 뭐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면 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운영이나 그런 감리 경험자인 우리 코레일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코레일 우리 지사원들을 선생님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사원분들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분들에게 알려주니까 서로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고 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다음 사업도 만들어낼 수 있고
0: CorRail's involvement in the Tanzania SGR project, which began with a construction supervision project, has expanded to include railway operations and maintenance advisory services. From September 2022 to August 2025, it supported railway operations in Tanzania by providing assistance in improving train operation systems, maintenance, and personnel training, thereby strengthening operational capacity and contributing to safe and stable railway services.
1: 탈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철도도 계속해서 궤도를 유지보수 해주지 않으면 그 철도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토목적으로도 계속 지반도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고 체크도 해줘야 되고 또 그 나라가 굉장히 또 더운 나라니까 그 레일의 훼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경험이 있는 코레일에게 이제 자문하고 묻고 저희는 단순히 자문이 아니라 이분들이 스스로 앞으로 철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런 목표를 알기에 저희를 철도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Through its participation in the Tanzania SGR project, CorRail and Tanzania have continued to build mutual trust. Looking ahead, there is also hope for continued cooperation in the railway sector between the two sides in the years to come.
1: 첫 번째로 탄자니아 철도 교육 센터를 건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이런 사고나 또 일회 사항이 있을 때 직원분들이 그런 역량이 있어야 대처할 수 있는데 그 역량을 기르려면 먼저 교육 센터를 건립하셔야 한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 궤도 유지보수 고도화 그 사업을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센터가 생겨도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ODA를 통해서 교육 사업을 하시는 것이 어떻냐라는 제안을 드렸고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참여하려고 코레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0: The hope that cooperation in the railway sector will continue into the future is shared by Tanzania as well.
2: We expect to continue working with the Korea because we are going to build a railway training center using Korea EDCF fund. So we are expecting Korea support into that. But as well, so there's still a lot of work in terms of construc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and maintenance where we have a lot of other Korean companies that I know they are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with our railway company to see how they can fit in and work together in that space.
0: This is Dar es Salaam, Tanzania's largest city and economic hub. Here, another symbolic example of infrastructur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anzania is found. The Tanzanite Bridge, also known as the New Cylinder Bridge.
2: Dar es Salaam is the one of the largest cities in Eastern Africa. It is a population of 6 million people, and it is expected to have a population of 10 million people by 2030. So it is expected to become a mega city by 2030. So because of that, the congestion has been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the city. And the city was organized in such a way, everything was taking place in the CBD. So in the morning, everybody will move to the CBD. And from the northern Dar es Salaam, if you are coming from northern Dar es Salaam to the city, to the CBD, the only bridge that you have to come across, because there was an Indian Ocean in between, it was called Cylinder Bridge. So over time, Cylinder Bridge could not handle the volume of cars in the city. So we had to look for an alternative. A bridge, and that's where the Tanzanite Bridge came in. So the Tanzanite Bridge made quite a huge revolution in Dar es Salaam. It is like 1 kilometer long bridge built by GS Engineering from Korea.
0: Originally launched under the project name New Cylinder Bridge, this bridge is Tanzania's first sea crossing bridge. Opened in 2022, it was constructed with support from Korea's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a government fund providing long-term, low-interest loans to support developmen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is bridge stands as one of Korea's flagship aid projects in Africa. In 2018, GSENC won the contract for the New Cylinder Bridge project. It was a large-scale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cluding both road and bridge sections, with a total length of 6.23 kilometers and a project value of approximately $107 million. This was made possible by the trust built with Tanzania through earlier power transmission projects, as well as accumulated expertise in major overseas bridge construction. But at this point, a question arises. How was the project successfully completed? And what are the key features of the Tanzanite Bridge? To find out, we met with the people involved in the project and heard their stories firsthand.
3: 저는 GS건설의 서준호입니다. 저는 탄자니아 뉴실랜더 브릿지 프로젝트의 공사 총괄 책임을 담당했습니다.
0: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constructing bridges. Among them, the Tanzanite Bridge was built using an extra-dosed bridge design.
3: 엑스트라 도주교는 쉽게 말하면 주탑과 상판을 연결하는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판의 강성이 있지만 그 상판과 그 케이블을 연결하면서 그 더 안전한 구조물입니다. 네. 그리고 케이블의 장력 변화가 적어서 유지 관리 측면에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곡선화를 할 수 있어서 그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0: An extra-dosed bridge is a hybrid structure that combines features of both girder bridges and cable stayed bridges. Like a girder bridge, the deck carries the primary load, while cable stays provide additional support, similar to a cable stayed bridge. In other words, part of the structural load is shared by the cables, allowing for longer spans and greater structural stability in a hybrid bridge system. So why was the Tanzanite Bridge designed as an extra-dosed bridge? To find out, we met with the engineer in charge of the structural design of the Tanzanite Bridge and asked about it.
4: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압축을 받을 때는 굉장히 이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인장을 받는 경우 거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자들은 그 사이에 철근을 넣어요. 철근을 넣는데 이 익스트라 도우즈 같은 경우는 철근에다가 한 가지를 더 넣어요. 우리가 이제 강연선이라고 부르는데 그야말로 그 강제를 이 줄과 같이 로프와 같이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서 그 강제를 양쪽에서 긴장을 시켜서 콘크리트를 미리 압축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뭐 콘크리트 가지고 교량을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교각과 교각 그 사이를 한 20m 정도밖에 못하는데 이런 형식의 교량은 한 200m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의 교량을 선정을 했다는 거죠.
0: The Tanzanite Bridge has a total length of 1.03 kilometers, making it relatively long for a typical bridge. During construction, an extra-dosed bridge design was applied, reducing the number of piers and improving both cost efficiency and buildability. The Tanzanite Bridge and Road Construction Project broke ground in 2018 and was completed in 2021. However, during construction, an unexpected challenge emerged.
4: 가장 예상하지 못한 변수는 역시 코로나였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그 탄자니아를 갔는데 그 이듬해 이제 코로나가 터졌던 거죠.
0: However, construction continued without major disruptions despite the difficult circumstances.
3: 그 상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발주를 해서 모든 자재를 발주를 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그 한국 직원도 들어올 수 없어서 한국 직원, 그다음에 이제 혹시 현장에서 셧다운이 되면 코로나가 발생해서 셧다운이 되면 공정에 아주 엄청난 지연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 뉴셀레나 브릿지가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0: The Tanzanite Bridge and surrounding road project was not carried out by Koreans alone. Many Tanzanians were also involved in the project on site.
3: 공사 기간 내에 하루에 400명에서 500명의 탄자니아 직원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자니아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0: Korean staff made great efforts to build close relationships with their Tanzanian colleagues. As a result, they worked together in close cooperation and successfully completed the project with a shared sense of unity.
3: 한국 직원들이 미리 이제 수알리어를 해서 이제 전보 아산대 뭐 이제 해서 말을 붙이면서 이제 가까이 이제 다가서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다라는 마인드를 갖췄고 그네 나라는 이제 그 폴리폴리라고 해서 천천히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와 우리 문화는 확연하게 틀린데 그 문화를 인정하면서 품질 관리나 안전 관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확실하게 하자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협업하면서 이제 가면서 많이 이제 그 시너지를 냈습니다.
0: In December 2021, construction was completed after 38 months. On March 24, 2022, the opening ceremony of the Tanzanite Bridge was held. Many Tanzanian citizens welcomed the opening of the bridge and shared in the celebration.
4: 처음에 이제 교량의 형상, 상징물, 조형물을 우루 토치라고 해서 나름대로 뭐 좀 미적인 것을 고려해서 주탑 위에 만들어줬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대학 교수님과 그 관계자들이 와서 자기들만의 그 우루 토치를 만들고 싶다.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만든 거 올려달라. 그래서 그들이 만든 우루 토치를 그 토치 위에 다시 올렸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뭐랄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그 교량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교량은 참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3: 아 정말 그 거의 축제 분위기였고요. 그 오픈을 할 때 사람이 꽉 차서 지나갔거든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 탄자니아의 다레스 살람 교통 체증이 너무 그 심해서 그거를 오픈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해 주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 도로가 그냥 차량이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행복의 연결 통로 뭐 그런 거와 우리나라 저희 회사가 그 만들었던 교량이 그 영원히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0: The Tanzanite Bridge has significantly improved traffic conditions in Dar es Salaam. For example, although the distance from Oyster Bay to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is only about 6 kilometers, commuting used to take around 90 minutes. Since the opening of the Tanzanite Bridge, travel time has been reduced to around 30 minutes. Before its completion, the bridge was called the New Cylinder Bridge. However, upon completion, it was officially named the Tanzanite Bridge.
2: This game name Tanzanite was given by my president, High Excellency Samia Suluhu Hassan, upon inauguration, and it says a lot. Tanzanite is a very rare gem, a blue stone, found only in Tanzania throughout the world. And even in Tanzania, it is found in only one source. So it's the most rarest gem on earth, you can tell. So because of the significance of that bridge, my president thought we should christen that bridge the name of Tanzanite, that a rare gem that will beautify the city. Because wherever you're coming from Dar es Salaam, nowadays that is the single most icon that you can easily see and you can easily tell. And that's, wow, what's that great engineering? And somebody will say, oh, that's Tanzanite. That's Korea and Tanzania.
0: Two key examples of infrastructur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anzania. The railway and the Tanzanite Bridge. Through these, we reflect on the journey Korea and Tanzania have shared and look ahead to the path they will continue to walk together.
2: My president came here to Korea for the official visit and then attending Korea African Summit in 2024. That itself should tell you. But before that, my prime minister came, my vice president came, and since I've been here in the past 4 years, I've had roughly 25 cabinet ministers coming to Korea for various meetings. We have seen also a lot of interest to many companies to try to enter Tanzania during the recent time. So yeah, I think it's not about what we have done. I think to me, what gives me a lot of hope is what is there for the future. I think there's a lot of future together. As we're now negotiating with Korea on th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e are about to sign the double taxation agreement, which is we have concluded discussion. Now we are going to discuss about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hich I believe that the moment we finish that one, that it means it will ease now more cooperation on trade. In my case, and I think in my country, it is our next big thing.
0: Connecting spaces, bringing people closer together. Through railways and bridges, Korea and Tanzania have grown closer. Built on the friendship established through this cooperation, the two countries are now moving toward new possibilities. The path Korea and Tanzania will walk together will continue into the future.

0: Wow. Oh, this is a bidding. 에너지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2: 와우.
0: 와.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퍼펙트.

0: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초등학교 5학년 김단우입니다.
1: 사랑초등학교 5학년 박지연입니다.
2: 2학년 박지연입니다.
3: 저는 6학년 박서준입니다.
4: 3학년 김다나입니다.
5: 6학년 차승환입니다.
6: 저는 사랑초등학교 3학년 김다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입니다. 미술은 자유시간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신나가지고요.
0: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이에요. 친구들하고 다 같이 뛰어노는 게 재밌어서요.
2: 국어가 좋아요. 책 읽는 게 좋아요. 과학. 재밌는 실험도 하고 그래서 재밌어요.
7: These children love their school because of their passionate teacher, Kang Ho-young, who runs a science club to help them enjoy learning science. In fact, science was a subject he once struggled with the most, but his students inspired him to start the club.

0: 처음엔 대회 형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회를 그냥 덜컥 지원을 했어요. 지원하게 되니까 아마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랬는데 그게 1년, 2년 계속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과학관을 활동해서 배운 과학적 태도를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이런 것도 과학이고 이런 것도 과학이네, 이런 것도 과학이야 해서 과학을 적용하는 그런 범위도 많이 넓어지고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도 과학을 좀 편하게 생각하고 좀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1: In a remote island village like this, finding even basic science materials isn't easy. But thanks to the students' curiosity and their dedicated teacher, the science club at Sanyang Elementary School was selected as the nation's best case in 2024.

0: Today is a long-awaited science club day. The children prepare for an experiment full of curiosity. What are they learning today?
1: 달강식 깨뜨려 본 사람. 깨뜨려 본 사람. 오, 맞아. 달강을 선생님이 깨뜨려 봤거든. 달강은 쉽게 깨져. 그렇지. 5kg짜리 거든. 자, 들어보세요. 나 빈 주먹. 아, 그렇지. 어, 자, 엄청 무거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2: 네.
1: 이거를?
2: 네.
1: 잘 보세요.
2: 저렇게 안 깨지고.
1: 진짜?
2: 깨지고
1: 깨지고. 오, 오.
2: 야,
1: 자, 이거는 버틸까? 고민스러워. 그런데 얘들아, 몇 킬로를 버텼어 지금? 달걀이 이거를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뭐였을까? 무슨 차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봐봐, 달걀도 구조, 어떠한 구조를 통해서,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큰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거야.
0: Today's experiment is called the Raw Egg Rescue Mission. The students use rubber bands, straws, and other materials to build a structure that can protect a raw egg from breaking. The experiment finally begins. Younger kids build a structure slowly with a teacher's help. The older ones brainstorm their ideas on how to protect the raw egg.
3: 여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여기 밖에다가 이렇게 감싸는 거야. 여기 계란 있고. 그러면은 충격을 계란이 받는 게 아니고 빨대가 받는
4: 거야. 또 작? 빨대는 약간 좀 충분해 보이니까 일단 만들어보자.
0: Their heads are filled with countless ideas and calculations.
3: 그러니까 정육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네모나게 거기 정 그 안에 가운데 이걸 넣어서 계란이 땅에 닿는 게 아니라 빨대가 땅에 닿아서 계란 자체가 안 닿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0: After some brainstorming and a little help from their teacher, the student structures are starting to take shape. The younger kids are also building impressive structures just as skillfully as their older peers. The design looks very safe. It is filled with the children's ideas and pride.
1: 헬리콥터 어때? 괜찮아? 어, 멋있다. 야, 비행기야.
0: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he students make finishing touches until everything is strong and secure.
3: 충격을 안 받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충격을 받고 여기는 그냥 아예 닿지가 않는 그렇게 설계하고 있어요.
0: The children are busy making final adjustments to make their structure strong. They look both nervous and excited. Will their structures be able to protect raw eggs?
1: 재밌게 만들었어요?
5: 네!
1: 혹시 우리 고학년 팀 이거 소개 한번 해줄 이름이 뭐예요?
5: 꼭꼭 숨어라 달걀.
1: 꼭꼭 숨어라 달걀.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6: 달걀이 이 안에 꼭꼭 숨어 있어서.
1: 아, 달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6: 네.
1: 좋았어요. 자, 우리 이사망의 선생님, 자, 이거 이름이 뭐예요?
5: 달걀뱅이.
1: 아, 뼈도 안 깨질 것 같아요?
5: 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나가서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5: 네.
0: Finally, it's time to find out if the structures are strong enough by dropping them to the ground.
7: 파이팅!
1: 파이팅!
7: 파이팅!
4: 파이팅! 파이팅이 아닌 것 같아.
0: It's the most nerve-wracking moment for all.
1: 크게 파이팅!
7: 파이팅!
1: 자, 옵시다. 시윤이가
7: 갑시다.
1: 나와서.
7: 갑시다.
1: 하나, 둘, 셋, 한번 떨어뜨릴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깨진 것 같아.
8: 안
1: 깨졌을까? 안 깨졌을까?
8: 안 깨졌어요.
1: 안 깨졌어?
8: 안 깨진 것 같아.
9: 떠보면 알겠죠? 안 깨졌어.
1: 이제 고양이 한 걸 떨어뜨리겠어. 고양이들 나와보세요, 앞으로. 다 같이 나오세요.
10: 아, 좋아요.
1: 자, 우리 이제.
0: Everyone is nervous.
1: 하나, 둘, 셋, 다 떨어뜨릴게요. 하나, 둘, 셋.
0: The die is cast.
3: 괜찮은데?
1: 괜찮은데?
8: 살았을 것 같아요.
1: 살았을 것 같아요? 소중이 어떻게 생각해요?
3: 살아야 돼요.
1: 살아야 지현이 어떻게 생각해?
8: 약간 떨어질 때 그렇게 큰 소리는 안 나서.
1: 큰 소리 안 나서 괜찮아요. 다음은.
0: The children go down to find out what happened to the raw eggs. They carefully pick up their structures and look inside.
1: 아, 이거 비행기도 약간 틀렸다.
0: The result? Success for both teams.
1: 성공했어요.
8: 귀여워.
1: 귀엽다. 뭐 했어요?
8: 성공했어요.
1: 자, 우리 오늘 과학 동아리 모두 다 성공!
11: 과학을 하면서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우선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실패하는 실험이 더 많아요. 성공하는 실험보다. 하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조금 더 틀려도 창의적인 사고, 나만의 새로운 사고를 배웠으면 좋겠고, 근데 과학 동아리나 기본적인 과학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력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0: Today, the children solved problems in their unique ways and found answers on their own. By conducting science experiments, they're expanding their thinking and fostering problem-solving skills. Their curiosity continues to grow by the day. The children say goodbye to the principal and board the school bus.
1: 수고하셨습니다.
12: 주리 바이바이.

0: Once they leave school, their time with friends comes to an end. School is their only playground. When they return home, they are alone again. How do they spend their time outside of school? Though school is over, Sunghwan's day is just beginning. As soon as he arrives home, he checks his homework. It looks like he has a science experiment assignment today.
1: 탄산수에 아이스티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숙제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하고 있어요.
0: His mind is busy running the experiment in his imagination. But imagination alone isn't enough to satisfy his curiosity.
1: 탄산이 이렇게 터지니까 아이스티 가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섞일 것 같아요. 숙제에 필요한 게 있는데 아이스티 분말로 된 거랑 탄산수랑 좀 사다 줄 수 있어?
0: So he decides to try it for himself. The materials for the experiment have yet to arrive, but he's already getting things ready. His eyes sparkle with excitement about the upcoming experiment.
1: 이거는 아이스티 가루. 이거는
0: The materials finally arrive.
2: 수만은 뭐 하는 건데?
1: 이게 학교에서 준 숙제인데 탄산수를 아이스티 가루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지 하는 건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물도 가져왔어. 물에다 한번 섞어봤어. 한번 넣어볼게.
2: 물하고 완전 차이 난다.
1: 안에 완전히 그냥 가라앉았네. 조금만 섞이고 이거는 물보다 조금 가라앉고 더 많이 섞여.
2: 그렇네. 여기 가루가 조금 남았네.
0: Although it was the same iced tea powder, the results were completely different. The water remained calm while the sparkling water fizzed and bubbled.
3: 그 승환이가 과학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거는 항상 질문을 하는데 저는 좀 짧은 소견으로 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대답을 잘 못 해줬어요.
0: Ever since he was little, Sunghwan has always been a curious child. He liked to make things with his own hands to find answers to his questions. In the answers he found, he discovered the joy of science. Now it's time to write down the results of his experiment.
1: 생각만으로는 이랬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또 달랐어요.
0: Sunghwan always takes science seriously. By thinking, challenging himself, and pulling it through, he has become one step closer to science. Another day full of children's curiosity comes to an end. A new morning dawns on Sareomdo. The first class at Sadang Elementary School today is art. The children are busy decorating seashells ahead of an island festival. Meanwhile, a special visitor arrives at the harbor. A special truck arrives on Sareomdo from across the sea. It is here to show the children a world they had only imagined before. An unusual sight unfolds at the quiet elementary school in this island village. It's a mobile virtual reality experience truck. What brings it all the way to 사량도?
4: 저희들이 다니다 보니까는 아 이게 VR탈에게 진입할 수 없는 또는 저희들을 갖다 요청할 수 없는 그런 도서 벽지 지역이 발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직원들과 함께 교육 기부 활동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우리 또는 우리를 요청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5: 상상수 뭐더라? 또
6: 머리공학. 머리공학. 할 수 없는 것들.
5: 실제로 할 수 없는 것. 먼저 타고 싶은 사람. 저요.
0: The children look excited. It's time to begin a journey to the long-awaited world of imagination.

0: The children have a whale of a time exploring the deep ocean they have never seen before. Now it's the older students' turn. Even their toes look nervous. In the blink of an eye, the kids arrive at the Great Wall of China. They are experiencing the thrill and excitement they can't feel in real life. How will they remember their special encounter with a new world of imagination?
1: 선지어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런 기회뿐만 아니라 나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찾아오는 교육도 좋은데 거기에다 VR이라는 최신 과학 기술까지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너무나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 이런 VR이라는 걸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고 경험한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너무 만족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0: At the end of this very special day, welcome guests visit Sadang Elementary School. They look excited. Yumin and Seungwoo are the graduates of this school. Last year, when they were in sixth grade, they were the leaders of the science club. They were of great help to their teacher and juniors.
2: 처음 과학 동아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6학년들을 의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6학년들이 사량초에서 6년을 다녔고 저는 작년에 1년차였으니까 저보다 사량 초등학교 더 잘 알고 동생들도 더 잘 알아서 제가 하는 말은 안 들어도 이 6학년 하는 말은 잘 들어요.
0: They still remember their science club activities as a special experience. Now that they are in middle school, what did the science club mean to them?
3: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해보면서 이게 어떤 건지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2: 저는 한 명의 똑똑한 과학자보다 여러 명의 꼬마가 잘 만들고 싶어요.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과학을 좋아해야 되고 과학적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고민하는 그런 꼬마 과학자를 만드는 게 저의 과학 동아리 가치이자 방향입니다.
0: Thinking on their own. That is how science began at Sadang Elementary School. Questions asked today are the seeds for nurturing tomorrow's scientists.
4: 제 꿈은 과학자예요.
0: Asking questions, imagining and finding answers on their own. The curiosity of these children from a small school on a remote island is reaching out to the world. We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their questions will grow into ideas that will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0: Five.
1: Game.
0: Action.
1: Action.
2: Action.

0: 제가 지은 이름이요? 사랑이? 너무 사랑해서.
1: 사랑아, 우리 함께 좋은 소리 내보자.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네 살, 만으로 4살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랑 상가에 가서 그냥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그냥 말한 것 같아요. 하라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소리가 별로 안 나고 하니까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오늘날도 조금 있었는데 계속 반복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악기랑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 악기에서 잘 나는 그 소리의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1: 이쪽이랑 이쪽이랑 신나는 부분이야. 왜냐면 이쪽은
0: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시간 이렇게 막 4시간부터 5시간 6시간 이렇게까지 못했고 이제 뭐 팔도 조금 아프고 악기를 이제 들고 있어야 되는 거랑 또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손가락 같은 데 이렇게 계속 짚어야 되고 반복 연습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고 또 그냥 바이올린 자체가 너무 좋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꾸준히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저기 동네 학원 다니다가 본격적으로 한 게 양소희 선생님한테는 지금 테크닉과 음악에 대한 태도 강조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내가 사람들에게 뽑는 게 아닌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국제 콩쿠르는 이제 주아이 모차르트 콩쿠르 8살 때 한번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슬프게도 1라운드에서 떨어져서 다시 9살 때 다시 도전을 해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피콜로 콩쿠르 그리고 벨기에에서 열리는 그루미오 콩쿠르랑 주아이 모차르트 콩쿠르까지 쭉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매 라운드마다 제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또 매 라운드마다 거기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재밌었고 피콜로 그 콩쿨이 제 첫 3라운드 콩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좋기도 했었고 그때 막 가슴이 그때 막 벅차오르고 막 너무 그때는 진짜 행복했던 순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좀 남는 거는 베토벤이랑 모차르트인데요. 모차르트는 일단 약간 개구쟁이 같은 면에도 있고 또 그러면서 순수하고 또 아름다움 안에 되게 뭐 약간 기쁨, 슬픔, 약간 분노, 약간 즐거움 약간 이런 감정들이 담기면서도 꼭 천사가 들려주는 곡같이 전 느껴지고 베토벤은 청력을 잃으신 상태로 이제 이렇게 너무나도 멋진 곡을 작곡을 하셨는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이렇게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진짜 너무나도 잘 저한테 맞춰주셔서 너무 신나기도 했고 연주장이 아닌 다른 곳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되게 약간 폭풍 몰아치는 약간 이런 곡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약간 테크닉적인 거에서 공학이잖아요. 이게 다른 막 준비되어 있는 그런 약간 이런 스튜디오 그런 것도 아니고 공항에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제 느낌이 되게 약간 떨리기도 했지만 약간 심장이 막 이렇게 약간 그 흥분? 약간 흥분됐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담은 약간 선율의 깊이가 되게 느껴졌고 되게 뭔가 음악이 되게 따뜻하고 마음에 되게 와닿는 그리고 되게 그런 선율의 깊이가 되게 약간 깊고 되게 약간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음악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모양의 봄은 되게 약간 포근하고 되게 아름다운 그런 곡인데 그때 연주했을 때 되게 너무 재밌었기도 했지만 제 외할머니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연주했고 또 그 곡 자체가 너무 따뜻한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와 함께 이렇게 협연을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때 진짜 뭘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배웠고 또 그때 그 언니와 그 팝을 가르친 그 선생님과 함께 했을 때 너무 진짜 그 시간이 진짜 너무 좋아서 빨리 지나간 만큼 그때 그 순간은 진짜 제일 인상 깊었고 또 제일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더 음악의 깊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내 위로와 행복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음악 공부 같은 것도 더 해보고 싶고 좀 더 음악에 대한 책도 더 읽어보고 싶고 또 그 나중에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연주도 해보고 싶어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리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오구인데 무렵 정도에 오는 얕은 개울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전통 오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 가서 전통 어구 있는 데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그의 형태하고 모양이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민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형태의 어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구를 가지고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아쿠아맨이 들고 있는 창이 이런 형태예요. 이것도 얕은 물에서 어느 정도 씨알이 되는 물고기를 보고 있다가 단번에 찔러서 잡는 창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다섯 개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굵은 물고기들을 찔러서 잡는 물고기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을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물고기 잡을 때 다 이런 창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심하세요.
2: 아니, 선생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왜 또 강에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3: 깐부잖아.
0: 가장 오래 사용했던 두 가지의 전통 어구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한 판.
2: 그 중에서 또 어구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추측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아.
2: 저기서 뭐 작살 감고 있고 지금. 고기는 다가가면 도망가고. 이걸로 뭘 잡겠다고, 이거. 진짜. 여태까지 그 하셨던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들이 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 디테일하시네.
4: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2: 됐습니다.
5: 네, 됐습니다.
2: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뭘 잡아야 되지?
0: 벌써. 야, 마음이 급하시구나.
2: 빨리 잡아야죠, 빨리. 시합인데. 고기가 좀 보이긴 보이네요.
0: 보이긴 보이는데 네. 이게 빨라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얕은 물에서 하는 게 가리니까 얕은 물로 가겠습니다.
4: 이쪽 오지 마, 이쪽 오지 마.
2: 방해해야지.
6: 영초!
2: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고기가 나를 잡겠는데?
0: 조그만 50마리 잡혔어, 50마리.
4: 벌리면...
0: 50마리 잡혔어. 일단은 잡힐 곳을 봐야겠다.
2: 돌 잡았냐, 돌 잡았어.
0: 와, 여기 엄청 많은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저로 가세요, 저
2: 열심히 화이팅!
0: 네, 많이 잡히면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아, 왜 안 잡히는 거야? 또 망신당하게 생겼네.
6: 못 맞췄지로.
0: 아, 빠르네. 나도 빠른 사람인데. 아, 어렵네.
2: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또 나름대로 정말 오래된 어구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하고 직접 써봤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0: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제가 전통 옹호라든지 이런 걸로 글도 쓰고 네. 뭐 전시도 하고 네. 강의할 때도 늘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2: 그 낚시 잘하시는 프로들도 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3: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2: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이걸로 우리가 고기를 잡겠다고 생각한 게 좀 무모하지만
0: 과거에는 씨알 크고 개체수가 그만큼 많았을 거고 늘 사용하시는 선조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 이것들을 활용할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2: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기술이 있어야
0: 그렇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2: 그거를 뭐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고기를 잡는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0: 야,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네.

오늘 많이 많이 덥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 좋겠네요. 워낙 밖에서 그림 그리는 거 아웃도어 활동이기는 해서 너무 뜨거우면 그림 그리느라고 약간 집중하고 있으면 모르면 새까맣게 타거나 잘못하면 이제 일사병 걸리는 거고 뭐 비 올 때는 그냥 우산 쓰고 그리는 거고 흐리면 좋죠 뭐 쾌적하고.

예전에 여기 국수 먹으러만 와가지고 몰랐는데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지 몰랐어요. 꽃들도 되게 예쁘게 조성을 해놓고 동네 사람들이 되게 동네를 사랑해서 이렇게 가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징어 게임이랑은 조금 다르고 사방치기인데. 어렸을 때 이거 골목에 그리고 많이 하긴 했었는데. 원래 여기다가 놓고 첫 번 여기서부터 놓고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너무 먼데? 으짜! 짠! 으쌰! 짠! 짠! 어우, 힘들어.

안녕하세요. 되게 이렇게 문 누구네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되네요. 문인들이 같이 앉아서 얘기하던 곳인가 봐요. 시인들끼리.

어떤 시인들이 있었는지 이름을 조금 쭉 보고 왔는데 같이 모여서 이 동네를 되게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누구의 방 들어오는 것처럼 실내의 느낌도 있고 바깥에 있어서 실외의 느낌도 있고 나무 아래에서 약간 마당 같은 느낌도 있고

급상사 660m 가까운 건가 아닌가 모르겠네. 아, 아까 봤던 대서관들이 진짜 여기 있군요. 상당히 보이는 자리네.

언덕 올라오다 보니까 성북동 성당이 있네요. 되게 예쁘게 지어진 성당이고 오래돼 보여요. 그리고 되게 작은 마당에 들어오는 느낌이죠. 약간의 옆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아마 이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 그렇거나 성당들이 그럴 텐데 그 벽돌 건물들이잖아요. 요게 주는 그 아늑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동에 있는 그 프란치스코 성당이라던가 뭐 외국 여행 가면 이제 성당들 많이 그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있고 국내에서는 성당 그렇게 많이 그려보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건축 양식에 따라 다를 텐데 그 중간에 큰 첨탑이 하나 있고 옆으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근법이나 이런 것들 소실점 좀 생각해서 그리면 좀 더 명확한데 여기도 비슷해.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약간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윤곽선을 먼저 좀 그려서 전체 모양을 좀 잡아놓고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뭐 앞에, 옆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맞춰서 나가는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했는데 아 막판이 언덕이라서 아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뭐.

여긴 분명히 길상사라서 절에 왔는데 되게 성당 느낌의 관세음 보살이 계시네요. 되게 세련됐다. 마리아상 비슷하기도 하고 뭐 성인들은 모두 다 이렇게 비슷하게 좋으신 분들이니까. 절에 안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세련되니까 또 되게 어울리네요.

여기 법정 스님 진영각이네요. 저도 불자는 아니지만 법정 스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법정 스님. 법정 스님 유골 여기다가 모신 곳이네요. 되게 고즈넉한 것에다가 모셨다.

예전에도 왔을 때 이 금강전 바로 옆에는 이 동그란 아치형 문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이게 아마 절이었으면 이게 없었을 것 같은데 옛날 약간 고급 이런 식당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축물 모형, 건축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약간 예쁜 정원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있어서 여기를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옥이나 한옥의 기와를 그릴 때 가끔씩 이제 붓펜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뭐 서예 붓이라고 볼 수도 있고 캘리그래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붓이기도 한데 이게 붓끝으로 그리면 얇은 것부터 조금 거칠게 하면은 갈필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한옥의 기와 느낌과 약간 비슷한 맞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그려보려고 해요.

오늘 한성대입구역에서 시작했는데 그곳에서의 그 넓은 느낌으로부터 시작해서 약간 동네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뭔가 가꾸는 것 같은 화단, 뭐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공간도 있고 작은 또 골목을 들어서면 성당 같은 것들도 있었고 결국은 여기서 한 10분 사이 정도로 잠깐 더 올라왔더니 이런 숲 속에 절이 나오는 이런 되게 다이나믹하게 달라지는 이 오늘의 여행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상사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꽤 많이 있거든요. 나무도 많고 의자도 많고 이래서 여름이라도 잠깐 그 여름의 더위를 좀 피해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

물의 국경선. 세계의 물이 점점 빨리 돌고 있다. 담수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열대와 아열대의 물이 마르고 있다. 남반구의 물이 북반구를 향해 속수무책 빨려들어가고 마지막 빗방울을 본 것이 언제였을까.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북쪽으로 물을 찾아 이동하는 난민들. 국경에 줄을 서서 고무호수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국경은 얼음처럼 단단하다.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고 마른 돌멩이들만 울퉁불퉁한 기념비처럼 쌓여 있다. 아주 멀리서 빙하가 속수무책 무너져 내리고 세계의 물이 더 빨리 돌기 시작하고 담수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다. 물풀 한계선처럼, 수목 한계선처럼 지도 위에는 매일 새로운 물의 국경선이 그어진다. 안녕하세요. 시인 나희덕입니다. 저는 1989년 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9권의 시집을 비롯해서 시와 예술에 대한 비평적인 글쓰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를 흔히 1인칭의 주관적인 발화 방식으로 여기지만 실은 실한 타자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깊이 공감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몸과 언어에 실어내는 2인칭의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가고 말을 건네는 그런 대화적 행위인 셈이죠. 그렇게 타자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가 좀 무거워지고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면한 어떤 현실의 어둠을 외면하고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재현하는 일이 시인으로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서 낭독해드린 물의 국경선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물의 국경선은 잘 사는 북반구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로 인해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극 현실을 다룬 시입니다. 국가와 국가를 가르는 국경선도 있지만 담수 한계선이 점점 북상하면서 새로운 양태의 국경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시장노트에 가능주의자라는 다섯 글자를 써둔 적이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갖 불가능성들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야말로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믿고 또 살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더군요.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실은 살만하다고 말하는 그런 단순한 낙관주의자가 아니고요. 현실의 고통과 모순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말이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 읽는 걸 좋아했고 습작도 열심히 한 편이었어요. 또 대학에서도 국문학 전공하면서 문학계 활동을 했고요. 그저 시를 쓸 때 그 몰입하는 즐거움이 좋았고 제 자신이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졸업 후에 고등학교 교사하면서 혼자 자취방에서 시를 쓰다 보니까 외롭고 막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썼던 원고들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투고를 했는데 덜컥 당선이 된 거죠. 23살에 시인의 삶이 뭔지 깊이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냥 시인이 됐고요. 그저 계속 시를 쓰기 위한 조건이나 동력을 얻고 싶어서 시인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청소년기에 좀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였고 또 입시 체제로 막 그 긴장되어 있는 교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교실을 나와서 학교 주변을 몇 시간이고 쏘다녔거든요. 네, 길에서 식물, 동물, 곤충, 뭐 돌멩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유심히 관찰하고 그게 바로 이제 저한테는 문학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나 기억들이 시를 쓸 때 불쑥 떠오르기도 하고 과학과 관련된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시적인 착상을 얻는 경우도 꽤 있어요. 사실 시와 생물학이 그렇게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물체의 원리나 구조, 또 관계와 공생, 또 긴 시간 속에서의 변화 양상 이런 것들을 탐구한다는 점에서는 시와 생물학이 또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 생각해요. 시인은 어떤 감정이나 사유도 감각화하는 습관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눈에 보이게 만들고 또 시각뿐 아니라 청각, 호강, 미각, 촉각 이런 온몸의 감각을 결합해서 어떤 살아있는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죠. 팬데믹 시대를 건너오는 동안 제가 길에서 만난 삶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모습도 저에게는 피나 땀이나 눈물 같은 어떤 체액의 형태로 전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시인의 역할은 비탈에 서 있는 나무처럼 가장 외롭고 가난하고 위태로운 존재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말을 받아 적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프랑스어 시선집이 나왔을 때 그 출판사, 슈엔 출판사인데 그 슈엔에서 주최하는 나무 그늘 아래 낭독회라는 그 페스티벌에 주민국 대표로 초청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알프스 가까운 산골에 그 수십 개의 천막을 치고 거기서 페스티벌을 하는데 정말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출판사,

관계자들이나 독자들이 찾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가장 많은 해외 독자들을 만난 기회였던 것 같고요. 낭독회나 작가와의 대화도 반응이 좋았어요. 물론 제가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시집 가능주의자를 낸 후에는 아마도 당분간 산문 작업들에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중에서도 시적인 긴장이나 리듬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시들을 계속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 노래는 거의 다가 뭐 아름다운 시거든요. 물길이 그 아름다운 시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몸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시를 음미하면서 이 생활에 좀 여유스럽고 이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늘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를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 물살은 저는 대한민국에 노래하는 장사익입니다.

0: 보통 노래를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노래를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국에서도 특별히 제일 늦게 시작한 사람입니다.
1: 얘야 문 열어라 잠결에.
0: 제가 이제 실업학교에 다니면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늘 라디오나 오디오에서 들려오는 남진 나훈아 이미자 선생님들 같은 그런 분들이 노래를 듣고 아 나도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동훈 선생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계셨는데 그 학원을 노크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한 3년을 제대로 했죠.

그러면서 제가 70년에 분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을 문화선전대 대원으로 전라남도는 구석구석에 다 다니면서 노래를 했죠. 나 혼자 제대할 쯤 돼가지고 내가 노래를 할까 아니면은 다시 직장 생활을 할까 하다가 노래도 제대로 좀 자신도 없고 또 부모님들이 좀 뒷바라지도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다시 그러면 회사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회사가 벌써 딴 회사로 넘어갔어요. 복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열댓 군데를 전전 오게 됐습니다. 그 힘든 기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고향에 아버지가 풍물, 그리고 장구를 잘 치셨어요. 그 뒤에서 졸졸 쫓아다니면서 아버지 장구 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서 태평소를 보는 아저씨 그 소리가 제가 객지에서 살면서 늘 그 소리가 저한테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나도 태평소를 한번 불어볼까 해서 한소리회라는 데를 찾아가지고 분우나께 단소를 한 1년 동안 하고 또 피리를 한 5년 동안 하고 또 이 대금을 한 10년 동안을 대금 산조를 했습니다. 그 태평소를 불면서 얼마나 저는 기분이 좋은지 모르고 하여튼 그 잠을 못 잤으니까 설레고 뭐 그 소리 자체가 그 태평소라는 악기는 어떤 물론 가락은 있지만은 되게 즉흥적입니다. 재즈 같은 거거든요. 이 판을 보면서 내가 그때그때 불어 제끼는 거거든요. 92년도인가 마지막 직장이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저한테 힘든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쪽에서 저를 월급을 줄 수 없는 지경까지 와가지고 제가 내가 입이라도 하나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광수 선생님을 찾아가서 나 좀 끼워달라고. 그러니까 이광수 선생이 알았어 형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제가 좀 연주도 좀 열심히 하고 쫓아다니면서 지내다가 뭐 김덕수 선생하고 이광수 선생하고 같이 한번 공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김덕수 선생 밑에서는 우리 임동창 씨가 같이 그 사물놀이를 연구하면서 악보를 정리하고 하여튼 디풀에서 우리 둘이 아주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그 디풀에서 친구가 피아노 치면서 하면서 주변에 내가 나보고 좀 노래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전 브루스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잘 있거라 나는 간다고 다다다 이별에 이러면서 둘이 아주 궁합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제가 임동창 친구가 저한테 와서 형 한번 놉시다. 야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46인데 무슨 소리냐. 내가 다 접었어. 근데 아주 적극적으로 임동창 친구가 아 형님 한번 해보자. 딱 한 번만 놀자고. 그래가지고 94년도 11월에 홍대 앞에 있는 조그만 예극장이라는 극장에서 이틀간을 100석 정도뿐이 안 됩니다. 100석 정도인데 400명이 온 거예요. 그때 이틀 동안 800명이 온 거예요. 그 노래를 하고 난 그 이튿날 아침에 처음으로 저한테는 아,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왔던 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굽은 길도 가고 언덕길도 갔는데 아, 이 노래하는 길이 내 운명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가야 될 길이구나. 행복하더라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한 94년도니까 아, 지금 한 32년 정도 됐나요? 네. 쉬지 않고 정말 저는 행복하게 노래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뒤늦게 찾은 제 노래가 저를 살게 하는 그런 의미로 닿는 것 같습니다.

찔레 꽃은 제가 당장 이렇게 살아갈 그런 여력이 없을 적에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이렇게 꽃 향기가 딱 저한테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옆에 빨갛게 덩굴장미 5월달 되면은 거기서 저는 이제 이 향기가 나는 줄 알아서 가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어요. 그랬더니 장미꽃에는 향기가 별로 없어요. 장미꽃 속에 숨어있던 그런 하얀 찔레꽃에서 고기 무더기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도 약간 뭐지만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 이거 나네.

부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찔레꽃만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이게 이심전심이구나. 내 온 정성을 들여서 나 어떤 내 체험과 내가 처한 그런 환경들을 내 나름대로 내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아, 노래라는 것은 노랫말이 좋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저는 노래를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한올 가는 길은 제가 나름대로 가사를 좀 이렇게 첨삭을 했지만은 나머지는 거의 다 99%가 다 시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아, 노래는 시는 노래일 수도 있고 노래는 시일 수 있습니다. 시를 찾는 작업이 노래를 만드는 제일 시초가 됐어요. 출발점이. 하면서도 제가 아주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노래를 부른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 앞에는 죽음이라는 바로 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 놓고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면은 그 정말 그 멋있는 그런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라는 것은 일단은 제 인생의 어떤 얘기거든요. 아, 저 친구가 내 얘기를 하네. 아, 참 세상이 아름답다. 이 세상 나온 게 아름답다 하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미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이토록 평범한 미래. 1999년 여름, 1학기 종강 파티가 끝나고 지민이 내게 자신은 곧 죽을 사람이라고 말할 때만 해도 나 역시 이런 미래를 상상하진 못했다. 어릴 때 내가 상상한 미래는 지구 멸망이나 대지진,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나 제3차 세계대전 같은 끔찍한 것, 아니면 우주여행과 자기 부상 열차, 인공지능 등의 낙관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가 계속 지는 한이 있더라도 선택해야만 하는 건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미래가 다가올 확률은 100%에 수렴한다는 것을. 1999년의 내게는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었다. 미래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과 일어날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설가 김현수이고요.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소설을 써왔습니다. 최근에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소설집을 편했습니다. 8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두 편은 2014년에 쓴 소설이고요. 6편은 2020년 이후에 쓴 소설이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좀 큰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세월호 그 참사가 있었고요. 2020년은 뭐 전 세계인들이 다 똑같이 겪었던 팬데믹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런 사회적인 일들이 개인의 삶 속으로 어떻게 수용되는가, 그리고 그 사건들이 개인들이 미래를 상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삶을 그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 소설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2014년에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기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팬데믹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상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기억이라는 그 키워드로 이렇게 느껴지는 소설들인 셈이죠. 외적으로는 그런 사회적인 큰 일들이 벌어졌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과 뭐 친척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간병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제가는 주로 미학적으로 완성된 작품을 쓰는 게 목표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전에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약간 이제 글이 별로 쓰고 싶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주도 밑에 가면 가파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가파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레지던스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낭독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 서점에 가봤더니 그 서점에서 독서 모임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뭐 이렇게 농사를 짓다 오신 분도 계시고 작업복 차림도 계시고,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뭐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소설을 쓰는데 그런 이야기라면 쓸 수 있겠다. 사람들이 각자가 미래를 전망하는데 좋은 이야기의 바탕을 두고 전망을 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야기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 책을 절판시키려고 했고요. 에세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글의 시효가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판시키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는 그 책을 여전히

독자들이 찾고 있으니 절판은 하지 말고 정 그렇다면 한번 고치시라. 뭐 지금 시대에 맞게라고 했어요. 글을 고친다 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단어를 고치고 이게 아니고요. 전체를 다시 써요. 처음부터. 20년 전에 30대 초반에 저를 따라 쓰는 거죠. 갑자기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게 힘든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30대 초반에 불안정하니까 힘든 건 어쩔 수 없는데 네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20년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안다면 좀 더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각은 뭐냐면 시간을 넓게 보는 시각인 거죠. 이 책이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그 의미가 생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전달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20년 전에 저한테는 얘기는 못하지만 20년 전에 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개정판을 내봅시다 라고 해서 내게 된 거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계속 그 이과 지망생이었고 그 글을 쓰겠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가려고 했던 학과에서 떨어졌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후기 시험으로 영문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 학기 동안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이건 내 뜻도 아니고 이 학교를 다닐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운명을 받고 싶지 않고 해서 이제 수업을 뭐 거의 안 들어가고 도서관을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있을 곳이 도서관밖에 없어서. 그래서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한국 문학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배워가면서 계속 읽었죠. 그래서 읽다가 한 6개월 정도 읽다 보니까 이제 한국 문학의 흐름은 뭐 대충 소설, 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뭐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견해가 생기면 내가 뭔가 쓰고 싶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좀 방황하던 동안 글을 썼습니다. 문학 잡지에 투고를 했는데 그게 당선이 됐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뒤로 이제 뭐 아무튼 우연과 우연이 겹쳐가지고 제가 실로 시인이 됐고 그 다음에 시인이 됐다 그 다음에 소설가가 됐어요. 야 인생 모르겠구나. 그래가지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지금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이제 생각이 그걸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작품들의 거의 모든 그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 있는 거죠.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포기하지 않으면 어딘가는 간다는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 지점은 아닐 수 있는데 어쩌면 더 나은 지점일 수도 있는 곳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어쨌든 어딘가는 가게 됩니다. 그 번역을 하면서 그 소설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지식이 좀 더 늘어나면 번역을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 더 또렷하게 번역이 가능한 거죠. 번역하는 사람의 지식이 뭐 이 정도다 크기가 그러면 요 정도밖에는 번역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작가도 이 정도의 그 뭐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 쓰는 글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다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좀 고쳐줘. 그러면 이제 빌려오는 건데 그럼 고치면 이게 좀 달라져요. 그런 식으로 계속 고칠 수 있어요. 소설은 고칠 때마다 점점 또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라는 게 누가 쓰느냐 이게 중요. 한 것이구나. 누가 번역하느냐가 중요하듯이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걸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 된 거죠. 작년에 그 같이 대화를 했던 작가가 맥스 포트라는 영국 소설가인데 어머니가 그 코로나 시작할 때쯤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맥스 포트가 진심으로 위로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바로 아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병원에서 뭐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줌으로 이렇게 만난 외국 작가가 그렇게 약간 눈물을 글썽이면서까지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거는 이렇게 시간과 거리와 뭐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구나. 우리가 외국 작가들의 뭐 작품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도 어떤 계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돼서 좀 놀랐죠.

0: 예, 그 당시에는 뭐 많이 했죠. 식당 같은 데 이런 데도 납품도 많이 하고, 뭐 학교 급식할 때도 뭐 황정, 저쪽 대강 쪽에 가정집 뭐 이런 데 어디 시골에 사시는 분들한테 부탁하면 색깔 보면 대충 알죠. 지금 중국산은 색깔이 허옇더라고 보니까.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걸 떡매로 탁 쳐가지고 우리 신랑이 뭐 우리 애들도 하고 막 주워가지고 갖다 내다 팔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꿀밤이라고 있거든요. 어, 꿀밤 그거는 알이 더 굵으면서 또 가루도 더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상수리라고는 뭐 요만하잖아요. 요만해. 요만한 거. 그거는 가루도 작게 나오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찾죠. 묵 쓴다고도 찾고 전 부친다고 조금씩.
1: 제가 한 30년하고 할아버지부터 하니까 3대째. 여기는 각 산마다 도토리 나무가 많아요. 죽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죽는 거는 가을에는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옛날 재래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봐줘요. 현대식으로.

0: 도토리 닭 수제비예요. 수제비 안에 이제 그 도토리하고 밀가루가 섞어서 저희가 반죽을 해서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토리 닭 수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음식을 해놓고 네. 저희들한테 도토리 닭 수제비 해놨으니까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히 이름은 이제 지어진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겨울에 알을 안 낳아요 닭들이.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이제 알을 안 놓으니까는 겨울에는 주로 이걸 잡아서 이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많이 크게 해서 이제 도토리 가루가 많았고 밀가루는 그때 당시에 밀가루도 비싸고 귀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조금 넣고 도토리 가루가 그때는 흔해서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0: 쫀득함이 그냥 밀가루만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밀가루는 반죽을 해서 밀가루 수제비를 하면 놔두고는 퍼져서 못 먹잖아요. 근데 얘는 도토리 가루 들어간 거는 그냥 식은 채로 놔둬도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먹어도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먼저 토종닭 한 마리 있고요. 그다음에 황기. 그다음에 가시오가피.
1: 엄나무.
0: 엄나무. 그다음에 생강 조금. 그다음에 요거는 마늘이고요. 통마늘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추.
1: 수제비는 뭐 이제 도토리 가루하고 여기 밀가루하고 이제 소금. 소금 조금 그리고 물 요렇게 들어가요. 지금 1대1로 준비를 했어요. 밀가루랑 도토리 가루. 도토리 맛이 약간 쌉싸름해요. 그래갖고 그거를 없애자고 밀가루를 섞어서 생닭은 끓는 물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뚜껑을 덮지 않는다. 그래야 좀 여기 더 시원하고 좀 구수한 맛이 난다 그럴까요? 황기 넣고 이제 엄나무 넣고 이거는 뭐 그리고 이제
0: 생닭.
1: 이렇게요. 낫 넣고 이제 생강하고 마늘 조금씩만 넣으면 돼요. 대추는 많이 넣. 이 대추도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거라 많이 넣어줬던 것 같거든요. 약재에 물이 우러나도록 30~40분 정도 끓여요. 센 불로 유지를 해서 이렇게 우러내요.
0: 도토리 가루 저희가 1대1로 준비를 했어요. 소금 이게 한 꼬집이거든요. 너무 되지 않게
1: 조금 더.
0: 되지 않게
1: 도토리 가루가 네. 물을 좀 더 많이 먹어요.
0: 됐어?
1: 이렇게

0: 마늘을 좀더 넣었던 것 같아요. 옛날 단양에도 단양 마늘이 지금 유명한 거 보니까 그때도 마늘이 흔했었나 봐요. 그래서 마늘 좀 넣더라고요. 팔팔 끓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이제 푹 삶아내는 거예요. 30~40분 정도도 얘도 끓여야 되는 것 같아요.
1: 뚜껑 열면
0: 발
1: 다리가
0: 홀딱 까져 있어.
1: 살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때가 잘 익은 거예요.

부엌에서 큰 다라이에 퍼서 이거 이렇게 국자 큰 국자랑 들고 들어와서 방바닥에 놓고 우리 뚝 빌라 앉아서 엄마가 퍼줬어요. 우리 엄마는 닭다리를 안 뜯고 찌찌를 안고 오빠만 줬어요. 아. 따로. 이제 전에는 이게 맛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커서 다시 먹게 되니까는 좀 시원하고 구수하다 그렇더라고요.

0: 먹기 싫었던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1: 금곡리라고요. 여기 고수동을 위에 동네예요. 아니요, 지금은 저기 다시 내려와서 저 사이남이라고 거기에 살고 있어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리밥하고 또 감자 쪄서 그거로 밥 보리쌀 섞어서 밥 주는 거. 뭐 거의 그런 거죠, 뭐. 맨날 채짠지랑 마늘종 이렇게 싸줬었어요. 묵도 많이 해줬어요. 김치 썰어놓고 국물에서 해줬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강이었다고 그래야 되나? 닭하고 수제비보다는 국물이 많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건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약재는 그때 우리 엄마는 뽕나무도 들어간 적도 있어요. 환기는 많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환기 캐고 나면 그거를 엄마가 주워오라 그랬어요. 솥이 두 개 걸려있고 우리 옛날 마실려나 모르겠지 이렇게 계단을 한두 개 내려가야지 이제 아궁이 있고 하거든요. 그럼 엄마 맨날 거기 앉아서 이제 불 떼서 그거를 다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끓여주고 뭐 가지가라 소리 지르고 뭐 가지가라 소리 지르고 뭐 다 그 식구가 많으니 뭐 김치도 막 대접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서로 찢어 먹느라고 그랬던 거. 이게 거의 비슷해요. 순서는 달라진 건 없고요. 이제 불세기가 시골은 이렇게 불을 확 뗐던 거. 이거보다는 불세기가 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때부터는 그거는 안 했어요. 거의 도토리 수제비 한지는 한 꽤 오래됐어요. 여기 단양에 다시 와서 아줌마들 모여서 이제 쏙 놓고 저거를 해서 줬는데 맛있다 그랬었어요. 네. 다 모른대요.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맛있다고. 이거는 고급 음식이었다. 못 살 때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는 없이 살아서 많이 할 때 국수도 막 두 반대기씩 뭐 이렇게 밀어갖고 감자 잔뜩 넣고 이렇게 끓여주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그런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고급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의 고급 음식이지 옛날에는 흔했던 거거든요. 이게 거의 닭들도 다 키웠어요 옛날에는 집에. 엄마죠 뭐. 뭐 진짜 뭐 좋다 싫다 해도 이제 엄마 생각을 하니까는 그 음식이 생각이 났던 거기 때문에 엄마예요.

일찍 먹고 싶으면 일찍 먹는 거는 상토라고 거름을 사다가 그 포토에다가 거름 넣고 씨앗 넣어가지고 일찍 심어서 2월 말 정도는 이제 씨를 넣으면은 한 7cm나 10cm 정도 크면은 그때 이제 내다 심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 개씩 달려요. 이렇게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근데 여기 크고 이건 작아. 이 수염이 좀 까불어하게 마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따는 거고, 또 육안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이렇게 탄탄해요. 물렁물렁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따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그냥 이걸 이렇게 제키면 됩니다. 제키면. 맛있게 찌려면 이 껍데기를 까가지고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 옥수수를 넣어가지고 물에 잠길 정도로 해가지고 찌면 더 맛있어요. 이 옥수수를 가지고 옥수수 범벅을 할 거예요. 죽보단 조금 대직한 게 범벅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이게 주식으로 많이 먹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주식이 아니고 이게 맛으로 먹으니까 70년대 그 전후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때 그럴 때는 힘들었으니까 이걸 주식으로 많이들 먹었죠. 옥수수를 이제 껍질을 까서 기피를 해가지고 불려서 삶아서 팥이랑 같이 이제 걸쭉하게 끓이는 거를 옥수수 범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끓여가지고 금방 뜨거울 때 먹는 것보다 약간 식었을 때 먹으면 더 찰기가 있고 좋아요. 일단은 옥수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팥, 그리고 줄콩이라는 거 들어가고, 그리고 소금으로 이제 감미하고, 그게 재료가 주 재료 전부예요. 삶는 거는 지금 따는 게 맞는 거고, 말려가지고 이 깊이 내서 범벅하는 거는 완전히 밭에서 말린 연에 다 연그릇을 따는 거예요. 완전히 말른 연그른 거를 가지고 따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완전히 말린 다음에 방앗간에 가서 껍질을 까는 거예요. 손으로는 안 되고. 그게 다 말랐을 때. 옥수수도 이렇게 까보면 속이 손톱이 안 들어가고 딱딱하게 연그른 거. 그게 완전히 연그른 거예요. 그거 일찍 심어서 한 8월 말? 9월 초 이렇게 하면 다 연글 거예요. 처음에 걸어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뒀다가 초겨울 이제 완전 가을 다 지나고 그때 한가할 때 이제 까는 거예요. 양이 많은 사람은 경운기라도 깔더라고요. 경운기로 밭기로다가 뭐 이렇게 그거 밭 가는 그 기계 그걸로다 이렇게 갈아도 까는데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코팅된 고무장갑 그거 끼고도 하고 또 이 송곳 갖고 이렇게 찔러가지고서 까더라고요. 아무 데서는 안 해주고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멀리 가야지 있어. 저 가곡이라든가 충주 가는데 어디 덕산 방앗간 그런 데 가야지 해주지 아무 데나 다 안 해주더라고요. 물에다 불려놓고 이거 옥수수를 최소한 4-5시간은 불려야 됩니다. 이게 파산 한번 끓여가지고 떫은 맛을 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불린 옥수수랑 팥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삶으면 되는 거예요.

0: 옥수수 넣고 옥수수에 한 3배 정도 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5분 내지 20분? 그런 다음에 뚜껑 열고 이제 간 맞추면서 이 콩도 줄콩도 넣고 그리고 저어가면서 누르니까 그때 그렇게 저어가면 끓여야지.
1: 20분 정도. 네, 그런데.

과거에 먹던 맛 그대로일까? 뭐 빨리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죠. 역시 흔히 먹던 음식이 아니니까 빨리 해서 먹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했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드셔보셨고, 그 이제 중년에 들어오신 분들, 뭐좀 젊은 분들이 처음 드셔보셨다고 그러셨죠.

0: 저는 덕천이에요. 뭐, 밭 농사도 하고, 논 농사 좀 하고, 뭐, 그냥 그 정도. 그렇죠. 먹을 것만 조금씩 했지. 그때는 쪄먹는 거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많이는 안 하고, 조금씩 하죠. 옥수수 씨를 농협에 가 사서, 사가지고 그걸로 심는 거예요. 지금 심었던 걸 말렸다 그걸로 심기를 하는데 거의 거기서 받아가지고 심는 거죠. 그냥 삶아 먹어요. 그리고 말린 거 있으면 겨울에 이제 튀겨 먹고. 어려서는 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 동네 와가지고 알았어요. 저희 경로당에 와서 처음 얻어먹고 이제 그걸 이제 그때 배워서 한 거예요. 당장 쪄먹는 건 따는데 그 말리는 거는 안 따고 나무가 말릴 때까지 그냥 뒀다가 이제 송이가 다 말르면은 그때 까가지고 잎을 한두 송이 더 달아가지고 매달아놔요. 추녀 밑에다가 매달았다가 이제 가을 수확하고 좀 한가하면 그때 이제 내려가지고 까가지고 이제 방앗간에서 깊이도 내고 그렇게 하죠. 옥수수가 이제 한 2부 정도 되면 팥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으니까 고기 분량을 맞춰서 조금만 넣는 거예요. 한 줌만. 많이 들어가면 안 좋아. 줄콩도 매달 정도 넣어야지. 오늘도 매달 넣었잖아. 송간 넣으면 또 담백하고 또 구수한 맛이 있고 또 기호 따라 단걸 좋아하신 분들은 단걸 넣어도 드셔도 됩니다. 이거 알을 먹어보면 알죠. 그 옥수수 알을 먹어보면은 다 퍼졌다는 걸 알죠. 주로 겨울에 먹는 거지. 반찬은 뭐 김치 정도 있으면 김치나 뭐 총각김치 정도 겨울이니까 그 정도 있으면 다른 건 반찬은 뭐 크게 필요가 없어요. 예. 경로당에 그런 것도 해 먹고 뭐 그거 갖고 와서 경로당에서 해 먹습니다. 그걸 갖고 오면 이제 분야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 회원들이 이제 끓여가지고 이렇게 놀아 먹는 거예요. 맛이 좋아요. 구수하니. 한 번씩 먹으면 뭐 싫지 않고 좋아요. 지금은 별식으로 먹지만 그때 당시는 주식으로도 먹겠죠? 쌀이 귀할 때니까. 별미로 먹을 만한 음식이에요. 괜찮은 음식 같아요.
1: 한 30년 살았죠. 옛날엔 그리고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올챙이 국수라고 그런 것도 시골에서 해 먹었어요. 강릉에
0: 그렇죠.
1: 가면 다른 사람은 해 먹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안해 먹었어요. 80년대까지 옥수수 밥 먹은 집이 있어요. 먹어봤지. 어머님도 해줬지. 그때만 해도 옥수수가 주식으로 많이 먹을 때니까. 옛날 게더 맛있지. 옛날에 배고픈 시절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거 많이 심어서 먹으니까 같이 나 가는 소금으로 했지. 간장은 시커머니까 안 넣고 소금. 우리 클때 먹었지 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한 초등학교 다니면서 국민학교까지 다니면서 그런 거뭐 먹었지. 누가 아는 사람 삶아가지고 먹어보라고 맛을 먹어보라고 가져왔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이제 아는 사람 디저트로 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거 그래 얻어 먹어봤지. 그 옛날 맛이 안 나. 옛날은 배고픈 시절이니까 다 맛있는 거예요. 안해
0: 옥수수에
1: 먹었어요. 옛날에 클때 먹고는 안해 먹어. 해주는
0: 기억이
1: 거는
0: 남고.
1: 얻어 먹어.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 전주 세계수리축제가 새롭게 선보이는 경기 전의 아침 1 풍류뚜라하게 사회를 맡은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 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은 17, 18세기에 유럽 음악을 대표하는 합시코드 음악과 같은 시기에 조선 선비들이 향유하는 우리의 예술 가곡을 함께 어울리는 그런 특별한 음악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악기 합시코드는요, 16세기 초반부터 약 300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건반 악기입니다. 외관상 피아노와는 비슷하지만 피아노와 달리 페달이 없습니다. 대신 아티큘레이션 등의 어떤 연주 방법을 통해서 강약과 음색의 변화를 도모하는 악기입니다. 보다시피 악기 자태만으로 피아노와는 다른 바로크 시대의 특유의 그런 멋과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 컨셉인 여창가곡과 풍류음악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우조 이수대엽과 수룡음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우조 이수대엽은 강권순의 노래와 하주한 명인의 검은고 연주로 듣고요. 바로 이어서 수룡음을 김상준 단소 연주와 이민주 합시코드 연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럼 두 곡을 박수로 청해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그래서 가곡은 우리 전통 성악 장르의 3대 장르의 하나입니다. 판소리, 범패, 그리고 가곡 이렇게 꼽고 있고요. 또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제30호로 등록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장르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느린 이스트웹을 들으셨고요. 이제 조금은 거뜬한 우락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편수대엽과 태평가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우락과 함께 들으실 곡은 이민주 양의 그 합시코드 독주 쿠프랭의 신비한 장벽을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의 바로크 작곡가이자 건반악기 연주자였던 프랑스와 쿠프랭의 클라브센 곡집 4곡 중에 2권에 수록된 론도 형식의 곡입니다. 자, 이어서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즐기고 계시나요? 오늘 이제 마지막 두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연주에 참여해주신 출연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그 가곡의 악기 연주자에게는 율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또 노래하는 가창자들에게는 가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용어가 딱 어울리는 분들인데요. 먼저 조선 사회의 선비들이 시그니처, 요새 말로 시그니처 악기로 그때 말로는 이제 백악지장, 100개의 악기의 장, 최고의 장, 그 자장 뭐죠? 장이면 최고의 장인이죠. 를 연주해 주신 검은고 악기 연주자, 우리 시대의 율계 하주화 명인이십니다. 네. 하주화 선생님은 현재 서울예대 명예교수와 수연풍류방 대표로 활동 중이시고요. 정악이 가지는 그런 고유한 풍류의 맛과 멋을 보존하고 계승하시는 대표적인 검은고 율객이십니다. 그리고 단소와 대금을 잡아주신 우리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위원 김상준 율객이십니다. 여창 가곡 이수자로 즉흥과 창작 그리고 전통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강권순 가객이십니다. 네, 한국 전통음악에 새로운 결을 더해준 합시코드 연주자 이민주님이십니다. 네, 지금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하시코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두 곡을 이제 소개하고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가곡의 편수대엽과 태평가입니다. 편수대엽의 편은 아직 좀 후대에 생긴 곡이기 때문에 박자가 원래 이 가곡의 이 박이 여러분은 못 느셨겠지만 박자가 있었습니다. 느린 박이 16박으로 한 장단을 한 프레이즈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프레이즈 주기가 짧아져서 편은 촘촘하다.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 장단이 10박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템포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거뜬한 그런 느낌의 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편수되어까지 조금씩 빨라졌던 곡이 마지막 피날레인 태평가에 오면 다시 풀어집니다. 굉장히 느려지고 우리 그 전통 음악의 전개 과정을 보통 기경결해로 얘기하는데 그 해, 풀해자의 그 풀어지는 그런 맛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창이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맛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편수대엽과 이 태평가를 연이어서 들으시면 조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두 곡을 박수로 맞이할 거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Hee-seok Research.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낙엽이 지는 걸 보이 가을도 다 가뿐네. 차나! 차나!
1: 네!
0: 허 뜨겁나!
1: 가요!
0: 차나, 시골은 해가 금방 진다 아이가. 자, 저가 파출소, 그 옆에가 사무소.
1: 근데 여기 탕후루는 안 팔아요?
0: 당서역! 시내 나가면 팔지. 얼마 안 멀다. 버스까지 30번 버스 타고.
1: 그게 아니고 탕후루!
0: 미국갈매! 명수갈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 한다고 또 나와가지고.
2: 아이고,
0: 아이고, 쟤 오늘은 몸이 좀 개안인갑네.
2: 아유, 할배가 약초 달려줬잖아.
0: 맞다.
2: 덕분에 많이 좋아졌지.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저 그래가지고 그 새벽부터 힘이 넘쳐가지고 여 마을 사람들 먹으라고 김치전 좀 부쳤지.
0: 박경 신나겠네.
2: 아유, 그러니까. 근데 야는 누구?
0: 아, 내 손자 찬이다. 인사해라. 선우 찬.
2: 아, 손자. 아이고, 아이고, 똘똘하게도 생겼네. 그래, 찬이는 몇 살?
1: 12살.
2: 아이고, 우리 명석이랑 동갑이네. 아이고, 뽀얀개는 서울에서 왔구나.
0: 네, 찬아, 이 할배가 효감맨의 전세 들리출까?
3: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도깨비들 살고 있었다네. 사람을 좋아하는 도깨비가 사는 독강면 하루요.
1: 독 뭐라고요?
3: 독강면.
1: 도깨비가 있다.

0: 독각면 독각면 이처럼 아주 독특한 마을 독각독각 여기는 독각면 이만큼 아주 신비한 마을
1: 독각면? 아유 명수가
2: 맺자 아유 내가 젓가락을 깜빡했네
3: 얼른 가지러 갈 어, 찬아 이거 잠깐만 있으래
1: 어? 어 할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진짜 조용하네

0: 잘생겼다. 어?
1: 친하게 지내자.
2: 학교에 5학년은 10명이 전부. 어? 와, 너 진짜 하얗다. 역시 서울 친구. 반가워?
0: 어, 그래, 나도 반가워.
3: 근데 넌 이름이 뭐야?
0: 어, 선우찬.
3: 아, 우찬이?
0: 아니, 이름은 찬이고 선우가 성이야.
2: 아, 복성이네. 우리나라의 복성엔 선우, 독고, 남궁, 제갈, 황보 등의 성씨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세 글자 이름을 짓는 관습이 있지. 그래서 드물게 복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을 외자로 짓는 경우가 많아. 선우찬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복성인 남궁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야.
3: 우와! 근데 넌 이름도 진짜 잘생겼다. 역시 서울 사람이라 그런가 봐.
0: 그게 무슨 소리야.
4: 얘들아, 김치 좀 먹어라.
3: 네! 가자.
5: 야, 우찬.
0: 찬이라니까.
5: 너 주영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3: 어?
6: 주영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0: 왜?
6: 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질문이 많아?
0: 내가 왜 네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6: 서울에서 왔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 이거야. 이름도 이상한 게.

0: 이상한 마을.
1: 자나 가자.
0: 네.
1: 자, 저가 파출소.
0: 그거 아까 말씀하셨어요.
1: 맞나? 저기 반갑다고 하는 기다. 같이 맞춰주면 좋아한다. 이거 그게 어디다 놔뒀더라.
0: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야, 이거 신난다.
1: 와이라 너. 유 와서 밥 먹자.
0: 야, 너. 네.
1: 우리 찬이 배고프지요?
0: 네.
1: 원래 배가 비어 있으면 마음도 비어뿐다. 자.
0: 에, 이게 뭐예요? 아, 젤리예요?
1: 메밀무.
0: 메밀무?
1: 옛날에 독강면에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살 때는 한 달에 한 번 이 메밀묵 장수도 다녀갔었거든. 묵은 참 신기한 음식이란다. 파리 빠져라 저야 완성이 되고, 그냥 먹으면 빙숭맹숭하지만 양

0: 할배 손님이 왔나 보다. 메밀묵 여 두고 갈 테니까 먹고 자거라. 알았지?
1: 네.
0: 그래 그래.
2: 이 시간에 손님이 온다고? 역시 시골은 참 이상해. 근데 메밀묵이 그렇게 대단한 음식이면 나는 한 번도 못 먹어봤지. 푸딩 같기도 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엄마 아빠도 메밀묵 먹어봤으려나? 같이 먹고 싶다. 뭐야 무슨 소리야? 우와, 이게 언제적 텔레비전이야? 어디 보자. 어, 조직이 나네.
3: 맛 나는 옥수수. 우리 옥수수 밭으로 오시면 버스 종점까지 30분 정도. 또 걸어서 30분 정도.
2: 거.
3: 한때 버스가 한 시간.
2: 딴 거. 어, 뭐야 무슨 텔레비전이 이래? 아, 깜짝이야.
4: 고소한 냄새.
5: 메밀묵 냄새.
2: 어, 뭐야? 누렁아, 너야?
6: 오케이. 흑백 요리조리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래기 체크, 두부 체크, 메밀묵. 메밀묵. 이건 메밀묵 냄새!
7: 메밀묵! 맛있겠다!
2: 뭐야, 3D 팀인가? 눈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잖아!
6: 스멜! 이, 아니라? 오늘 미션에 메밀묵이 있었나?
8: 아유, 피디님! 여기 신통방도 홈쇼핑인데요?
9: 예!
6: 아! 아니야, 지금 이래도 늦지 않았지? 오케이, 신통방통 방송 시작합니다! 개비 액션!
9: 갑자기요?
2: 아, 접수! 접수! 나는 두티!
5: 나는 조리! 우리 앞서 구두리! 신통방통! 우리는 신통방통!
2: 나는 미리 다시 쓴 적이 없는데!

0: 오케이!
1: 도토리! 도토리를 아까 어디서 봤었지?
2: 힌트! 마당을 살펴보세요!
0: 저쪽!
2: 아! 우와, 여기 도토리가 엄청 많잖아! 나 도토리 하나만 줄래? 어, 방송 끝나겠다! 빨리! 아, 고마워! 도토리 하나만! 고마워! 아,
1: 잠깐만! 내가 지금 꿈을 꾸나? 도토리를 모아서 물건을 산다고?
3: 하리야! 도토리 감투 곧 마감합니다!
4: 도토리 한 상자를 모았다면 상자를 누렁이 집에
0: 올려주세요! 아,
1: 이게 조금 부족한데... 누렁아 미안해...
3: 자! 마감 30초죠!
2: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4: 빨리 오삼! 빨리 사고!
0: 빨리 오삼! 빨리 사고!
1: 오! 오 이거 안 되는데? 어, 안 되는데!
2: 라고 말하는 당신! 저녁 전화를 이용하세요!
4: 어디냐고요?
0: 저쪽!
3: 아. Count!
0: 10!
4: 9! 8! 7!
1: 8, 2, 5, 3!
0: 6, 5, 4, 3, 2, 1!

0: 내일 아침 마당으로 배달됩니다.
1: 이건 꿈이야.
2: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3: 안녕.
1: 가지볶음 싫어. 아, 누렁아, 시끄러워. 아, 잘 잤다. 응? 누나 뭐해? 어? 잠깐만. 아이, 설마. 응? 와, 진짜다. 어? 정말로 택배가 왔잖아. 어디 보자. 오, 도깨비 감초. 이게 정말 사람을 안 보이게 해준다고? 아, 맞다. 학교 가야지. 누렁아,

0: 멍돌아, 그거 한 입만 먹자.
1: 어, 안 돼. 나 이거 용돈 모아서 겨우 산 거란 말이야.
0: 아, 진짜 한 입만 먹고 줄게. 어,
1: 너 저번에도 그래 놓고 네가 다 먹었잖아.
0: 아, 진짜? 너는 친구도 못 믿냐?
1: 어, 안 돼.
2: 그만! 복도에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잖아. 미세먼지 좋음에 해당하는 농도는 0에서 3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보통에는 31에서 8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야. 그런데 지금 여기는 151 이상, 매우 나쁨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코와 상기도에 영향을 미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우리같이 기관지가 약한 어린아이들에게 미세먼지는 치명적이라고. 그리고 윤대성도 명석이 거 뺏어 먹지 말라 그랬지?
3: 주영이 넌 맨날 나한테만 그래. 아, 어?
4: 대성아, 이거 네 소리야?
0: 아, 원찬아.
5: 나 아니야.
0: 어? 아, 원찬이잖아, 원찬이.
2: 아니야, 오늘 일기예보에 비는 없었어.
1: 와, 좋았다. 얘들아, 교실로 가자.
2: 가자. 대성아, 가자.
0: 어, 주영아, 먼저 가고 있어. 나 화장실만 갔다 갈게. 휴, 들킬 뻔했네. 야, 우찬, 너 똑바로 안 보고 다녀?
1: 네가 귀를 막고 있었잖아. 그리고 내 이름은 우찬이가 아니라 선우찬이라니까.
0: 이게 진짜. 아, 너 이따 두고 보자.
1: 아하! 도깨비 감투 사용법. 도깨비 감투를 머리에 얹으세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세요? 누구 있어? 없지? 아이 진짜 이놈의 방구 못된 방구 왜 항상 학교만 오면 난리야 주영이가 들면 어떡하려고

바람이 불었나? 아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아이, 진짜 시원하다. 뭐야? 누구야? 아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어, 엄찬이, 어, 샤라 왔어?

0: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너 그거 당장 안 지워?
1: 그럼 나랑 한 가지만 약속해. 앞으로 나한테 못되게 말하지 않기.
0: 알겠어, 우찬아.
1: 그리고 내 이름은 찬이야. 우찬이가 아니라 선우 찬.
0: 알겠어, 우찬아. 찬아.
1: 나 당장 교실로 가서 이거 애들 다 들려줘야겠다.
2: 알겠어. 알겠다고.
1: 약속.
2: 약속.
3: 이놈의 방구.
0: 지금까지 이런 일은 많았다. 난 짜장인가 순경인가. 여기 짜장면집 아니. 예? 사람을 찾는다. 실종 사건인가? 예. 예. 찾으시는 분 성함이 양꽃님씨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럼 이만 출동.
4: 박순경아! 아이고.
0: 어, 할아버지. 독가.
4: 어, 독가.
0: 아, 소식 들었습니다. 그 손자가 와 있다고.
4: 맞다.
0: 아, 그럼 전 바빠서 이만.
4: 니한테 줄 게 있어가?
0: 저한테요.
4: 자,
0: 어이구야.
4: 니 요새 배 아프다 안 했나? 이거 보면 뭐 배도 안 아프다.
0: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4: 내 부탁이 있는데.
0: 부탁이요? 말씀하시죠.
4: 우리 손자가 여 와가 뭐 찾아달라 캐도 님 모르는 척해래.
0: 손자가 뭘 물어봅니까?
4: 지금 엄마 아빠 어디에 있는지 주소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다 아이가. 찬이가 여 와 있는 동안 지금 부모 맴이라도 펴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빨리 서울로 돌아갈 테고.
0: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찬이한텐 절대로 이 습.
4: 아, 습.
0: 비밀로 하겠습니다.
4: 어이야, 어이야.
0: 그럼 전 아이고. 이만 독가.
4: 어, 독가.
0: 예.
4: 잘 가래.
0: 예. 아이고.
4: 미용수 갈매.
0: 아이고, 아이고, 미용수 갈매.
5: 이야, 저거 봐, 저거 봐.
6: 아유, 뭔데?
5: 찬이가 벌써 도깨비 감투를 사용했어.
6: 정말이 돼?
5: 쓰고도 남았지. 대성이가 방구를 빠.
6: 빠.
5: 찬이가 녹음을 따.
6: 따.
5: 대성이한테 한 마디 퍼. 그런데
6: 어.
5: 대성이가 아무리 미운 말을 했다지만 음? 녹음을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인데 저렇게 둬도 될까?
6: 에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찬이도 알고 있을 거야. 아직 서툴러서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5: 지켜보자고.
7: 어디지? 아이, MG!
0: MG요?
7: 아니, 대사가 그게 아니죠. 아, 그... 대본에 덕과 해배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부탁한 거겠지? 에이? 라고 써있는데 그걸 틀리시면 어떡해요?
5: 아니야,
7: 조명 아웃!
5: 예? 어, 뭐야?
7: 조명 인!
0: 또!
7: 드디어 벌써 3시간이나 지났네!
0: 예? 아,
7: 자, 다음 씬 스탠바이! 깨비 액션!
0: 잠깐! 온다!
6: 온다!
0: 저쪽!
6: 명서가! 명서가! 같이 가!
0: 빨리 와!
6: 야, 야, 너는 힘들지도 않아.
5: 너도 곧 익숙해질 거야.
6: 너는 꼭 우리 할아버지처럼 말한다.
0: 아, 너 근데 대성이랑 싸웠어?
6: 어? 아니? 왜?
0: 아니, 대성이가 네 앞에서 꼼짝을 못하길래.
6: 아, 어, 그냥 말 좀 예쁘게 하라고 했어.
5: 대성이 너무 미워하지 마. 주영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0: 대성이가 주영이 짝사랑하거든?
6: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한테도 맨날 멍돌이라고 놀리잖아. 아무렇지도 않아.
5: 응, 괜찮아. 난 마음 부자니까.
6: 마음 부자?
5: 응,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진짜 부자는 마음 부자랬어. 마음이 부자면 화낼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대.
6: 오, 어, 와, 바람 진짜 시원하다.
5: 어때? 이제 기분 좋아?
6: 응?
5: 아니, 너 처음 독강면 왔을 때 왠지 좀 슬퍼 보여.

0: 꿈이었거든.
1: 내가?
0: 나도 알아. 엄마 아빠랑 떨어져 지내는 건 슬픈 일이니까.
2: 아빠가 금방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어.
0: 물론이지. 분명 그러실 거야. 너도 마음 부자니까. 그리고 여기 독강면도 되게 좋은 곳이다. 나도 지금은 우리 할머니랑 있는 게 제일로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찬이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화이팅!
2: 화이팅!
0: 찬아, 나 내려가서 도토리 마저 줍고 있을게.
2: 응, 이따 봐.
0: 응. 아.
2: 어? 우와, 별이 쏟아질 것 같잖아. 진짜 예쁘다. 서울에선 비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잠깐만. 옛날에 아빠가 그랬는데? 별 보면서 소원을 빌었다고.

0: 명소가! 아, 명소가! 같이 가!
1: 자, 신동방통 홈쇼핑! 오늘 상품은 저희 KBS도 1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초특급 상품! 바로
2: 구미호 꼬리!
3: 꼬리를 붙이고
0: 붙이고
3: 제자리에서 세 바퀴 달고
0: 세 바퀴!
3: 그 사람 이름을 외치면
0: 원하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지! 원하는 사람으로 변한다고?
2: 어?

0: 어, 아저씨! 어, 아저씨! 에? 아저씨! 안녕하세요.
1: 어, 그래! 무슨 일이지?
0: 명석이 할머니가 김치전 부치셨다고 먹으러 오라세요.
1: 김치전... 안 돼! 아저씨는 여기 쓸어야 돼!
0: 들기름에 파삭파삭하게 부쳤다고 따끈따끈할 때 드셔야 된다 그랬는데...
1: 들기름... 안 돼! 아저씨는 여기 지켜야 돼!
0: 바삭바삭한 김치전이 입안에 팍 맴돌 때
2: 나야 들기름.
0: 와, 여기에다 막걸리 한 잔 딱 때리면 이거 아주 살아있네.
1: 이놈! 오호, 지금 아저씨 놀려? 어, 어이, 안 되겠네. 차렷 열중샷. 어? 동작 받아 차렷. 열중샷 차렷. 들어 쓰라. 아저씨 지금부터 명석이 할머니네 화재 순찰 갔다 온다. 10분 10분 뒤에 온다. 알겠나?
0: 네.
1: 아! 여기 자판기 앞에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실시.
0: 실시?
1: 그럼 난 어.
0: 꼬리를 붙이고 몇 바퀴라 그랬었지? 아, 두 바퀴라 그랬지? 자, 하나 둘, 박순경 아저씨로 변해라!
3: 뭐야, 이거 안 되는 거야!

0: 뭐야? 진짜 박승경 아저씨로 변했잖아.
1: 움직여. 손 들면 쏜다.
0: 어?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아! 뭐야? 꼬리가 있잖아.
1: 아. 아니야. 일단 아빠. 아빠부터 찾아야 돼.
2: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3: 안녕하세요!
0: 어, 그래 너희들 왔구나!
3: 선생님이 오늘 숙제로 직업 인터뷰를 해오라고 했거든요. 경찰 아저씨 만나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오기!
4: 아저씨, 경찰이라는 직업은 경찰 공무원인 거죠? 대한민국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 업무를 하면서 공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이 직업의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초등학생의 관점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0: 그런 건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5: 아저씨, 제가 궁금한 건...
3: 찬이랑 저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요?
0: 야, 당연히나지. 장난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4: 아저씨. 에? 이게 뭐지?
0: 이거 뭐 최신 유행하는 핫 아이템 뭐 그런 거야.
5: 어? 꿀이다.
4: 어?
5: 어?

0: 진짜?
1: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저씨가 둘
2: 찬이가 넘어져서 저희가 도와줬어요. 그지?
0: 맞아요.
2: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가자.
0: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1: 하나도 안 쓰럽잖아. 아이, 그래도 명석이 할머니네 김치전이 진짜 맛있었는데. 양꽃님 씨.
2: 그러니까 도깨비가 하는 홈쇼핑을 받고,
3: 응, 거기서 도깨비 감투를 사고,
2: 또 도토리를 모아서
3: 구미호 꼬리도 샀다고?
0: 그래.
3: 거짓말.
2: 라이어.
0: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
3: 그럼 이 꼬리가 진짜 구미호 꼬리라고?
0: 그렇다니까.
2: 와, 도깨비 얘기만 들었지 진짜 도깨비가 있다고?
3: 게다가 도깨비가 홈쇼핑을 한다니
2: 말이 돼?
0: 너네도 아까 봤잖아. 신통방통에 엄청 신기한 물건이 많다니까.
3: 그래? 줘봐. 꼬리를 붙이고.
0: 근데 그게
3: 네 바퀴?
0: 세 바퀴.
3: 아, 세 바퀴.
0: 근데
3: 하나,
0: 그
3: 둘, 셋. 누렁이로 변해라. 야! 안 변하잖아.
1: 죄송합니다.
0: 대성아.
4: 아.
0: 누렁아, 손.
4: 아.
0: 누렁아. 그거 한 번밖에 못 쓴대.
3: 야!
2: 바보야.
0: 바보 아니야. 진짜 바보야.
3: 그럼 왜 이 꼬리로 박순경 아저씨로 변한 거야?
0: 아, 아빠를 찾으려고.
2: 아빠가 어디 계시는데?
0: 나도 몰라. 아빠가 하는 일이 뭐가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잠깐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했어. 엄마랑 아빠가 자리를 잡으면 금방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어.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바보같이 그걸 못 참아서.
3: 에이, 못 참을 수도 있지.
2: 맞아.
3: 우린 어른이 아니잖아.
2: 맞아.
0: 그런가?
3: 그래.
2: 이왕 이렇게 독방면에 온 거 우리랑 더 재밌게 놀면 되는 거야. 그치, 대성아?
3: 그래, 여기도 서울 못지않게 엄청 재미난 곳이라고. 생뚱망뚱 홈쇼핑도 있잖아.
2: 대성아.
0: 신통방통.
3: 아,
0: 응? 뭐지? 무슨 소리지?
1: 얘들아! 큰일 났다. 할머니, 명석이 할머니 쓰러졌다.
3: 뭐라고요? 몽돌아.
0: 명석아.
3: 몽돌아, 할머니 밥은 드셨어?
2: 야, 윤대성. 명석아, 할머니 괜찮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0: 그래, 금방 일어나실 거야.
1: 얘들아, 우리 할머니 많이 아픈 거면 어떡해.
3: 몽돌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0: 고마워 얘들아.
1: 아 명석아, 이렇게 슬프고 우울할 땐 세로토닌을 충전해주면 좋아. 세로토닌을 충전하면 우울과 불안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따뜻하게 햇볕도 쬐고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 먹고 오자. 그럼 분명히 기운이 좀 날 거야.
2: 매점으로 렛츠고!
1: 렛츠고! 찬아, 가자!
3: 어?

0: 아, 얘기
1: 아이고,
2: 아이고,
1: 아이고,
2: 아이고, 아이고, 멀다. 아이고, 내놔. 아이, 근데 우리 병원비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3: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꽃님 언니 몰라?
2: 꽃님?
3: 아까 봤잖아, 명석이네 할머니.
1: 에이, 맞아, 맞아. 병원비가 엄청 나왔대. 독과예배랑 마을 사람들이 모아도 택도 없다고 하던데.
2: 아이고, 그래.

0: 할머니 수염을 붙여드릴게요. 그럼 꼭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할머니 소원이요. 얼른 소원을 말하세요.
1: 명서, 명서가.
0: 아, 저 수염이 사라져요. 얼른 소원을 말하세요.
1: 소원? 할미 소원은?
0: 부자가 되는 거요.
1: 할미 소원은 우리 명석이가 늘 행복하게 웃는 거 그것뿐이란다.
0: 망했다. 할머니는 왜 이럴 때도 명석이 생각만 하는 거야?
1: 마음 보자 명석이. 명석아.
0: 할머니가 웃고 계시네. 기분 좋은 꿈이라도 꾸시나? 아, 모르겠다. 할머니 그래도 빨리 나으셔야 돼요. 아셨죠?
2: 병원비를 싹 다 그 많은 돈을 다 주고 갔다고.
3: 맞습니다. 게다가 명석이 장학금에다가 할머니 선물까지 싹 다 주고 가셨습니다.
2: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렸을 적에 명석이 할매, 즉 양꼬님 할매 옆집에 살았는데
3: 굶어 죽을 뻔한 그 사람 집에 먹을 거면 입을 거면 갖다 줬고 그래서 커서 무사히 미국으로 건너가서

0: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1: 아이고야.
0: 때마침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 독강면에 찾아온 거고.
1: 평생을 그리 착하게 살더만 다행이다. 다행이야.
2: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도깨비가 홈쇼핑을 왜 하며 이걸 언제까지 모아야 되는 거야?
3: 너는 속고만 살았냐?
4: 그럼 다음에 물건이 오면 우리도 좀 보여줘.
3: 어? 알겠어. 다음번에 홈쇼핑에서 물건 사면 너네도 같이 쓰게 해줄게. 그럼 됐지?
2: 콜!
4: 콜!
3: 콜!
5: 독가!
3: 저기 가서 더 찾아보자.
2: 야, 그만하자고!
4: 오케이! 다음 상품 스탠바이! 야비
5: 레이지!
2: 자리가 여우수염을
3: 뿅석이 할머니한테
5: 붙여줬어요!

0: 가진 상품!
1: 1년에 딱 한 번만 판다는 도깨비 판매기!
2: 뚝딱뚝딱 뭐든지 가능해.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해줘요. 눈은 감고 소원을 빌어봐.
1: 그리고 우리 따라

0: 출발!
1: 아니라!
2: 아니라!
1: 친구들의 소원도
0: 체크! 오! 체크!
3: 자, 우리 친구들 소원인데요!
4: 오!
2: 그렇다면 다 같이 소원을 빌어볼까요?
5: 우와, 무슨 소원이든 들어준다니 어떤 소원을 빌지?
6: 근데 소원은 어떻게 빌어?
7: 잘 따라해봐.

0: 너네 무슨 소원 빌었어?
1: 비밀. 나도 비밀.
0: 그럼 나도 비밀. 시크릿.
2: 누룽아! 누룽아! 이거 우리 누룽이 밥 먹자. 자.
3: 네 와 그러는데?
4: 와!
3: 뭐라고? 아이고, 뭘 달라고?
2: 메밀묵!
3: 메밀묵!
2: 니도 인자 도깨비 다 됐네. 안 그래도 메밀묵 감술락했다. 묵스 가지고 막걸리랑 학교들 잘 다녀왔나?
5: 네, 오늘도 진짜 재밌었어요.
2: 융수가 네 글이 활짝 웃으니까 진짜 멋지다.
5: 정말요?
2: 그래, 윽수 보기 좋다. 할멘, 인자 괜찮나?
5: 네, 지금 퇴원하셔서 마을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다고 김치전 부치고 계세요.
6: 김치전?
0: 맛있겠다.
6: 우리 그냥 다 같이 명석이네 집에서 살까? 독각!
0: 독각!
6: 독각!
7: 독각!
8: 독각!
7: 할아버지, 제가 받을게요.
2: 오야.
7: 여보세요? 아빠!
6: 찬이 아빠?
7: 네. 네, 알겠어요. 네.
6: 뭐라셔?
7: 엄마랑 아빠가 온대! 나를 데리러 올 거래!
2: 예! 아이고.

0: 너 내일 올라간다고?
1: 응. 엄마랑 아빠가 같이 데리러 오기로 했어.
0: 이제 좀 재밌어졌는데 치사하네.
1: 야, 방학 되면 꼭 놀러 올게.
0: 진짜지?
1: 당연하지.
2: 우리도 서울 놀러 갈게. 명석이랑 다 같이.
0: 응. 우리 둘이 갈 수도 있고.
2: 야, 윤대성.
1: 뭐야, 너네 둘? 설마 드디어?
0: 맞아.
1: 내 소원이 이뤄졌어.
0: 뭐?
1: 도깨비.

고맙다. 자네 덕에 우리 찬이가 독감면에서 억수 잘 지낸 것 같다. 그래가 내 보답의 선물로 자네가 진짜 좋아하는 걸 준비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초등학교 5학년 김단우입니다.
1: 사랑초등학교 5학년 박지연입니다.
2: 2학년 박지연입니다.
3: 저는 6학년 박서준입니다.
4: 3학년 김다나입니다.
5: 6학년 차성환입니다.
6: 저는 사랑초등학교 3학년 김다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입니다. 미술은 자유시간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신나가지고요.
0: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이에요. 친구들하고 다 같이 뛰어노는 게 재밌어서요.
2: 국어가 좋아요. 책 읽는 게 좋아요. 과학. 재밌는 실험도 하고 그래서 재밌어요.
7: These children love their school because of their passionate teacher, Kang Ho-young, who runs a science club to help them enjoy learning science.

0: In fact, science was a subject he once struggled with the most, but his students inspired him to start the club.
1: 처음엔 대회 형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회를 그냥 덜컥 지원을 했어요. 지원하게 되니까 아마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랬는데 그게 1년, 2년 계속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과학관을 활동해서 배운 과학적 태도를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이런 것도 과학이고 이런 것도 과학이네, 이런 것도 과학이야 해서 과학을 적용하는 그런 범위도 많이 넓어지고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도 하고 좀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0: In a remote island village like this, finding even basic science materials isn't easy. But thanks to the students' curiosity and their dedicated teacher, the science club at Sanyang Elementary School was selected as the nation's best case in 2024.

0: Today is a long-awaited science club day. The children prepare for an experiment full of curiosity. What are they learning today?
1: 다이강 씨께 뜨려본 사람. 뜨려본 사람. 오, 맞아. 다이강을 선생님들 때 뜨려봤거든. 다이강이 쉽게 깨져. 그렇지. 5kg짜리거든. 자, 저러면 해요. 나 빈 주먹. 아, 그렇지. 어, 자, 엄청 무거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2: 네.
1: 이거를?
2: 네.
1: 잘 보세요.
2: 그렇게 안 깨지면
1: 진짜?
2: 깨지면 안 깨지면
1: 오, 오. 자, 이거는 버틸까?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얘들아, 몇 킬로를 버텼어 지금? 달걀이 이거를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뭐였을까? 무슨 차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학교는 봐봐, 달걀도 구조, 어떤 구조를 통해서, 어떤 형태를 통해서 큰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거야.
0: Today's experiment is called the Raw Egg Rescue Mission. The students use rubber bands, straws, and other materials to build a structure that can protect a raw egg from breaking. The experiment finally begins. Younger kids build a structure slowly with a teacher's help. The older ones brainstorm their ideas on how to protect the raw egg.
3: 여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여기 밖에다가 이렇게 감싸는 거야. 여기 계란 있고. 그러면은 충격을 계란이 받는 게 아니고
4: 빨대로
3: 받는.
4: 일단 보자. 빨대는 약간 좀 충분해 보이니까 일단 만들어보자.
0: Their heads are filled with countless ideas and calculations.
3: 그러니까 정육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네모나게 거기 정 그 안에 가운데 이걸 넣어서 계란이 땅에 닿는 게 아니라 빨대가 땅에 닿아서 계란 자체가 안 닿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0: After some brainstorming and a little help from their teacher, the student structures are starting to take shape. The younger kids are also building impressive structures just as skillfully as their older peers. The design looks very safe. It is filled with the children's ideas and pride.
1: Helicopter 어때? 괜찮아? 와, 멋있다.
0: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he students make finishing touches until everything is strong and secure.
3: 충격을 안 받도록 이렇게 하고 여기가 충격을 받고 여기는 그냥 아예 닿지가 않는 그렇게 설계하고 있어요.
0: The children are busy making

0: making final adjustments to make their structure strong. They look both nervous and excited. Will their structures be able to protect raw eggs?
1: 재밌게 만들었어요?
2: 네!
1: 혹시 우리 고학년 친구들 소개 한번 해줄래? 이름이 뭐예요?
2: 꼭꼭 숨어라 달걀.
1: 꼭꼭 숨어라 달걀.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3: 달걀이 이 안에 꼭꼭 숨어 있어서.
1: 아, 달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3: 네.
1: 좋았어요. 자, 우리 이사망 학생님. 자, 이거 이름이 뭐예요?
2: 달걀이.
1: 아, 뼈도 안 깨질 것 같아요.
2: 네.
1: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나가서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2: 네.
0: Finally, it's time to find out if the structures are strong enough by dropping them to the ground.
4: Fighting!
1: Fighting!
4: Fighting!
0: It's the most nerve-wracking moment for all.
1: Okay, fighting!
4: Fighting!
1: Okay, 자 옵시다. 시윤이가
4: 갑시다.
1: 나와서. 하나, 둘, 셋, 한번 떨어뜨릴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깨진 것 같아. 깨졌을까? 안 깨졌을까?
4: 깨졌어요.
1: 안 깨졌어.
4: 안 깨진 것 같아.
5: 까보면 알겠지.
4: 안 깨졌어.
1: 이제 고학년 걸 떨어뜨리겠어. 고학년 나와 보세요 앞으로. 다 같이 나오세요.
6: 아 좋아요.
1: 자, 우리 이제.
0: Everyone is nervous.
1: 하나, 둘, 셋 하고 떨어뜨릴게요. 하나, 둘, 셋.
0: The die is cast.
7: Good.
1: 괜찮은데?
7: 살았을 것 같아요.
1: 살았을 것 같아요. 소정이 어떻게 생각해요?
8: 살아야 돼요.
1: 살아야. 지연이 어떻게 생각해?
9: 약간 떨어질 때 그렇게 큰 소리는 안 나서.
1: 큰 소리 안 나서 괜찮아요. 다음에.
0: The children go down to find out what happened to the raw eggs. They carefully pick up their structures and look inside.
1: 아, 이거 비행기를 약간 큰일 것 같아요.
0: The result? Success for both teams.
1: 성공했어요.
2: 성공했어요.
1: 뭐했어요? 성공했어요. 자, 우리 오늘 과학 동아리 모두 다 성공.
10: 과학을 하면서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우선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실패하는 실험이 더 많아요. 성공하는 실험보다. 하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조금 더 틀려도 창의적인 사고. 나만의 새로운 사고를 배웠으면 좋겠고, 근데 과학 동아리나 기본적인 과학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력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0: Today, the children solved problems in their unique ways and found answers on their own. By conducting science experiments, they're expanding their thinking and fostering problem-solving skills. Their curiosity continues to grow by the day. It's time to go home. The children say goodbye to the principal and board the school bus.
1: 수고하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주리 바이바이.

0: Once they leave school, their time with friends comes to an end. School is their only playground. When they return home, they are alone again. How do they spend their time outside of school? Though school is over, Sungwan's day is just beginning. As soon as he arrives home, he checks his homework. It looks like he has a science experiment assignment today.
1: 탄산수에 아이스티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숙제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하고 있어요.
0: His mind is busy running the experiment in his imagination. But imagination alone isn't enough to satisfy his curiosity.
1: 탄산이 이렇게 터지니까 아이스티 가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섞일 것 같아요. 숙제에 필요한 게 있는데 아이스티 분말로 된 거랑 탄산수랑 좀 사다 줄 수 있어?
0: So he decides to try it for himself. The materials for the experiment have yet to arrive, but he's already getting things ready. His eyes sparkle with excitement about the upcoming experiment.
1: 이거는 아이스티 가루. 이거는 그.
0: The materials finally arrive.
2: 승환아, 뭐 하는 건데?
1: 이게 학교에서 준 숙제인데 탄산수를 아이스티 가루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지 하는 건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물도 가져왔어. 물에다 한번 섞어봤어. 한번 넣어볼게.
2: 오. 물하고 완전 차이 난다.
1: 안에 완전히 그냥 가라앉았네. 조금만 섞이고. 이거는 물보다 조금 가라앉고 더 많이 섞인 거.
2: 그렇네. 여기 가루가 조금 남았네.
0: Although it was the same iced tea powder, the results were completely different. The water remained calm while the sparkling water fizzed and bubbled.
3: 그 승환이가 과학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거는 항상 질문을 하는데 저는 좀 짧은 10분 소견으로 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대답을 잘 못 해줬어요.
0: Ever since he was little, Sungwan has always been a curious child. He liked to make things with his own hands to find answers to his questions. In the answers he found, he discovered the joy of science. Now it's time to write down the results of his experiment.
1: 생각만으로는 이랬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또 달랐어요.
0: Sungwan always takes science seriously. By thinking, challenging himself, and pulling it through, he has become one step closer to science. Another day full of children's curiosity comes to an end. A new morning dawns on Sareando. The first class at Sareang Elementary School today is art. The children are busy decorating seashells ahead of an island festival. Meanwhile, a special visitor arrives at the harbor. A special truck arrives on Sareangdo from across the sea. It is here to show the children a world they had only imagined before. An unusual sight unfolds at the quiet elementary school in this island village. It's a mobile virtual reality experience truck. What brings it all the way to 사량도?
4: 저희들이 다니다 보니까는 아 이게 부약터리게 진입할 수 없는 또는 저희들을 갖다 요청할 수 없는 그런 도서 벽지 지역이 발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직원들과 함께 교육 기부 활동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우리 또는 우리를 요청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5: 상상수 뭐 들어가? 또?
6: 머리공학. 실제로 할 수 없는 것들.
5: 실제로 할 수 없는 것. 먼저 타고 싶은 사람? 저요.
0: The children look excited. It's time to begin a journey to the long-awaited world of imagination. The children have a whale of a time exploring the deep ocean they have never seen before.
7: 다솜이가 제일 리얼.
5: 아, 다솜이가 리얼하지 않나?
8: 잡힌 거 아니야? 공연들?
7: 다 나가.
5: 저거 볼 것 같아. 바다.
4: 우리 학생들 VR 체험 재밌었나요?
9: 네. 물고기 봤어요.
10: 상어가 우리를 먹는 것 같았어요. 상어가 안가면서.
0: Now it's the older students' turn. Even their toes look nervous. In the blink of an eye, the kids arrive at the Great Wall of China. They are experiencing the thrill and excitement they can't feel in real life. How will they remember their special encounter with a new world of imagination?
11: 섬지역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런 기회뿐만 아니라 나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찾아오는 교육도 좋은데 거기에다 VR이라는 최신 과학 기술까지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너무나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 이런 VR이라는 걸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고 경험한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너무 만족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0: At the end of this very special day, welcome guests visit 사량 Elementary School. They look excited.
12: 키 컸어?
13: 안 컸어. 잘 안 큰 거 같아.
12: 이제 그거야. 앉아 봐봐. 아, 오랜만이구만.
0: Yumin and Sungwoo are the graduates of this school. Last year, when they were in sixth grade, they were the leaders of the science club. They were of great help to their teacher and juniors.
14: 처음 과학 동아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6학년들을 의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6학년들이 사량초에서 6년을 다녔고 저는 작년에 1년 차였으니까 저보다 사량 초등학교 더 잘 알고 동생들도 더 잘 알아서 제가 하는 말은 안 들어도 이 6학년 하는 말은 잘 들어요.
0: They still remember their science club activities as a special experience. Now that they are in middle school, what did the science club mean to them?
15: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해보면서 이게 어떤 건지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14: 저는 한 명의 똑똑한 과학자보다 여러 명의 꼬마 과학자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과학을 좋아해야 되고 과학적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고민하는 그런 꼬마 과학자를 만드는 게 저의 과학 동아리 가치이자 방향입니다.
0: Thinking on their own. That is how science began at Saryang Elementary School. Questions asked today are the seeds for nurturing tomorrow's scientists.
7: 제 꿈은 과학자예요.
0: Asking questions, imagining and finding answers on their own. The curiosity of these children from a small school on a remote island is reaching out to the world. We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their questions will grow into ideas that will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네 살, 만으로 4살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랑 상가에 가서 그냥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그냥 말한 것 같아요. 하라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소리가 별로 안 나고 하니까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오늘날도 조금 있었는데 계속 반복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악기랑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 악기에서 잘 나는 그 소리의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1: 이쪽이랑 이쪽이랑 신나는 부분이야. 왜냐면 이쪽은
0: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시간 이렇게 막 4시간부터 5시간, 6시간 이렇게까지 못했고 이제 뭐 팔도 조금 아프고 악기를 이제 들고 있어야 되는 거랑 또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손가락 같은 데 이렇게 계속 짚어야 되고 반복 연습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고 또 그냥 바이올린 자체가 너무 좋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꾸준히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저기 동네 학원을 다니다가 본격적으로 한 게 양소희 선생님한테는 지금 테크닉과 음악을 대하는 태도 강조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내가 사람들에게 뽐내는 게 아닌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국제 콩쿠르는 이제 주아이 모차르트 콩쿠르 8살 때 한번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슬프게도 이제 1라운드에서 떨어져서 다시 9살 때 다시 도전을 해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피콜로 콩쿠르 그리고 벨기에에서 열리는 그루미오 콩쿠르랑 주아이 모차르트 콩쿠르까지 쭉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순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좀 남는 거는 베토벤이랑 모차르트인데요. 모차르트는 일단 약간 개구쟁이 같은 면에도 있고 또 그러면서 순수하고 또 아름다움 안에 되게 뭐 약간 기쁨, 슬픔, 약간 분노, 약간 즐거움 약간 이런 감정들이 담기면서도 꼭 천사가 들려주는 곡같이 전 느껴지고 베토벤은 청력을 잃으신 상태로 이제 이렇게 너무나도 멋진 곡을 작곡을 하셨는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이렇게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진짜 너무나도 잘 저한테 맞춰주셔서 너무 신나기도 했고 연주장이 아닌 다른 곳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색달랐고 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약간 폭풍 몰아치는 약간 이런 곡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약간 테크닉적인 거에서 공학이잖아요. 되게 다른 막 준비되어 있는 그런 약간 이런 스튜디오 그런 것도 아니고 공항에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제 느낌이 되게 약간 떨리기도 했지만 약간 심장이 막 이렇게 약간 그 흥분? 약간 흥분됐던 것 같아요.

홍남파 선생님은 되게 화려한 기교보다는 되게 마음을 담은 약간 선율의 깊이가 되게 느껴졌고 되게 뭔가 음악이 되게 따뜻하고 마음에 되게 와닿는 그리고 되게 그런 선율의 깊이가 되게 약간 깊고 되게 약간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음악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고양이 봄은 되게 약간 포근하고 되게 아름다운 그런 곡인데 그때 연주했을 때 되게 너무 재밌었기도 했지만 제 외할머니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연주했고 또 그 곡 자체가 너무 따뜻

책을 그리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마크도 받고 그런 겸 이제 바이올리스트 김서연 언니와 함께 이렇게 협연을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때 진짜 뭘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배웠고 또 그때 그 언니와 그 팝을 가르친 선생님과 함께 했을 때 너무 진짜 그 시간이 진짜 너무 좋아서 빨리 지나간 만큼 그때 그 순간은 진짜 제일 인상 깊었고 또 제일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더 음악의 깊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그냥 사람들한테 위로와 행복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 같은 것도 더 해보고 싶고 좀 더 음악가들의 책도 더 읽어보고 싶고 또 그 나중에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연주도 해보고 싶어요.

저희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플렉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상태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아, 오늘 음식은 빠람죽이라고, 이거는 뭐한 1900년도 그 우리 일제시대 전부터 이제 살기가 어렵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보리 농사를 그때 짓고, 그때는 뭐 쌀이 귀해가지고 뭐 쌀은 별로 없을 시절이죠.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100년 전부터 빠람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전해 내려오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름이 이제 빠람죽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이제 익기 전에는 이제 보리를 또 불에 끓여가지고 이제 까먹기도 하고, 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까먹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아이들은 이제 밀서리도 하고 보리서리도 하면서 이제 자라던 시절에 그때 먹던 음식이에요. 이 보리는 이제 겉보리인데, 농사 지어서 이거를 뭐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볶아가지고 그냥 가루를 내가지고 끓여서 죽으로 먹는 음식이 이제 빠람죽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뭐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빠람죽 보리가루만 먹고, 조금 그래도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분들은 이제 쌀을 조금 넣어서 이제 같이 좀 부드럽게 죽을 끓여서 이제 드시고 그랬는데, 이 음식은 지금 뭐한 90, 100 넘으신 분들은 아주 지겨워서 이 빠람죽이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아주 지금도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면 죽은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먹어봤어요. 엄마가 빠람죽이라고 이제 끓여서 주시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재료는 보리죠, 보리. 보리는 가을에 심어요. 늦가을에 심어서 이제 봄이면 파릇파릇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봄에 비는 거죠. 한 4월? 4, 5월에면 이제 보리밭이 보리가 익어가죠. 이게 보리는 이 수염이 엄청 길어요, 이게. 타작을 하면 이게 가시처럼 이런 수염이 많아가지고 이게 붙잖아요. 그래서 보리 타작하는 데 가면 몸이 거꾸럽고, 몸에 이게 바늘처럼. 그래서 이게 보리하고 나락하고는 좀 그게 틀리거든요. 추청이라든지, 뭐, 이제 주로 많이 드시는 쌀. 네, 그런 거를 사용을 해요. 옥천 향수 쌀. 향수 그 노래 있잖아요. 정지용 씨. 향수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보리를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볶아야 돼요. 노릇노릇하게 껍질째 볶아가지고 이제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이제 죽으로 끓이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거친 음식을 많이 드셨지만, 그때는 건강보다도 우선 배고픔을 참 이기기 위해서 거칠거나 어떻게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지, 산에 가서 캘수 있는 거, 주울 수 있는 거다 주워다가 먹고, 나물 종류도 뭐 나물 죽 같은 것도 이제 배고프니까 뭐 쌀이나 이런 거 조금 넣고 막 나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멀겋게 끓이면 그 그냥 순간만 배고픈 거를 참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살아오셨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 빠람죽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별미 음식이고 이게 건강식인 것 같아요. 딴 데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어디 음식점에 써붙인 것도 없고, 카페나 뭐또 토속 음식 한데 가서도 빠람죽이라고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맛있는데 건강상으로도 좋고, 이게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게 요새 현대인들이 뭐 미숫가루처럼 아니면 차 종류처럼 타서 먹는다면 다른 음식보다 진짜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어요.

너무 세면 타니까 좀 은은하게 해갖고요. 보리가 노릇노릇하게 이제 빠도 맛있게 잘 조절을 해서 볶아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안 나. 보리는 이제 쌀보리하고 겉보리가 있는데 보리 껍질이 있기 때문에 쌀보리나 겉보리 다 해도 돼요. 얘는 겉보리예요. 쌀보리는 보리쌀이 좀 노란하고 겉보리는 조금 보통 보리 색깔이고 한데 이제 쌀보리는 보리밥을 해놓으면 좀 약간 노릇스름하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겉보리를 더 좋아해요. 겉보리 밥을. 아, 보리 이 동네도 농사를 많이 져요. 예. 이좀 필요해서 세 대를 좀 샀어요.

노릇노릇하게 돼가지고 약간 좀 희끗희끗하게 터지는 게 한두 개 생길 때, 예, 그때 하고 한번 이렇게 예, 하나를 해서 깨물어 보면 그 안에 이 가루가 이제 다 익었을 때. 미숫가루 정도로 갈면 네, 먹기가 좋아요.

끓으면서 완전히 익진 않아하고 쌀이 조금 겉이 익으면서 여기서는 어른들이 보통 쌀이 좀 따끔따끔해지면

이것을 그냥 또 뜨거울 때 풀으면 덩어리가 지니까 좀 이거를 찬물에 어느 정도 풀어가지고 넣어야지 이게 안 엉기게 되죠.

0: 보청소는 금강상류인데 이제 일로 청산 뜰로 내려가는데 이제 저 물로 농사도 짓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를 잡아서 뭐 끓여도 먹고 튀겨도 먹고 졸여도 먹고 이제 이렇게 했던 역사는 오래된 것 같아요. 뭐다 심어놓고 놀고 하면 철렵을 간다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 갔다 놀고 올 때는 우리 이제 배굴리는 옛날에 농악을 했었어요. 뭐 깽매기도 치고 북도 치고 뭐 장구도 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저 시장에서부터 노래를 하면서 동네로 들어오고죠. 여기 학교 앞에 국수 공장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수가 여기 보급이 이제 많이 됐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딴 데서 들어오긴 어렵고.
1: 일제 때부터 여기가 칠보탄.

0: 원장이요. 물가지고 꾼대고 청산매네. 그리고 장은 청산장 시장 하나요. 그래서 실버 단장이라 여기.
1: 지금은 이제 내가가 오염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기가 없는 편인데 옛날엔 들어가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족대라는 게 있어. 그걸로 해서 여름에 그냥 철렵할 때도 그거 잡아서 냇가에서 그냥 생선국수 해먹고 그런 식으로 살았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특히 힘들고 고기가 없어요 지금.
0: 족대도 있고요. 네. 투망 또 한 듯이 어항이 있어요. 유병
1: 뭐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쌀이로 만드는 거 이런 동그랗게 그런 데다 담아가지고 다니고 그랬죠 옛날에는.
2: 모내기 끝나고 보리타 한참 어지간히 끝났을 때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한 번씩 노는 거예요.
0: 텐트 저 포장 갖다 치고 마을별로 다 잔치를 했어요.
2: 학생들이 오후 한 3시쯤 되면 다 하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 냇가로 나가 놀러.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잘 사는 집은 라면에도 한 봉지 주고 그만치 못하면은 소면 요걸 요만큼 한 옥금을 주고 거기다가 집에 된장은 있으니까 된장하고 고추장 조금씩 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냇가로 가. 그럼 냇가에 가보면은 여기 애들 고기 잘 잡거든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손으로 맨손으로도 잡아요. 풀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그 바짝 마른 거 주워다가 솥 걸고 그다음 물을 끓입니다. 고기 잡아오면은 고기 집어넣고 그리고 된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소면 넣고 그냥 끓게 되지요. 그게 상해국수예요 이제 애들. 그게 간식.
1: 그전에는 그 저 결혼식이다 뭐 하면은 이 방앗간에 가가지고 막 대량으로 빼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바핀 뭐 나는 이제 고추장 가지고 간다 국수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까지 나가서 해먹고 그래.
0: 장비 없는 사람들은 이제 피레미하고 속간 이제 잡설질해서 잡는 지금 내기 이 빠가빠가라는 거 소가리 이런 걸 잡아갖고 이제 해먹었지. 한 해 60, 70년 전이지요. 열 한 해 7, 8세 됐을 때. 그 후에도 성인 돼서도 해먹었지요. 지금은 문화가 그만큼 발전되고 먹을 것도 그전에 때문에 많이 듯이 좋아졌잖아요. 그전엔 배고팠어요.
2: 90년대 초에 냇가가 물이 더러워 오염돼서 더러우니까 저기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먹을 거냐 자꾸 멀어지는 거지. 요 앞에 이제 원조라는 집이 있어요. 그 남편이 고기를 잘 잡았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청산 사람들에도 저녁에 술 많이 먹고 그 이따 속 쓰린 사람 넘기기 쉽게끔 생선 국수를 갖고서 이제 해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철렵 하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 나가서 막 저걸 내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는 그 생선 국수가 태어난 겁니다.

생선국수라고요. 여기는 이제 바닷가가 없잖아요. 근데 민물 생선도 이 지역에서는 생선이라고 불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선, 민물 생선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래서 생선 국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눈치, 붕어, 이제 치료도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숭어, 봄에 이제 다물치도 가끔 나와요. 다물치, 메기. 아, 그렇게. 여기 옥천군에는 그 어부협회가 있어요. 어부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거든요. 금강, 거기 대청호, 그쪽에서 다 잡으시는 거죠. 생선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곰탕 보듯이 그거를 오래도록 봐요. 그래서

장시간 오래도록 구우면은 이거 생선 살이 다 흐트러져요. 가시도 그렇고, 가시도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그러면 원액을 가지고 물하고 희석을 해요. 그거를 계속 끓여요. 그러면 이제 그 육수에다가 고추장 간을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소면을 넣고, 저기 야채, 그거 넣고 이렇게 삶는 거예요. 바로 잡으면, 이거 생선, 민물생선은 바로 그제 손질을 하셔갖고, 급냉을 하셔야.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해동해서 손질을 해갖고 끓이는 거죠. 생선은 이제 아가미에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게 있으니까 아가미 손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 고기는 눈치라는 거예요. 요거는 눈치인데 좀 크죠? 소어입니다. 얘는 붕어입니다.

가득 부어요. 소스. 이게 고기가 꼭 잠겨서 끓여야 되니까. 열어놓고 끓여요. 뚜껑을 닫고 끓이면 그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그 수증기가 다시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비린 맛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한 5시간 이상이에요. 센 불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끓이고 이제 중불에서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끓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이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원액을 이제 육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액을 이쪽 옆에 큰 솥으로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적당량을 저희가 떠서 여기다 넣고 물로 배합을 해요. 물도. 그러면은 이제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육수가 나오는 거예요. 1대3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불에서요.

이렇게 딱 확 보면 여기도 이제 가시가 있는데 손님 상에 나갈 때 혹시라도 저희 눈에 안 보이게 가시가 들어가면 손님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심스럽게 고추장을 먼저 잘 풀어줘요. 완전히 고추장 한 가지만 넣고 간을 맞춘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겉면에 그 전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배합이 되니까 잘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이제 뚜껑을 덮고 조금 불을 약불로 해요. 이렇게 약불로 줄여서 한 2분? 2, 3분 정도 있으면 이게 면이 조금 이제 투명해지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아예 지금 보면 익었다.

0: 경북 안동.
1: 그러니까 내가 25살에 왔나,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아들 대까지 3대까지 사는가 봐. 물이 좋아요, 물. 그래서 물이 좋아가지고서 고기가 많아. 그리고 이제 농한기 때는 이제 못 심고 나면은 놀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심심하니까 나가서 고기들을 잡고 뭐 초망질 해서도 잡고 낚시를 해서 잡고 그래. 그 잡으면 이제 털레기 구이가 하나 저기 매운탕. 매운탕을 끓여가지고서 먹었거든. 그랬는데 그 매운탕을 먹다가 이제 먹내서 간 내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날이 이제 해장국을 뭐든 먹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걸 까시를 없애고, 어떻게 그때 그 국물만 해가지고서 고기하고 국물만 추려가지고서 이렇게 국을 끓이면, 얼큰하게 끓이면 그 해장국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1962년.
2: 그때 이제 62년도에 시작을 하시는 건데, 조그맣게 이제 그냥 요 가까운 지인들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조금 또 지인들 모시고 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팔으셨죠.
1: 이후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라도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서 이제 그걸 한 거지.
2: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계속 학교 갔다 와서도 이제 뭐 이제 심부름 정도는 하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자꾸 이제
1: 내가
2: 연세
1: 늙으니까 이제
2: 드시니까 이제
1: 힘이
2: 저희 이제
1: 딸려.
2: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시니까 조금 버거워 하셔서,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때만 해도 이제 어리니까 그냥 호기심에서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버겁더라고요.
1: 항상 그 비린내가 없어야 돼. 그리고 하다가 뭐 이제 모자란다고 물을 붓거나 이러면 절대 안
2: 그거
1: 되거든. 그 있는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2: 배합이 중요하거든. 원액하고
1: 그래.
2: 물하고 그 배합이 중요하니까
1: 맞아.
2: 욕심 부리지 말고 정석대로 해라. 그리고 야채도 장 조절, 야채 조절.
1: 봄에는 이제 7월을 말이잖아. 피라미, 또 눈치, 모래마주.
2: 동자개라고 해갖고,
1: 여름
2: 이제
1: 되면은 이제 그뭐 붕어도 있고
2: 눈치,
1: 피라미도 있고,
2: 여비.
1: 예, 또 겨울에는 또 저기 뭐야, 그 뭐지, 빠가사리.
2: 붕어, 눈치. 93년? 하여튼 고,
1: 93?
2: 예, 고 무렵에 다리를 새로 놓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도로 뭐 한다고 뭐 채취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1: 고기가
2: 소멸이
1: 귀해지는
2: 되는
1: 거예요.
2: 것 같아요. 얼마 안
1: 1관, 2관 정도 이렇게
2: 안으로 이제
1: 매일같이 이렇게 돼서.
2: 키로수로 말하자면 1관이 4kg예요.
1: 100관도 되고 뭐 그래. 그전에는 또 고기 잡아오면 배는 안 따고 가져와요. 그 잡는 사람이. 그거 다배 따서 손질해가지고서
2: 직접
1: 이제,
2: 다 옛날에는
1: 해가지고서 이제 삶고 이제 젓고 이렇게 그 과정이 많지요. 그렇게 힘들지, 뜨거울 때는. 군에서도 군 손님들도 많았어.
2: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가족 동반으로 주로 오시고, 이제 무슨 모임, 단체 모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
1: 오토바이
2: 오토바이
1: 부대들이고.
2: 하시는 분들.
1: 젊은
2: 그래도 한
1: 사람.
2: 40대, 60대, 4, 5, 6.
3: 6.
2: 그렇게.
1: 여름에.
2: 이열, 예,
1: 여름에.
2: 이열치열 해갖고,
1: 여름에 더
2: 여름에.
1: 많이 먹어.
2: 그다지 크게 변화는
1: 밖에 없지.
2: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손맛을 이제 어르신들이, 엄마 때 오시던 분들이 지금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때의 그 맛을 이어가야 된다 하셔갖고, 거의 엄마가 하던 걸 비슷하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저희 집까지 7개. 얼큰하고 칼칼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면서 이제 그 생선의 구수한 맛,
1: 애들 잘 크고 손자들 잘 크고 하니까.

0: Well,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Perfect.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 전주 세계수리축제가 새롭게 선보이는 경기 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의 사회를 맡은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 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은 17, 18세기에 유럽 음악을 대표하는 합시코드 음악과 같은 시기에 조선 선비들이 향유하는 우리의 예술 가곡을 함께 어울리는 그런 특별한 음악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악기 합시코드는요, 16세기 초반부터 약 300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건반 악기입니다. 외관상 피아노와는 비슷하지만 피아노와 달리 페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이 불가능하지요. 대신 아티큘레이션 등의 어떤 연주 방법을 통해서 강약과 음색의 변화를 도모하는 악기입니다. 보다시피 악기 자태만으로 피아노와는 다른 바로크 시대의 특유의 그런 멋 과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 컨셉인 여창 가곡과 풍류 음악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우조 이수대엽과 수룡음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우조 이수대엽은 강권순의 노래와 하주화 명인의 검은고 연주로 듣고요. 바로 이어서 수룡음을 김상준 단소 연주와 이민주 합시코드 연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럼 두 곡을 박수로 청해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그래서 가곡은 우리 전통 성악 장르의 3대 장르의 하나입니다. 판소리, 범패, 그리고 가곡 이렇게 꼽고 있고요. 또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제30호로 등록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장르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느린 이스트웹을 들으셨고요. 이제 조금은 거뜬한 우락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편수대엽과 태평가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우락과 함께 들으실 곡은 이민주 양의 그 합시코드 독주, 쿠프랭의 신비한 장벽을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의 바로크 작곡가이자 건반악기 연주자였던 프랑스와 쿠프랭의 클라브센 곡집 4곡 중에 2권에 수록된 론도 형식의 곡입니다. 자, 이어서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What is the chemical makeup of humans?
1: 학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양대학교 화학과의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그 학장 스님께서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사람을 구성하는 성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 네, 색수상행식 오운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육체적인 면은 사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지수화풍.
1: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같은 사대 원소론이라 그래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도 서로 다르고 그리고 시대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동일하다는 게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2: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그런 업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1: 사실 이제 현대에서도 과학자들이 그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I will now seek answers about the chemicals my body is made of in the secular world, but approaching it like a trained chemist.

0: 점유하고 원자의 개수를 갖다가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1: 이 chemical formula of the elements that comprise our bodies.
0: 탄소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탄소가 8이 4개인데 거기에 산소, 질소, 황, 필요하면 또 인 이와 같은 것들이 그 결합돼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소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탄소는 어떻게 보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프레임을 형성하는 거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헤테로 원소라든가 금속들이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컴플렉스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그 생명 현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 Carbon is number 6 on the periodic table and easily bonds with other atoms, making it the ingredient for many substances. Hence, carbon is widely regarded as the king of elements. It is an important element that creates the kind of matter necessary for life.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여기는 미신 공장이었거든요, 옛날에. 저쪽에는 방이 하나 있었고. 벽에 이상하게 이렇게 라인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쪽에 보면. 거기가 이렇게 방이었고. 그래서 다, 그때 정신건강이 안 좋아서 그때도 한 보름 정도 혼자 부시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자세히 보면 되게 이상해요. 칠도 막안돼 있고. 그쪽이 밖에는 벽이 이렇게 부서진 거예요. 그 원래 여기 레일이 설치돼 있었는데, 레일을 철거하시면서 벽을 다 부셔놔가지고, 뭐, 테라코트로 해보고, 시멘트로 해보고, 하얀색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깨끗한 느낌이 안 들어서, 준영 아주머니한테 낙서 좀 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계단 들어오는 입구 막 낙서한 거예요. 원래 메인 입구는 여기예요, 옆에. 네. 근데 사람들이 절로 다니는 걸더 좋아하더라고요. 그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여름 씨랑 같이 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피아노 옮겨야 되는데 직접 들려고 막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러고 거의 수술 한 손처럼 이렇게 계시잖아요, 대부분 피아니스트들은. 근데 막 이렇게 막 하고 같이 막 하다가 그 어느 날 보니까 밴드를 붙이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 다쳤냐고 연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호박 썰다가 금방 나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분도 저랑 취향이, 아니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연주 하면 되지 느낌이고. 근데 단지 조금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려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죠. 아무래도 옛날보다 몸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너무 싫어하는 상태거나 싫어하는 그게 오면 일단 진짜 몸이 반응해요. 그 바로 공황 상태가 되기도 하고 되게 동물적으로 그 싫어하면 막 현기증도 나고 글자도 막 떠다니고 막 숨도 못 쉬겠고. 근데 좋아하는 일이면 며칠 밤을 새도 팔 때는 힘든 줄 모르겠어요. 극장 안에서도 그렇고 연습실에서도 그렇고 작업하는 동안은 시간이 약간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에너지랑 물린 시간은. 네, 이거는 증명을 제가 할수 없는데 확실히 달라요. 32 루반덴 브란덴이 그 브뤼셀에 있는 작은 골목 중에 한 군데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비가 보통은 부슬부슬 내리는데 엄청 많이 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급하게 그 스포츠 용품점 들어가서 가장 싼 우산을 골랐어요. 3유로짜리. 골라서 밖에 오자마자 탁 피는데 이렇게 확 뒤집어진 거예요, 우산이. 끝에 딱 체결되는 게 없고, 밀어서 이렇게 딱 하면 걸리는데 더 밀면 원래 안 넘어가야 되잖아요. 더 밀었는데 확 넘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막 웃고 저도 당황해서 하는데 다시 이렇게 결속시키면서 아, 이거 내일 연습실에 갖고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다음날, 맑은 날 우산을 챙겨가서 또그 장면도 만들고. 우산, 3유로, 만약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아이씨, 우산 잘못 샀어. 라고 됐을 텐데,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 무대에서 하면 재밌겠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연습실에서 그렇게 해보고, 재밌다가 돼서, 근데 요 장면만 있으면 분명히 안 쓰겠지? 우산에서 일어날 수 없는 또 다른 일이 뭘까? 그러면 우산을 계속 쓰고 다니는데 우산 속에서 비가 내리게 해보자, 뭐. 그래서 우산 쓰고 다니는데 우산 안에서만 비가 계속 내리는 뭐 그런 장면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품에 쓰여진 거죠. 사실 제가 그비 오는 날 급하게 들어가서 3유로를 주고 우산을 사지 않았다면 안 일어났을 일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거기 그 작품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

그 사람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 그 다음 스텝들이 생기니 방송 끝나고 나랑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혼자만의 그 오디션을 또 봤죠.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끝나고 일해야지. 약간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저는 우선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제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우선이었어요. 굉장히 춤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인성도 돼야 되고 서로 어울릴 때 원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그래서 같이 모였는데 너무 다른데 서로 존중하니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성격이 안 어울리면 안 되고 성격만 좋다고 해서 성격 좋은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들한테 성격 좋다고 돈을 지불할 순 없잖아요. 그것들이 다 합당하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게 없다면 거짓말이고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그냥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려서 거기에 차지 않으면 일단 안 들어오게 되는 느낌? 우리 안에서도 할 때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하게 되고 스스로도 그렇게 하게 되고 진짜 재밌어 이게? 이렇게 네. 서울예대 졸업할 때쯤에 거기 김기인 교수님이 더 하고 싶으면 예종을 가라 그래서 싫어요 했다가 공연 한번 봐라 해서 공연을 봤는데 저기 가고 싶어 했는데 거기가 예종이야 이래서 그래서 그럼 갈래요 해서 어떻게 가면 돼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해서 그러다가 창작과를 들어가게 됐고 학교 다니면서 발견 못했던 외부에 있었을 때 발견 못했던 괜찮은 선배들이 있잖아요. 무용할 때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4학년에 누가 잘해? 졸업한 선배 누가 잘해? 갑자기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거 다 찾아봤어요. 네. 그 사람 자료들 다 찾아보고 그게 또 아, 이 사람이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그럼 이 사람 가르친 사람 누구지? 뭐 약간 그게 매 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술자료관이라고 있어요. 그 예술전당 밑에 거기 가면 또 그 보는 게 다 공짜거든요. 거기 가서 자료들 빌려서 보고 근데 그것도 제가 뭐 잘나고 뭐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그럼 음악 CD 빌려가지고 그 MD라고 있었거든요. 실시간으로 들어야만 녹음되는 거. 그러면 CD를 하루에 몇 장씩 빌려서 그거를 또 다 들으면서 다 녹음해서 오늘은 음악을 몇 개 훔쳤나 이러면서 책도 보고 좋은 구절 있으면 다 좋은 부분들이나 좀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다 복사해서 가져가서 2003년도에 학교에서 만났어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 와서 얘기 좀 하자고 커피 먹자고 하면서 말을 걸어왔죠. 그래서 되게 웃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커피 잡하는 게 안에 가서 막 주머니를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동전 있냐고 물어봐서 동전을 500원짜리 줬는데 150원짜리 커피를 뽑고 또 막 얘기하다가 다시 버튼을 누르고 또 막 얘기하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커피는 이렇게 겹쳐진 상태로 나오고 잔돈도 안 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정신없게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수업 시간이 돼서 쑥 들어갔는데 저 신기한 사람은 뭐지가 첫 인상이었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무대도 없고 음악도 없고 아니 음악은 있을 거야 대신 사람이 다 할 거야 뭐 이런 무대가 없지만 사람이 다 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게 첫 대화였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었었고 그 진짜 누군지 물어보셨어요. 내가 누구지? 그 있잖아요. 뭐, 누구 엄마의 누구의 자식 누구의 형 누구의 오빠 뭐 누구의 친구, 누구의 뭐. 근데 진짜 나.

그것도 한참 내가 뭐지, 나 누구지, 뭐지 했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그것들이 집합, 교집합이죠. 그냥 이렇게 스쳐간 그 교집합이 저지, 그냥 나, 온전한 나 해보면 껍데기 이 곳밖에 없어요. 몸밖에. 근데 이 몸도 어제 살아온 것 때문에 오늘 몸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스쳐간 거여서 네, 그냥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저것 때문에 내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애초에 까만색이니까. 까만색이 색깔이 제일 많잖아요. 네. 까만색에 색깔 다른 거 좀 입힌다고 또 그게 또 까만색이 안 되진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에버를 잇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

0: 펀드를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1: 와, this is a beating. 에너지 들어가 있어요. 우와!
2: 맛봐도 돼요?
1: 네.
2: 와우. 와,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3: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1: 예스. 퍼펙트.

0: 약간 이게 옛날 설거지.
1: 제발.
0: 너 뭐가 그 난리니?

내 손 뚫리겠다.

0: 그동안 네.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1: 더웠죠.
0: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1: 저 1년 내내 이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쾌청하고요. 네. 이렇게 이 좋은 날은 공원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산책하고 막 걸어다니고 싶어요, 그냥.
1: 네. 근데 저희가 자주 공원에 왔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저희가 올림픽 공원에 왜 왔을까요?
0: 그러니까요. 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네. 사실 공원을 저희가 자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림픽 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른 공원의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1: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나더 레벨이에요.
0: 어나더 레벨이면 도대체

0: 얼마나 어느 레벨이길래?
1: 힌트 하나 드릴게요.
0: 아, 힌트 주십시오.
1: 5대 조각공원 중에 하나예요, 이 올림픽 공원이.
0: 우리나라에서 5대라는 거예요?
1: 아니요, 세계에서.
0: 세계에서 네. 5대요? 대박.
1: 미국의 스토킹 아트 센터와 영국의 요크셔 조각공원, 노르웨이 오슬로의 비겔란 조각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하코네 조각예술 미술관.
0: 그 예술 작품이 이곳 올림픽 공원에 몇 개나 있길래 그렇게 5대 공원에 드나 궁금하거든요. 제가 한번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50개?
1: 아, 여기 이렇게 넓은데
0: 100개 더 이상 100개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100개 이상은
1: 땡. 221개
0: 221개나 이곳 올림픽 공원에 있다고요?
1: 네.
0: 와,
1: 빨리
0: 가시죠. 221개나 있다고요?

0: 哇！哇，진짜저희뒤에 네. 정말 엄청큰 따봉이 있습니다.
1: 따봉
0: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네. 정말 좀 되게 거대한 작품 같아요.
1: 이 작품은 세자르 발다치니가 청동으로 조각한 엄지손가락이라는 작품이에요. 네.인체특정부위를굉장히크게확대해가지고 네. 조각하는걸로유명하신데요정말프랑스에서사랑받는프랑스의국보급작가예요세자르상이라고있는데요그게프랑스의아카데미상과이렇게비슷한거예요근데그트로피를제작하신분이에요그만큼프랑스에서사랑을받고있는작가라는거죠예전에는뭐깎거나붙이거나그런식으로조각하는게이제전통조소였잖아요 、네、 근데이분같은경우에는이제누보레알리즘이라고해서약간그쇠같은거를뭐붙이거나용접하거나재조립하고구축해서오브제적인조각그런걸로해서매우이제실험적인조각을하셨던분이에요
0: 저는어떤걸느꼈냐면요이걸 、네、 보면서우리나라의서울올림픽이시작됐을때는굉장히번쩍번쩍빛나면서젊은엄지손가락이었다면지금은조금나이가좀든세월을한번다녀간그런느낌
1: 맞아요
0: 그런느낌이드는게더멋있는것같습니다
1: 청동이오래되면、네、저런식의칼라로부식이되면서、네、 또그것만의오묘한그색을자아내죠근데이작품같은경우에는요위암수술을두번이나받으면서도、네、 이렇게큰대작을완성하셨대요그러니까더대단해보이지않으세요
0: 그렇네더대단하네요진짜따봉따봉

올림픽 공원이 생긴 지 35년이 넘었잖아요. 네. 이게 그 시대에 조금 유행했던 작업들? 그리고 이게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0: 야,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네.
1: 이 작품은 알제리 작가 모아 나마라가 이제 만든 대화라는 작품이에요.
0: 대화요?
1: 예. 아. 1987년 50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이 거대한 화강암을 깎아서 조각한 거죠.

0: 여기에는 신화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둘이 사이가 몹시 안 좋고 맨날 싸우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자 신이 분노해서 이들의 눈을 빼앗았대요.
1: 예. 너무 무서워요.
0: 예. 그래서 너희는 평생 붙어서 대화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1: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갈등과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0: 대화를 해라.
1: 대화를 해라.
0: 예. 올림픽 정신이 네. 뭐예요? 올림픽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예, 세계 평화를 이루자
1: 그렇죠.
0: 하는 게 올림픽 정신 아니겠어요?
1: 맞죠, 맞죠.
0: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또 정치적 이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네.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조형물이에요.
1: 아, 이 올림픽 정신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조각상이네요.
0: 네.

0: 사실 저는 네. 올림픽 공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조형물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평화의 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저는 이 분을 딱 보면은 뭔가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네. 그런 기분이 들어요.
1: 그렇죠. 왠지 비상하고 상승하는 듯한 느낌.
0: 네, 쫙 이렇게 이런 느낌? 네.
1: 이게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김중옥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김중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곡선을 이용해가지고 전통과 현대를 잘 어우러지게 해서 건축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0: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오늘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여러 가지 상징물도 보고 평화의 문도 보고 했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작가님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네. 궁금하거든요.
1: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조각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실 작가님을 모실 거예요.
0: 아,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작가님.
3: 네,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네,
3: 환영합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조각가인데요. 공교롭게 여기가 88 올림픽 조각공원이잖아요. 그 해부터 작품을 발표를 해서 30여 년간 마치 이 조각공원의 역사하고 비슷한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성함도?
1: 박태동.
3: 박태동 작가님.
0: 야, 태동하셨다.
3: 근데 제가 듣기로 네. 교수님이나 친분이 또 있으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1: 그렇죠. 동문이고.
3: 오!
1: 우리 선생님이 제 좀 후배시죠.
0: 조교하고 계셨을 거예요.
1: 예. 입학을 했어요.
3: 저는 이렇게 되게 교수님의 모습만 봐서 그런데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떤
1: 학교 다닐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아름다운 교수님이 네. 1, 2학년 때는 귀여운 여학생이었겠죠.
0: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작품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들을 다 보셨을 거란 말이죠.
1: 네.
0: 그 흐름이 어떻게 트렌드가 이렇게 지나왔는지 네. 그거를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1: 88 올림픽 조각공원이라는 것은 꽤 희망찬 주제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작품도 우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한 바퀴 돌아보셔서 알겠지만 한 절반 이상은 뭔지 모르겠고 그럴 거예요.
3: 예, 예.
1: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형태를 빌어서 네. 오는 거는 쉽죠.
3: 네.
1: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 또 다른 걸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주 조금 공부를 하면은 공부? 관심을 갖고 알다 보면은 금방 그 언어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트렌드라는 것은 조각의 기법이나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고

0: 시대 상황에 제일 민감하죠. 6.25 동란 이후에도 현대미술의 변화가 있었고 또 가까운 예로는 군사정권에 한거로 나온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밝거나 명랑하지만은 않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이제 그 선진국으로 발달하면서 작품도 밝아지고 그 더 반짝거리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많은 유명인들도 쉽게 그림을 그려요. 예전에는 못 그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인들이 그리는 그림도 추상을 해요. 그러니까 쉬워진 거죠.
1: 그림 자체가 그림 그리고 예술이 조금 쉬워졌다.
0: 네.
1: 추상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요거를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0: 우선은 네. 그냥 추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보고 멋지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에서만 끝난다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는 추상 미술에 관심이 생기면
1: 네네.
0: 아주 조금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책을 본다든지 요즘에는 뭐 그 인터넷 상에서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보기가 쉬워요. 혹은 도슨트라고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있죠.
1: 네네.
0: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설명만 들어서는 거기서는 끄떡거리지만 돌아서서 몰라요.
1: 그렇죠.
0: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해 못해도 돼요. 어떤 작품을 봤더니 참 이쁜 빨강색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감상해서 행복했으면 그분은 된 거죠. 그분이 뭐 조각을 해야 될 사람도 아니고
1: 네.
0: 그냥 그 작품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긴 참 빨갛군 하고 기분 좋게 나가면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죠.
2: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여 회 넘는 개인전과 300회가 넘는 이렇게 뭐 단체전과 기획전들을 하셨어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요즘은 잼스톤 시리즈라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0: 잼스톤 시리즈라는 것은 지금 한 지 벌써 한 14, 15년 됐어요. 보석 그러면은 주얼이고, 네. 원석을 잼스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 네.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 근데 그걸 물질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보석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보석이라는 게 있을 때, 그러면 또 그 보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보석은 다른 생명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손톱보다도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매기고 그걸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럴 지경이란 말이죠. 그럼 그게 정말 귀한 게 보석인가? 그것과 인간 관계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좀 아름다우면서도 생각을 할 만한 것을 표현해보자 하고 해서 나온 게 잼스톤 시리즈이고요.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작가님 작품도 트렌드에 맞춰서 네네.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수 맞아요. 있을 만한 잼스톤.
0: 아, 네. 그걸 고려한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듣게끔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아름다운 멜로디를 넣은 거죠.
2: 맞아요.
0: 그래서 네. 내 가사를 들어라.
1: 관심을 갖고 내 얘기를 들어줘.
2: 네. 그럼 작가님 작품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이걸 조금 더 요걸 좀 잘 봐줬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네,
0: 그거는 네. 결국에는 제목을 보고 열린 마음으로 감상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1: 물어봐라.
0: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는 네네.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네네.
1: 그래서 추상 미술이 어려운 게 아닐까요?
0: 안 어려워요. 관심을 주면 안 어려워요.
2: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정말 가슴에 좀 와닿았던 게 그걸 보고 빨간색이라는 느낌, 그게 기본적이면 그게 다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공원 오셔가지고 혹시 막 200개가 넘는 그런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 봤을 때 끌리는 작품 있을 거거든요.
0: 그렇죠.
2: 네, 그거 보고 그냥 기분 좋게 보고 느끼고 가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1: 사람의 네. 인연처럼 나와 내 눈을 끌고 나와 인연이 있는 작품.
2: 네. 네. 그런 작품 분명히 하나씩 있을 거니까 와가지고 이제 작품도 감상하시고 여유를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는 아직도 따뜻했다. 여자의 손이 가닿자 개의 숨소리가 작아졌다. 목덜미에 손가락을 넣어 털을 간지려 주었다. 복부를 다친 모양이었다. 손이 배 쪽으로 가까이 갈 때마다 개가 소리 없이 이를 드러냈다. 눌린 억새가 끈적거렸다. 옆으로 물컹한 것이 만져졌다. 개의 배에서 흘러나온 내장이 억새밭에 널려 있었다. 이제 그만 가자. 와이가 뒤돌아섰다. 흰 자위가 가득한 개의 눈이 희뜩 와이 쪽으로 돌아갔다. 1996년 단편소설 풀로 등단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하성란이라고 합니다. 소설을 쓰는 일이 일상이지만 언제나 첫 문장을 쓸 때면 막막하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어떤 소설을 쓸지, 어떤 문장으로 마무리할지 생각하고 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책을 내면 개정판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평소에는 괜찮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그 소설의 어느 부분이 떠오르면 굉장히 창피해지곤 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걸 생각하면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죄송했고요.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가 제게는 그랬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지금과 달랐고 그것 때문에 소설 속 나의 행동이 너무 아쉽게 끝나고 말았거든요. 소설을 새로 쓰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다행히 개정판을 낼 기회가 주어졌고 마지막 문장만큼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단어들 중 하나는 퇴행이란 단어예요. 잊지 말자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하면서 참사가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을 태우고 있는 배가 가라앉을 때 그 배를 들어 올릴 힘이 없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낀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소설을 쓰는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소설을 쓴다는 것은 쓰기 전에 무언가를 바라보는 행위이고요. 참사라는 다시는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 장면을 향해서 눈을 뜨고 계속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감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 깃발을 쓸 때였어요. 깃발의 배용은 한 남자가 전신주에 올라가면서 맨 꼭대기에 자신의 속옷을 걸어놓고 어디론가로 사라지는 이야기였거든요. 일단 한전에 다니고 있는 분들로부터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는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 동네에 있는 전신주들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러면서 전신주로 올라가는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리고 깃발처럼 흔들리는 그의 속옷도 떠올랐고요. 어떤 소설을 쓸지 결정이 되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잘 머릿속에서 구성이 되면 생각보다 첫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문장은 늘 가장 멋진 문장 그리고 뭔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문장은 고르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연재를 했지만 책으로 묶지 않은 장편들이 여럿 있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소설을 쓰는 일보다는 소설을 책으로 발표하는 일이 조금 점점 두려워졌어요. 아까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에서와 같은 그런 실수들을 할까 봐요.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조금 더 나은 어떤 문장이나 내용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소설을 쓰는 일은 소설을 생각하는 것도 소설을 쓰는 일이지만 책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설을 쓰지 않는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따로 했고요. 소설을 쓰지 않는 시간이 소설을 쓰는 시간보다 더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의 통화감만으로도 아주 먼 곳에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분이 번역자인 제니통 씨였어요. 제니통 씨는
제 소설을 어머니의 추천으로 읽었다가 그대로 이제 이 소설을 번역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랫동안 그 결과를 위해 기다리셨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문학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 미국의 출판사들은 조금 조건 같은 것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자면 낼 수도 있었는데요. 제니통의 자존심에 그것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덕분에 제 자존심을 부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기다렸지만 성과가 좋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쁘다고 우주 오셨네라는 단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이런 사건이라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제 소설의 결말 속에 여자 주인공이 왜 경찰에 가지 않고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느라고 좀 땀을 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꿈이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오랫동안 제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주로 두 아이들의 꿈 이야기만 들어보고 그 아이들의 꿈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다른 작가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제 마지막 나를 생각해 보고는 해요. 그게 물론 제 소설 속에서처럼 파국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면 여전히 저는 책상 앞에서 뭔가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작이 남아있었으면 한두 편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떡 튀어오른 개가 여자의 손목을 덥석 물었다. 마지막으로 짜내는 혼신의 힘이었다. 개의 송곳니가 여자의 살을 파고들었다. 울림팔이 뭉근히 저려왔다. 팔을 들어올리자 개의 머리가 덩달아 딸려 올라왔다. 너무 무거워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개는 한 번 문 손목을 놓지 않았다. 문득 개와 눈이 마주쳤는데 흰창이 많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개의 타액이 여자의 핏줄 속으로 스며들었다.

0: 사계절을 담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한 작품입니다. 마음의 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재밌게 봐주세요.
1: 어? 뜨거워.
2: 그냥 마셔.
3: 하지만 내려.
2: 아 있잖아.
4: 다음 주지 제안서 준비라고 하시는데?
5: 안만 하는 거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6: Let's watch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It's winter with snow up to the knee. The lovers are camping. Their tent flies away in the freezing wind. Still.
7: 우리 이거 또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2: 그냥 마셔.
7: 나 진짜 마셨어. 이제 진짜 못 가. 나 운전 못해.
2: 응, 괜찮아.
6: No problem. For two lovebirds, it's no big deal. Sehun just got hired to do exhibition installations while looking for a job as a writer.
2: 번호 지나가 조심.
6: 정이 helps her parents at their restaurant. A whopping 120 kilometers separate, these long-distance lovers.
8: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시간 되나?
9: 나와야 할 것 같은데.
8: 그래 그래 그러면 다다음 주?
9: 응. 미리 말해놔야겠다.
4: 나한테도 계속 좀.
6: But it just makes reunion that much sweeter.
8: 계속 있었는데.
7: 자.
2: 뭐야? 산 거야 나 주려고?
8: 그래. 겨울엔 손 트니까.
6: Winter daylight hours seems too short. They don't want to say goodbye.
3: 가지 마, 내려. 가지 말라고.
6: Yet soon, spring comes around. The two are so close now that they don't even have to speak, it seems, to be on the same wavelength. Around this time, 정이
2: 글 읽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제가 쓴 글 얘기 듣는 것도 좋았어요.
6: Meets a published writer at a writing workshop. And
2: 사장님, 그럼 혹시 알바 안 가세요?
6: Gets a part-time job at her neighborhood bookstore. She's excited to share the news with Sehun.
10: 이거 오면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 But Sehun is suddenly asked to stay overtime to finish a project he's working on.
8: 제가 저녁에 중에 약속 있어가지고요.
4: 아, 그래?
8: 네.
4: 와, 이거 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금방 도와주고 가자.
6: Still, he risks bad vibes with his boss in order to meet with 정이.
4: 어, 얼른 가요.
11: 오늘 그러면 여기 지도부터 뜯는 게 좀 더 편하시죠?
2: 나 취직했다.
8: 이럴 줄 알았어. 오늘 온데 이유가 다 있었구나.
6: What? It's embarrassing to run into his coworkers. But nothing can stand in the way of love. Right? Then the season changes and it's summer. 정이 is busy and so is Sehun with daily life. Meanwhile,
2: 사랑 후에 오는 것들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8: 그 책 알아요?
2: 어, 내가 알죠. 냉정과 열정 사이 좋아해서 읽었어요.
6: For 정이,
11: 아,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4: 그럼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6: And for Sehun, something new comes along. Then it's autumn. 정이 becomes anxious as she keeps failing to place in writing competitions.
2: 아 있잖아.
4: 아 맞다. 나 감독님이 다음 주지 제안서 준비라고 하시는데.
5: 안만 하는 거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6: Meanwhile, Sehun's busy work schedule makes getting together more difficult. After a tiff, Sehun visits 정이.
8: 일찍 와볼 걸 그랬다.
2: 오늘 안 바빠?
8: 어, 쉬는 날.
6: He tries to seem less awkward.
2: 그 책 조심해, 커피 그.
8: 어, 어.
2: 너 책 사게?
8: 네.
6: Things do not go well. In the end,

0: passage of time to express the changes in love and emotion.
1: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인들의 모습을 조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고민들을 좀 풀어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0: The two lead actors expressed the tenderness of a long-distance couple with restrained acting and natural chemistry.
2: 누구나 우리는 다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엄청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3: 겨울에요. 기차를 태워서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정희가 기차를 타고 제가 이제 창밖에서 고요 속의 외침처럼 가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희는 못 알아듣고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씩 경험해본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을 혼자 말처럼 그 장면이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0: For Sehun, photos are important, while for Jeongi, letters are, showing how different their ways of expression happen to be.
1: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계속 담으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하나의 행동인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주하지는 못하지만은 하고 싶었던 말, 느끼고 있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세훈에게 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0: The film is a love story, which is, according to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ficials, relatively uncommon for Korean indie films.
1: 우리 일상에 있는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단한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우리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그냥 편안하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0: The movie may say subtle yet lingering impression through the expression of universal emotions of love and parting.
2: 저희 영화가 단순한 멜로 영화로만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정말 많은 성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냥 성장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3: 실수는 누구나 하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와 반성을 하지만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고 다만 상황이 그렇게 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실수하시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4: 실수가 우리를 더 성장시키지 않을까
3: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0: Four seasons of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It is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Shall we meet the character K's story says you should focus on for this movie?
5: 밥 잘 먹고 다치지 말고.
0: A writer to be who has fallen in love. 정희. She's a young adult trying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ork and love, dreams and reality. Actress Lee Ha-eun captured her well. With quiet gestures and expressions, befitting a character who finds writing her feelings easier than talking about them.
2: 저는 좀 대화로서 관계를 풀어가는 타입의 사람이거든요. 정희는 조금 말함에 있어서 서툰 사람이라서 나는 이전에 어떻게 했지? 어떻게 연인을 대했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0: Her emotional arc may have many looking back to past relationships. A movie with a global premiere at the 27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t is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0: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0: 와, 맛있겠다!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2: 네.
0: 어떤 게 나 있어요?
2: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가린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0: 너무 맛있어요.
2: 네, 맛있어요.

0: 당신의 대표. 바다에서 아.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1: 요새 유명한 신치.
0: 이거 갯벌바지락이.
2: 예, 갯벌바지락이.
3: 뚱뚱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시원해요.
4: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5: 이렇게.
4: A touch of macaulay. Fat juicy clam. Perfect. Here we have 당진.
0: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Tanjin.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0: 와,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1: 요새 유명한 신치.
0: 지금 제철이죠?
1: 네, 제철이에요.
0: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1: 여기서는 실치.
0: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1: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4: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0: 아, 그러면 이거 이 정도?
4: Oh, yes.
0: 아, 퍼펙트 포장.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사장님.
1: 맛있게 드세요.
3: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4: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0: 이거 갯벌 바지락이에요.
2: 네, 갯벌 바지락이에요.
0: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한.